0: 많이 쓰시죠?
1: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2: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0: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2: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0: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3: 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4: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5: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6: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서빙구로 한남역에서 서빙구역 쪽으로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노들로 성산대교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에서는 고장난 버스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거의 전차로에 걸쳐있다 보니까 1차로 통해 간신히 통과하고 있어서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행주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후로 성수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작업 중이라 뒤로 반포대교부터

막히는데요. 평택 제천강구속도로 제천 쪽으로 반제 터널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이곳을 앞두고 2km 구간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인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황진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10월 15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자주 오르던 산인데도 유난히 숨이 차는 날이 있습니다.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평소보다 오래 쉬어가기도 하죠. 매일 밥을 짓는 사람도 이 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평소처럼 했는데도 맛이 어딘가 다르고 소금을 더 넣었다가 물을 다시 붓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글을 써온 작가도 마찬가지겠죠. 책상 앞에 앉아 한참을 고민해도 첫 문장 하나 쓰지 못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오래 해온 일이라고 해서 늘 뜻대로 되는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시 오르고 다시 밥을 짓고 다시 쓰면서 더 잘하기 위해 애를 쓰곤 하죠. 아직은 원하는 만큼 해내진 못하지만 앞으로도 나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 좀 안 풀린다고 너무 쉽게 지치지 말자고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성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존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10월 15일 목요일 첫 곡, 이정선 산 위에 올라였습니다. 이정선 맞아요? 혹시 김현식 아니에요? 깜짝. 뭐 이런 목소리를 또 가지고 계시군요. 저도 기타를 치다 보면 유난히 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 날이 있죠. 그런데 또 그런 날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이 기타 소리가 더 좋게 들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 다 그렇겠죠.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멈추기보다는 그래도 꾸준히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3983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준호 형님. 얼마 남지 않은 가을이 아쉽지만 함께 가을을 느끼는 행복한 두 시간의 행복송 출석합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는 가로수처럼 시간이 모든 것을 익어가게 하는 것 같다 하는 문자로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6832님 오셨습니다. 함디님, 현우 PD님, 오늘 새벽은요 기온이 3도로 뚝 떨어져 새벽 애호박 손질하는데 너무 춥고 손이 시려서 털옷 입고 일하였답니다. 이런 날씨 모두 감기 조심하셔요. 저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두껍게 느껴지는 듯한, 두꺼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느껴지는 듯한 겉옷을 하나 걸치고 나왔습니다. 좀 춥긴 하네요. 쌀쌀해졌고요.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387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오늘 출첵합니다 하면서 인사 주셨습니다. 어제 작업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알찬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목공 하시나요? 목공을, 아니, 이게 뭘까요? 목공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은 침대를 하나 구매하신 걸까요? 멋집니다. 침대를 딱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전후의 사진. 아, 어제 작업한 내용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침대를 이동하신 건 아니죠, 방에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네요. 푸른도 님도 인사 주셨네요. 어제 멈춘 자리에서 한참을 맴돌다가, 오르지 못한 산만 쳐다보다가, 마무리하지 못한 그때의 일을 후회하다가, 그래도 가을 하늘을 올려다보니, 희망 하나 딱, 적절한 소금 한 줌만큼 움켜줍니다. 하늘이 좋습니다 하셨어요. 아, 오는 길에 하늘을 못 봤어요. 제가 뭐에 집중하느라고 그 AI하고 계속 말하면서 왔어요. 아,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한 시간 내내 정말 수다를 많이 떨고 왔어요. 아, 목이 칼칼하네요. 왜 이렇게 수다를 떨었냐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돈을 주고 사용하는데 이 가격이 좀 나가요. 아깝더라고요. 열심히 썼는데, 또 열심히 쓰면은 환경이 또 파괴되겠죠? 뭔가 물을 쓰겠고, 전기를 쓰겠고. 참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일산마창의주님도 인사 주셨습니다. 아, 청년춘호 형님 하시면서 반가반가 출첵. 아침에 생일 케이크 촛불 켜고 축하받고 아내가 돈다발 케이스에 5만 원권을 가득 담아 주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가람과 매 생일 듣고 싶어요. 들려주세요 하셨어요.

0: 축하드려요. 축하. 돈 따발 케이스라는 게 있나요? 그걸 항상 집에 놔두고 계신가 봐요. 어떤 의미 있는 날엔 거기에 그 의미만큼의 돈을 담아두시나요? 5만원권을 가득 담아주었다고. 얼마를 받으셨을까요? 저도 지인으로부터 그 60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 그거 받아봤거든요. 어우, 통이 크더라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건가요? 그런 걸까요? 이야, 사진 한번 보내주시죠. 눈으로 한번 탁 만족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자, 가로감의 생일 이 곡은 저희가 3부 문화통신 때 김현우 PD와 함께 축하드리면서 곡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황춘화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의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소화기, 아이로드 분말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공 등 16가지 전통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성 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 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 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우르 가정용 망치. 태풍을 맞고 자라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산 양배추에 특허받은 배합 기술로 맛과 건강을 챙겼습니다. 브룰로에서 원물 그대로의 양배추즙. 헤어와 바디, 페이스를 하나로 해결하세요. 향기로운 남자의 필수템 MD638 3-in-1 샤워젤. 예술이 세안 루틴을 만났다. 주니퀸 화산 백토 파우더 워시. 고마워요.
2: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3: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4: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5: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2: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0: 야, 현우 PD와 함께 생일을 축하하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아니, 현우 PD가 오늘 나와요? 네. 현우 PD 나옵니다. 오늘 3부에 문화예술계의 다양한 소식과 흐름을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함춘호의 문화통신에서 현우 PD 또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김현우 PD가 어떤 소식을 준비했을지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소문에는 김현우 PD가 11월 달에 저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사람이 좀 그래야지. 너무 바빴어. TBS 라디오 함춘호의 폭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 그리고 혹시 무료는 없나요 하시는 분들 계셔요. 무료는 예전에 받아놓은 TBS 앱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요. 저희가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보이는 라디오를 가능한 진행을 하고 그렇지 않은 날에는 그냥 오디오만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혹은 앱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많이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도 있습니다.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나오는데요. 이곳에 오시면 선곡표 보실 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사진 보내주신 우리 1387님께서 아, 침대 운송하여 설치한 작업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사, 운송, 가전가구 설치. 이야, 이거 개인적으로 제가 번호를 한번 취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 현우 PD한테 혹시 상도에 어긋나지는 않는지. 이런 의견 나누면서요.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양수경, 그대의 의미, 그리고 남입니다.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함춘의 복상 함께 오 계십니다. 양수경 그대의 의미 이어서 나미의 음악이었어요. 가까이 하고 싶은 그대. 곡들이 다 상큼하네요. 오늘의 리듬 톡톡 튀는 그런 음악들이었습니다. 가설심쿵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디 현우 PD님 작가님. 청와대 뒷산 북악산의 단풍이 매일이 다르네요. 노릇 노릇 예쁘게 변해가는 만큼 세월이 흐르는 거겠죠? 먼 미래의 행복보다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껴보려고 했어봅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로 또 인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372님께서 어우 오늘 처음 들어봐요. 올해 저도 60인데 어이 젊으시네요. 아침마다 슬로우 조깅 시작해서 오늘 98일째입니다. 아침에 운동 나갈 때는 춥지만 운동 마치고 나면요 땀나고 기분 좋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좋죠 좋죠. 아 부럽습니다. 슬로우 조깅 딱 시작하셨다는 것 98일째. 아, 오늘 이틀을 더 하시면 100일을 마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100번 하시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100번은 만일이면 어떻게 될까? 한 30년 될까? 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예지아빠빠님께서 문자 주셨어요. 항상 바쁘신 라디오본부 현우 PD님 식사는 꼭 챙기세요. 예, 저희가 점심은 잘 챙기고 있습니다. 만일은 27년 5개월. 제가 왜 만일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날짜 개념을 생각했냐면요. 우리 송창식 형님께서 만일 운동을 하셨었잖아요. 만일 운동. 그래서 그 만일

함디님, 현우 PD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오늘 10월 15일은요, 가수 이승환님 데뷔 37년 되는 날입니다. 그렇게 되죠. 제가 활동을 하고 조금 있다가 이승환 씨의 음반에 제가 프로듀서로 참가를 할 뻔했죠. 모 음반사에서 이승환 씨가 데모 음원을 가지고, 그래서, 함춘호 씨, 한번, 우리 이승환 친구의 프로듀싱을 한번 맡아보실래요? 했는데, 결국은 현명하신 이승환님께서 당신 스스로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쫙 했죠.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승환의 시작이었죠. 그런데 벌써 데뷔 37년이 되었다고요? 시간 참 빠르네요. 하여 매년 팬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데뷔 주간 일주일 동안, 한국, 백혈병 재단에 자발적 기부를 하고 있다고요. 와, 오 소름. 올해는 37주년이라 3,700원 혹은 37,000원 혹은 37만 원. 와, 더 이상의 금액도 가능한 분들 계시겠어요? 데뷔 37주년이면은 그때 팬분들께서 지금은 재정적으로도 자리 잡은 분들이 계실 테니까. 와, 멋집니다. 이런 식으로요. 저도 이 작지만 기부 동참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백혈병재단에 거기 홈페이지에 기부하는 게 있을까요? 금액을 떠나서 팬들의 자발적 이런 행동들이 참 뿌듯합니다. 이승환님 데뷔곡 텅빈 마음 틀어주실 거죠? 당연하죠. 이곡 이따 저희 3부 문화통신 때 전해드릴 텐데요. 0583님, 어떻게 기부하는지 방법 알려주십시오. 저도 최선의 금액을 한번 기부해보도록 하죠. 1부 끝곡입니다. 김종찬, 널 잊겠다는 거짓말. 듣고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이부 첫 곡, 전영록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 지금도 아주 현역처럼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건강하시죠? 우리 전영록 선배님 보면은 이소룡 생각이 나는 건 저만의 생각일까요? 오백이 집사님께서 싱싱한 방송, 오늘도 이제 출첵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은 병원에 가서 손가락 소독하는데 양의 손 작은 손이 불쌍해 보였어요. 그렇죠. 죄책합니다. 하셨습니다. 예, 아유. 빨리 잘 회복돼야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이 되었습니다. 국내에서 이것을 즐기는 인구가 700만 명을 넘어섰다는 발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남 남해안을 비롯해 인기 이것 명소에서는요, 쓰레기가 늘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방파제나 바위 틈에는 밧줄 이런 종류의 어구가 끼어 있고, 이 가짜 미끼도 여기저기 남아 있다는데요. 게다가 한쪽에는 이것을 하러 온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까지 한가득 쌓여있다고 합니다. 바다에서 이것을 즐기는 만큼 몸은 자리도 깨끗하게 정리해야 바다도 깨끗하게 지킬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한 퀴즈 나갑니다. 이것은요, 물고기를 잡는 활동입니다. 긴 대끝에 줄을 달고 줄 끝에는 바늘, 그리고 그 바늘에 미끼를 끼웁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던지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낚시, 2번 골프. 자, 골프도 구멍으로 이것을 넣는 거죠. 공을. 근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낚시일까요? 골프일까요? 바다에서 하는 스포츠도 있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샵 0951. 5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현명한 또 문자 기다리는 동안 꼭 두 곡 준비했습니다. 강병철, 낚시터의 즐거움, 그리고 안치현입니다. 바다로 가는 길.

0: 입질하노에 입질해 여기 보이면 안 돼.
1: 보스
0: 들어왔네.
1: 역세계와
0: 형성 숙경 불만은 숙경만 불만 남아있다.

소소한 이야기, 전원박 함께한 함천의 폭송입니다. 자, 정답 많은 분들 또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문자도 있습니다. 그냥 답을 알려준다. 아닙니다. 저희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저희들의 한계일 수도 있고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낚시였습니다. 우리나라 낚시 인구가 한 720만 명? 와, 대단합니다. 산업도 대단하겠습니다. 야, 이 정도 많으면 낚시 쓰레기도 적지 않겠는데요? 특히 그 낚시 쓰레기는 이 크기가 작잖아요.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와,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해양 생태계에도 치명적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만큼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98님께서 정답 낚시입니다. 강화도 교동 가는 길에 고궁 저수지 그리고 난정 저수지가 낚시 잘 돼요. 그래요? 야 죄송합니다. 갑자기 재채기가 나서요. 그리고 3983님께서 반성의 문자를 주셨어요. 낚시인으로 부끄럽네요. 한 퀴즈 정답 1번 낚시예요 하시면서 저는 가짜 미끼인 루어를 이용한 민물 낚시를 하는데요. 물가에 설 때마다 주변 쓰레기부터 줍고 시작을 합니다. 좋은데요? 그 습관은? 낚시 다 하고 또 쓰레기 줍고 와요. 멋진 엄지척. 약 10년 전부터 저희 동호회에서 하던 운동인데 아직도 하고 있네요. 잘하고 계십니다.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꼭 주워옵시다 라는 캠페인성 문자도 주셨습니다. 맞죠. 당연하죠. 그리고 4179님께서는 낚시가 싫으시겠어요. 예, 정답은 1번 낚시고요. 울짝꿍 낚시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가요. 이쿵. 이게 내가 아프다면 못 들은 척 쿨쿨 자면서리. 유유. 나중에 보자. 잉. 그게 이상해요. 이 들리는 말이 있고요. 안 들리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는데 누가 뭐라 그러면 안 들려요. 근데 자는데 어떤 말은 꼭 귀에 들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아, 4179님, 짝꿍님께서는 그 낚시라는 단어가 들리시나 봐요. 자, 8804님, 문자, 정답, 낚시. 지난 주말, 아들이 여자친구 아버지께서 낚시 같이 가자고 해서 서천, 백조개를 많이 잡았다고 서천에서 엄마 갖다 준다더니 이 주위에 다 나눠줬는지 안 가져오네요. 그 여자친구와 아빠와 함께 낚시를 다녀왔고요. 서천서 백조기를 많이 잡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를 갖다 준다더니 백조기가 안 왔어요. 이런 거죠, 상황이. 그 주위에 다 나눠졌는지 이게 불편하시다는 거죠? 잊으십시오, 잊으십시오. 화병 납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강화 고궁저수지 난정저수지는 붕어와 배스 낚시가 잘 되지요 라는 또 추가 정보의 문자 주셨습니다. 역시 낚시인들 정보 경험 좋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라면 끓여 먹기 좋은 저수지는 어디일까요? 그것도 좀 한번 주시죠. 6832님께서는 함디님 1번 낚시죠. 저는 낚시 그리고 해루질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옆집이와 딸은 낚시를 좋아해서 저는 텐트 안에서 고개만 쏙 내밀고 존재감을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그 차에서 한국 시리즈 듣다 차 키를 두고 문을 닫아서 창문을 깨고 고속도로를 달려 오셨었죠.

그렇죠. 야, 그 말씀하셨죠. 그 기억과, 그때 낚시 다녀오실 때였죠. 앞차가 추월 신호를 주기에 추월하다가 경찰한테 적발이 되어서 벌금 낸 적도 있고요. 야, 요거 아주 참 억울합니다. 그런 거죠. 앞차가 뜨득하면서 추월하십시오 하고 우측 깜빡이를 켜주셨겠죠? 깜빡깜빡. 그리고 확 추월했는데 추월이 안 되는 지역에서 하셨나 보다. 경찰은 거기 기다리고 있었고. 억울하죠. 휴휴, 그래도 낚시에 동행해야 하는 저는 참으로 뒷말은 생략하겠습니다. 크크. 예, 말씀하셨었죠. 차키. 524님께서 정답 낚시입니다 하셨고요. 잘 맞추셨어요. 처음으로 작은 딸이 직장 생활 힘들어하기에 아빠랑 강릉 해수욕장 다녀왔는데 거기는 엄청 깨끗하게 관리도 깔끔하게 하더라고요. 쇼핑 처음으로 제대로 하고 왔지요. 아유, 눈 쇼핑. 잘하셨습니다. 아빠와 함께 낚시의 추억이라 좋네요. 저도 아빠와 함께 낚시의 추억이 있죠. 제가 살던 고향, 강원도 거진, 바로 조금만 걸어 나가면 그냥 낚시를 할수 있는 천국이었습니다. 아빠랑 같이 나간 모래 팍 파더라고요. 그래서 따라 팠죠. 거기서 지렁이를 딱 채집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런데 그걸 낚싯바늘에 끼우더니 바다에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있다가 정말 엄청나게 큰 물고기,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마리를 잡으셔가지고 물에 가져오셨어요. 뜬다 뭐 우물이었죠. 우물에 이 시멘트로 다시 이렇게 조금 물을 담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그 생선을 넣고 물을 펌핑해서 다듬는데 저는 못 먹었습니다. 그 지렁이가 생각이 나서. 그런 기억이 있네요. 갑자기 또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자, 오늘 선물 받으실 분 다섯 분 저희가 모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984님, 정답 낚시. 저는 낚시 가면 쓰레기는 다 집으로 가져와요. 오늘 날씨 죽이네, 죽여. 햇살은 따뜻하고 바람은 시원하고 요거 좋죠. 요거 좋죠. 한참 더울 때 그런, 죄송한데 그 에어컨 세게 털고 솜니불 덮는 기분이 아닐까? 그건 아닌가요? 1433님께서 또 문자 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 1번입니다. 좋은 가을 날씨입니다. 좋은 노래 선곡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63년생입니다 하셨어요. 젊으시다니까요. 저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다 젊으신 분들이에요. 난 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다 젊으신데. 9918님께서 정답 1번 낚시입니다. 축하드려요. 어제 영흥도에 가서 밤새 한 마리 잡았어요. 뭔가요? 뭘까요, 이게? 한 마리면 만족을 못 하시는 거죠. 밤새 수고에 비하면. 야, 물때가 안 좋으셨나요? 그래도 잡으셨네요. 3424님도 축하드립니다. 1번 낚시. 근데 이 갑오징어 낚시 좋아요. 갑오징어 낚시가 가능하군요. 와, 언젠가 대전에서 오징어 전문점 참 맛나게 갑오징어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쫄깃쫄깃하던데요. 그리고 한분더 모시겠습니다. 5988님 축하드리고요. 낚시요 하시면서 숨쉴 사이 없이 흘러가버리는 이 가을이 너무 아깝다고 문자 주셨습니다. 추억 만드셨습니다. 1984-1433, 9968-3424, 그리고 5988. 이렇게 다섯 번은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정확한 선물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9849님께서 신촌블루스의 아쉬움 시작합니다 하시면서 좋은 노래 잘 듣고 있어요.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했습니다. 2부 끝곡이에요. 신촌블루스 아쉬움. 저는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성산대교 진입하기 전 3차로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을 앞두고 정체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성산대교 남단부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한남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모두 끝났지만 여파 때문에 뒤로 반포대교부터 정체인데요. 한남대교 지나서도 작업하고 있는 성수대교까지 쭉 밀리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막힙니다. 중부고속도로 대전 쪽으로 진천터널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1km 구간 정체이고요.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성분기점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와 2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3: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4: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우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완전한 가을의 한가운데를 지나는 10월 셋째 주 목요일 아침이에요. 이 며칠 사이 부쩍 쌀쌀해진 바람 끝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게 되지만 올려다본 가을 하늘만큼은 정말 구름 한 점 없이도 없고 파랗게 펼쳐져 있네요. 이 주말로 다가가는 길목이라 그런지 아침 햇살에도 왠지 모를 넉넉함과 여유가 묻어납니다. 계절이 깊어갈수록 화려하고 복잡한 음악보다는 악기 하나 그리고 목소리 하나의 마음을 온전히 기댈 수 있는 담백한 노래가 유독 깊은 울림을 줍니다. 오늘 목요일에 한풀리 서늘해진 가을날 마음의 따뜻한 평온을 채워줄 70년대 대표의 폭송 준비했습니다. 대자연의 풍경 그리고 인간의 서정성을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로 그려냈던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캣 스티븐스가 1971년에 발표한 명곡이에요. Morning Has Broken 준비했어요. 스코틀랜드의 옛 찬송가 선율, 그 선율에 캣 스티븐스의 따스하고 순수한 시선을 덧입힌 이 노래는 릭 웨이크먼의 반짝이는 피아노 터치와 어쿠스틱 기타의 정갈한 울림이 어우러져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아침을 여는 대표적인 찬가로 사랑받고 있죠. 이 곡 가만히 음미해보면 맑게 부서지는 햇살처럼 소박하게 얹히는 어쿠스틱 리듬과 캣 스티븐스 특유의 포근하고 허스키한 음색이 차가운 아침 공기를 부드럽게 녹여주는 듯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노래는 갓 피어난 첫 아침의 눈부심, 플립에 맺힌 이슬, 그리고 숲속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노래처럼 우들에게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새로운 하루의 경이로움을 찬미하죠. 우리에게 매일 선물처럼 주어지는 그런 새로운 하루죠. 주말로 향해 가는 목요일 아침 캣 스티븐스의 이 맑고 평화로운 기타 선율의 복잡했던 생각들을 가만히 내려놓으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선물처럼 눈부시고 따뜻한 시간들로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캣 스티븐스 Morning has broken.

어마네요. 좋습니다. 어렸을 때이곡참 즐겨 들었습니다. 기타 소리 찰랑찰랑하는 이 소리를 내고 싶어서 참 많이 노력했지요. 좋아요. Morning has broken. Cat Stevens의 음악이었습니다. 오백이 집사님께서 감미로운 입담과 음악으로 만들어진 광고. 그리고 함지의 통쾌한 웃음. 언제 들어도 정겨워서 좋아요. 입가에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감미로운 입담, 음악으로 만들어진. 좋은데요? 오후 4시에 가면 또 제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발 오후 4시에 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밤 10시? 좋죠. 출연료가 없어서 그렇죠. 그때는. 자, 9968님께서, 네네네네네. 옆에 낚시하시는 분은 여러 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밖에 못 잡아서 아쉽지만, 그래도 요즘 날씨도 좋고 힐링이 되었어요. 아,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은 돔. 그 비싸다는 돔 아니에요? 돔? 오, 비싸던데? 돔 종류는 다 비싼 거 아닌가? 하는 생선이에요. 아쉽고요. 회로 먹어도 맛있고요. 무 듬뿍 넣고 절여도 맛있어요. 비싼 돗돔을 절여 먹는 건좀 아쉽지 않나? 아깝지 않나? 감디님, 항상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과 소통 함께하는 이 2시간 에너지가 넘쳐요. 가끔 오후 시간에 기절해서 그렇죠.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아, 이뭐 수면에 어려움이 있다. 아, 이때 참 좋습니다. 이 아침에 2시간 방송하고 나면 오후에 약간의 기절증이 오곤 하죠. 너무 좋아요. 아, 이런 시간에 여러분들 만난다는 그런 설렘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춘우형님, 물가에서 먹는 라면 항상 맛있지요. 물가에서는 뭐든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그중에 물가에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제일 맛나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한 지역은 상관없다. 물가면 다 좋고, 근데 그 물가에서 남이 끓여주는 라면이 가장 맛나다. 와. 그럼 저는요, 현우 PD와 함께 점심에 이 정수기가 있는 옆에서 현우 PD가 넣어주는 라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맛있겠죠? 악동뮤지션입니다. 라면인 건가?

0: 수줍은 듯 조심스럽게 시그널이 올라왔습니다. 부끄럽죠?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기 기다렸습니다. 일주일간. 음악은 시대를 담고 문화는 사람의 삶을 비추죠. 매주 목요일 전국 곳곳의 문화예술 소식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에너지가 넘치네. 함천우의 문화통신. 지역의 뿌리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문화 소식들을 김현우 PD와 함께 전국 방방곡곡에서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현우 PD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TBS 라디오 제작본부 김현우 PD입니다.
0: 우리 앞서 라면 얘기했잖아요.
1: 네. 아 라면.
0: 그 라면.
1: 네.
0: 그 내가 그렇게 맛있나 했어 요즘. 현우 PD가 요즘 네네. 직접 물을 부어줘서 네. 끓여주시더라고. 그게 네. 괜찮더라고요.
1: 컵라면에 물을 또 어떻게 붓느냐.
0: 그게. 네,
1: 이렇게 라면을 살살살 돌려가면서 스프가 뭉쳐지지 않게.
0: 네. 그러게요. 잘. 그 옆에 정수기 있잖아요. 그래서 만났던 것 같아.
1: 네, 그렇습니다.
0: 오늘 조금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네.
1: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저희 파주는 이미 아침에 뭐 한 자릿수 된 지는 이미 오래됐고. 근데 낮에 또 확 더워져서 일교차가 좀 있는데 네, 요즘에는 네. 낮에도 이제 조금 선선하다
0: 그래요.
1: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0: 그래요. 발이 약간 아리아리한 거 보니까 이제 네. 추워졌다는 징조였고요.
1: 맞습니다.
0: 혹시 뭐 건강 관리하는 거 있어요?
1: 저 뭐 관리하는 건 없고
0: 그래. 틈이 무슨 관리야?
1: 잘 먹고
0: 우리 앞에 감독님은 축구하시잖아요.
1: 축구하시잖아요. 또
0: 난 뭐 모자를 까만 거 쓰고 오셨는데.

0: 얼굴이 안 보여. 얼굴도 까매가지고.
1: 아주 축구 선수입니다.
0: 그러니까요. 네. 가끔 왜 모자만 있지? 거기서 또 까만 옷 즐겨 입으세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네. 사람이 없어, 사람이. 네. 자, 오늘 문화통신 들으시다가 아는 곳 소식인데 하시는 분들요, 관람 꿀팁 잘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또 의견들 받고 있습니다. 단문은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이나곤 무료 그 TBS 앱이나 유튜브 그 TBS 한 칸 띄고 FM.
1: 맞습니다.
0: 글로 오시면 되죠. 자, 오늘 저희가 만나볼 지역 문화 네. 어디로 먼저 갈까요?
1: 네. 후딱후딱 좀 3부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충북 영동 영동군입니다.
0: 영동?
1: 영동.
0: 영동, 네. 영동, 영동은 아까 덧돔과 비슷한 거예요.
1: 아, 비슷하네요. 영동에 있는 그 유명한 이제 국악축제인데 네. 이게 57회입니다, 올해. 57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라는 난개. 건데 난개가 뭐냐? 그러면 난개가 호입니다, 호.
0: 아.
1: 우리 그 조선시대에 있는 유명한 국악 박연 선생님. 난개 박연이라고 하는데.
0: 저는 어제가 치팅데이였잖아요.
1: 아, 그래서 또 닭을 생각하셨구나.
0: 닭을 생각했지. 어제 저 닭 먹었거든요.
1: 그래서. 네. 이 개짜가 닭객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0: 제가 궁금해서. 네. 한문, 우리 좀 아니까. 네. 근데 한문으로 제가, 좀 쓰시죠.
1: 근데 기사가 한글로 와있어가지고. 우리 글. 네. 같이, 그래서 이 영동의 난개 국악축제를 하는데. 네. 15일 이제 오늘부터 18일까지 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원래 영동이 그 국악 문화 도시 넘버원 요런 그 영동이 어떤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0: 그래요?
1: 이미 57회나 또 진행을 했으니까
0: 네네,
1: 거의 뭐 반백년 넘었잖아요. 50년이 그렇죠. 넘었는데. 아. 네. 근데 이번 축제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역시 요즘에는 또 아까 함디가 오늘 출근할 때 AI와 한 시간 대화하셨던 것처럼
0: 입이 풀렸어.
1: 이 AI가 중요하잖아요. 요즘에.
0: 아, 예, 중요하죠.
1: AI와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네. 미래형 국악 축제다. 이게 뭘까?
0: 그래? 뭐예요?
1: 내용을 보니까 AI와 바둑 로봇 대결을 하고 AI 바둑 로봇과 대결을 하고 AI 키즈존 그리고 전통 국악기를 전시하고 제작을 하는데 연주 체험도 합니다. 그러니까 AI의 기술을 좀 맛도 보고 또 우리의 국악도 체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고.
0: 질문 하나.
1: 네.
0: 아까 말씀 중에 잘못 말씀하셨는지.
1: 네.
0: AI하고 바둑 로봇.
1: 아, 아니 아니.
0: 아, 그렇게 서로 타는 거 아니에요?
1: 아, AI 바둑 로봇인데
0: 아...
1: 그 바둑 로봇을 하는 게 AI인 거죠.
0: 아...
1: AI가 들어가 있는.
0: 하는 거예요?
1: 네, 네?
0: 둘이 서로.
1: 아니 바둑? 우리 사람과 AI 바둑 로봇이 하는 거죠.
0: 재미없네.
1: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그 이세돌 아이, 구단 같은 그런
0: 그게 그럴 일이냐고.
1: 근데
0: 난 그래서 그
1: 네.
0: 그 요즘
1: 하냐고?
0: AI가 요즘 그 몇 개 그 네. 브랜드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1: 있죠.
0: 그 아저씨하고 이 아저씨하고 서로 맞붙어서
1: 서로 AI끼리
0: 어, 그런 게임인 줄 알았지. 아, 그런가?
1: 아, 그것도 재밌겠네요. 네.
0: 그러니까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일 이제 내일은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또 많은데 뭐 청배 연희단, 더 광대 프로젝트 사자 천하 피리 밴드 저클 이런 전통 연희들도 있고
0: 네.
1: 또 국악 미디어 아트 융복합 공연. 그리고 전통 혼례를 재현하는 것도 있고 청소년 국악 공연도 펼쳐집니다.
0: 이야.
1: 그리고 17일에는 제21회 추풍령 가요제가 열리고
0: 야, 여기 유명한 가요제인데.
1: 네, 추풍령 그쵸? 21회입니다. 네, 네. 그리고 18일에는 국악 댄스 갈라쇼 전국 풍물 경연 대회 그리고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이제 작년에 했었는데 요 1주년 기념으로 또 축하 음악회도 열립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스포츠 행사 뭐 그 씨름 대회, 축구 페스티벌 등등등 좀 많이 있으니까 한번 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추풍령 휴게소
1: 네.
0: 그 별미가 있거든요. 얼큰수제비가 있거든요.
1: 아,
0: 그게 상행, 하행 두 분가 있잖아요.
1: 네, 네.
0: 야, 이게 상행 휴게소에 있는
1: 아, 진짜 아, 그런가요?
0: 그러면 일부러 네. 내려가서 저 아래 휴게소 돌려오잖아요. 아.
1: 근데 밑에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먹는 게 좋긴 하겠네요, 그러면.
0: 그러니까요. 일부러 방향을 그렇게 잡기도 합니다. 돌아오긴 하지만.
1: 수제비, 라면의 수제비에 지금.
0: 풍령 난개 축제에 이어서.
1: 아유,
0: 좋습니다, 영동. 야,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또 네. 아티스트들의 공연도 있어요.
1: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0: 윤도현, 김준수.
1: 네.
0: 오, 좋습니다. 윤도현 씨가 국악과 연계가 되는.
1: 좀 목소리가 좀 국악 느낌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요. 네.
0: 재밌겠습니다. 네. 다 봤나요, 그러면?
1: 네, 다 봤습니다.
0: 수제비 먹고 가는 거.

0: 그렇습니다. 수제비는 이제 따로 함디의 추천으로 네, 하는 걸로.
1: 그럼 어디로 갈까요?
0: 다음에 이제 강원도 영월입니다. 영월. 영월. 지난 또 우리 그 왕과 사는 남자 때문에 네. 또 덕분에 네. 영월이 또 많이 떴죠.
1: 그래, 덕분이죠. 네. 덕분.
0: 이 영월에서 그 전에 또 많이 알려진 게 라디오스타라고 기억하시죠? 유명한 영화.
1: 저 좋아하죠.
0: 안성기 박중훈 나왔던.
1: 영화 장면 중에 짜장면 먹는 거 나오잖아.
0: 아, 그렇죠. 배달시켜가지고 나오는 장면.
1: 우리도 스튜디오에서
0: 라면 먹고 막.
1: 그래 보자고요. 난 부럽더라. 뭐, 국장님하고 회의도 하고 막.
0: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들과 한번 상의를. 아, 상의를. 아, 싫어하시겠나? 우리가 또 커피를 쏟을 수 있기 때문에.
1: 안 되겠구나. 미안합니다.
0: 자, 그래서 이 영월에서 또 유명한 김삿갓이 또 영월입니다. 김삿갓 아시죠? 네. 이 김삿갓 축제가 29회를 맞습니다, 올해. 와. 29회를 맞는데, 요게 10월 16일부터, 내일부터 18일까지 열리고, 네. 또 이미 이제 14일부터 2026 영월 라디오 스타 페스타가 아, 열리고
1: 좋다.
0: 있습니다.
1: 이건 좋다. 네,
0: 라디오 스타. 우리 또 라디오잖아요. 네. 그래서 요런 내용이 있는데, 먼저 16일에는 김삿갓 문화광장에서 일반인과 학생이 참여하는 101장 열립니다. 네. 그리고 17일에는 김삿갓 재향을 비롯해 김삿갓 예술 한마당 그리고 랩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랩.
1: 이야.
0: 김삿갓 랩 경연대회가 어떨까 좀 궁금하긴 한데.
1: 뭐야를 쓰고 뭐 이렇게 하나 또
0: 모르겠습니다.
1: 아, 우리 김소원 선생님께서 네. 예전에 방송하실 때 이런 거 주제로 김삿갓 뭐 이런 어떤 주제로 해서 방송하셨던 그런 테마가 기억이
0: 아,
1: 나거든요.
0: 그런가요?
1: 밤 10시 때 하셨던 때. 네. 자, 즐겨 들었거든요. 딱 뭐 옛날 얘기를 구수하게 김삿갓 뭐 이러시면서 하는데 저희 프로그램이 김성환 선생님의 뒤를 이은 거죠?
0: 저 예전에 처음 생길 때 그렇죠. 때. 네, 김성환 선생님이 하셨죠.
1: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네. 인사드렸는데 아, 그렇습니다.
0: 올해 이제 처음 등장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이름하여 삿갓 런입니다. 삿갓. 그래서 삿갓 런이라길래 저는 이 삿갓을 쓰고 달리는 건가 했는데
1: 아니,
0: 그게 아니고 이 김삿갓이 이동했던 그 거리 그거를 이제 좀 현대적인 러닝 컨텐츠로 풀어내는 겁니다. 2km 오르막 달리기와 4km 즐거운 달리기. 이렇게 좀 네. 크게 부담이 없는 이제 두 가지 코스인데,
1: 네, 네.
0: 여기에 삿갓 런이라는 이름으로 풀어냈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월 라디오 스타 페스타 네, 있죠. 네. 요거는 이제 14일부터 18일까지 라디오 스타 박물관 일원에서 열리는데, 특별히 이때는 이제 우리 TBS에서도 진행하셨던 임진모, 네. 선생님께서 또 이게 출연하셔가지고 그 라디오와 관련된 이야기들 뭐 그것도 함께 또 하실 수 있습니다.
1: 입담 천재 임진모
0: 맞습니다. 아. 팝 라디오 그리고 시대 이런 주제로 뭐 아마 또 좋은 말씀도 해주고 팝 이야기들 뭐 라디오 이야기들 많이 할 것 같습니다.
1: 아,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0: 네.
1: 자, 어디로 갈까요?
0: 자, 그러면 다음에는 아이고, 소식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제가 마지막에 선정을 했는데 제가 또 이제 원래 집이 부산이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부산에 또 유명한 여러 특산품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돼지국밥입니다.
1: 하지 말자.
0: 예, 네, 부산에 가면
1: 힘들다.
0: 이 돼지국밥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인데.
1: 아니, 그 뭐.
0: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대전 이야기 하면서 빵 이야기 했잖아요.
1: 네.
0: 대전 하면 빵인 것처럼 부산에는 돼지국밥입니다. 네, 그래서
1: 맞아요.
0: 2026 부산 돼지국밥 대전 이렇게 펼쳐집니다.
1: 궁금하긴 해. 왜냐하면 서로가 네. 최고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실은 잘 모르겠어.
0: 그래서 여기 국밥 쇼케이스를 개최하는데 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16일부터 내일부터 18일까지 합니다.
1: 네.
0: 부산에 그 여러 이제 국밥집이 많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중에 이제 국밥 살롱, 국밥 어워즈, 올해 돼지국밥 뭐 국밥 상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 네.
0: 먼저 이제 국밥 살롱 토크 콘서트는 저도 뭐 좋아하는 국밥집 몇 군데 있는데
1: 그래요?
0: 뭐 그런 국밥에 대한 이야기들 예전부터 가던 노포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부산 돼지국밥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뭐 네. 토크 살롱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국밥 주간 이 투표를 하는데 시민들과 관광객이 직접 뽑은 올해의 돼지국밥집 돼지국밥 오브 더 월드, 오브 더 이어 이런 거 해서 탑 20, 탑 10, 탑 3까지 포함됩니다. 이게 와. 끝나고 나면 이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1: 그렇죠.
0: 한번 가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1: 와, 이게
0: 네.
1: 이런 SNS나 미디어를 타면은 그다음에 먹기가 힘들더라고.
0: 너무 유명해지니까.
1: 너무 유명해져.
0: 그건 좀 아쉬워요, 사실.
1: 그러니까 편히 먹으려면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야.
0: 그래서 우리가 가는 추어탕 집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는.
1: 아무도 그건 비밀이잖아.
0: 근데 이미 많이 보시더라고.
1: 아이고, 비...

0: 뭐 조금 다릅니다, 맛이.
1: 토렴은
0: 예. 네.
1: 밥을 얼마나 넣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
0: 아, 그렇긴 하죠.
1: 이게 바꾼 게딱 단계야. 난
0: 아,
1: 내
0: 내가 이 정도
1: 가격을 제대로
0: 밥이구나.
1: 지불했어 했는데,
0: 아, 네네.
1: 토렴은
0: 네.
1: 사장님이
0: 아.
1: 조금 덜 담았을지.
0: 대신 고기를 많이 담을 수도 있죠.
1: 아닐 것 같은데.
0: 아니, 뭐, 이제 다릅니다. 그것도, 또 고기도 어떤 부분에 따라 다르냐. 그리고 이제 위에 면이, 그 소면의 유무도 좀 다르기도 하고.
1: 근데 토렴이 맛있긴
0: 그리고 또
1: 하다.
0: 수육 백반이 맛있어요.
1: 그렇죠.
0: 수백, 수백.
1: 이게
0: 네.
1: 약간 전분께 촥 녹아서 먹으면, 이런 걸또 생일 때 먹으면 얼마나
0: 그리고,
1: 맛있을까.
0: 그리고 이제 얘기 그만해야 되겠구나. 네, 우리 노래 드려야 됩니다.
1: 그러니까
0: 예. 네.
1: 생일 때 이거 먹으면 좋을 것 같죠.
0: 그렇죠. 아까
1: 국밥을.
0: 우리
1: 그렇죠.
0: 일산 멋쟁이주님
1: 그래요.
0: 생일이셔가지고.
1: 자,
0: 네.
1: 축하드리면서 음악 함께 듣고 다음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일산 멋쟁이주님 축하드립니다. 가람 가면입니다. 생일.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자, 함춘의 문화통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아, 저희가 돼지국밥 이야기를 나눴더니요. 네. 6832님께서 고향 부산 돼지국밥. 하, 이거 진주에서 완사 돼지국밥이라고 하셨는데 완산인.
8: 네네네.
7: 완산 돼지국밥과 밀양 돼지국밥으로 향수를 달려봅니다 하셨어요. 네. 고향이 부산이시군요. 저는.

0: 그 미량에서 먹었던
1: 맞습니다. 이
0: 맞는데요?
1: 돼지국밥이 부산권에도 있지만 경상도권에 많이 있으니까 뭐 미량 돼지국밥이나 경주 쪽도 있습니다. 경주 돼지국밥, 미량 돼지국밥. 요쪽들이 조금은 뭐 스타일이 다르긴 한데 맛있어요, 다. 근데 그런 국밥들이 그래서 뭐 식당 그 돼지국밥 식당 명예, 뭐 미량, 뭐 경주
0: 지역명에 들어가
1: 이런
0: 있는
1: 거를
0: 건데.
1: 담아서 가지고 뭐 파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요즘에는 돼지국밥이 노포가 아니라 조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요즘엔 다 키오스크로 또 주문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많이 스타일이 바뀌는
0: 그렇죠.
1: 것도 많습니다.
0: 그렇죠.
1: 예.
0: 그렇죠. 아, 키오스크는 익숙하잖아요.
1: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돼지국밥을 이제 파는 곳에서 돼지국밥이 이제 메인이 아니라 거기서 순대국밥도 같이 파시는 분들 많은데 저는 별로입니다. 예. 저는 돼지국밥이 이제 주인공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큰데 간혹 가면 다양하게 파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고려하셨겠지만,
0: 많은 분들이
1: 네.
0: 원하신다, 이래서.
1: 순대국밥도 팔고 감자탕도 팔고 그중에 돼지국밥도 팔고 그러시던데. 네.
0: 저는 말씀하신 그
1: 네네.
0: 키오스크
1: 네.
0: 결제할 때 카드를
1: 아,
0: 집어넣잖아요.
1: 네네.
0: 카드를 못 집어넣겠더라고.
1: 아, 그게 약간 잘안 보여요, 또. 어떤 부분은 밑에서 올려, 옆에서 넣는 것도 있고, 뭐다
0: 그래서 이제
1: 다르니까.
0: 카드를, 자,
1: 힘들어.
0: 결제는 뭘로 하시겠습니까? 신용카드. 그러면 카드를 삽입해 주십시오.
1: 네.
0: 엄한데 대가리로
1: 그게
0: 왜
1: 잘
0: 안
1: 안
0: 들어가?
1: 보여요. 그리고 그 카드 들어가는 그 입구가 되게 작아가지고, 어디로 넣는지, 그냥 차라리
0: 그러면
1: 긁는 게 나은 것 같기도 하고.
0: 뭐 램프나 이런 거 하나 딱 해주면.
1: 그래서 크게 화살표로 여기에 이런 것도
0: 맞아,
1: 하는 거 있잖아요,
0: 맞아요.
1: 보면. 그
0: 맞습니다.
1: 주인분들이 좀 그렇게 하시는 것도 있고.
0: 늙어서 그래요라고 어느 분이. 그래, 난 젊어봤다. 넌 늙어봤냐? 하는 문장도 갑자기 생각이 나고요. 예제파파님께서 짜장면은 제가 스튜디오로 쏠 테니 소주만 말아 주십시오. 아, 어제 제가 쏟고 날렸잖아요.
1: 아유,
0: 그것도
1: 참.
0: 보이는 라디오를 하면서.
1: 아, 그러네요. 그 천만다행으로 그래도 아메리카노여서 뭐 크게
0: 아메리카노.
1: 막 끈적끈적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0: 아무튼
1: 네.
0: 당황했습니다. 죄송해요. 뭐 시켜 주신다면요. 뭐 제가 일단 제 앞치마를 먼저 하나 두르고
1: 아, 참.
0: 그러겠습니다. 어디로 가
1: 네.
0: 볼까요?
1: 자, 이제는 아마 소개해 드리는 축제 중에 가장 좀 핫한 축제가 아닐까?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는 축제인데, 이번에 3년 차, 3회밖에 되지 않았지만, 뭐 이렇게 매체에 많이 올랐던 축제입니다. 경북 김천에서 하는 김밥 축제입니다. 김밥
0: 아,
1: 축제. 예,
0: 그래요.
1: 김밥 축제 많이 좀 이렇게 보셨죠, 한
0: 예.
1: 번씩.
0: 왜 김밥 축제라 그랬더라?
1: 이게 이제 왜냐하면 그 김밥을 파는 그 유명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죠.
0: 네.
1: 거기에서 있는 그앞 글자만 따서 김천을 딴 거죠. 그렇죠. 김밥을 파는 그 헤븐 있잖아요. 거기서 앞에 김과 천을 따서 좀 이제 젊은 이제 우리 MZ 분들께서 거기를 간다라고 하는 건, 오, 김천 간다, 김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서 유래가 돼서 이걸 축제까지 한번 해보자. 아이디어를 내서.
0: 그래서 꽤 됐던 거죠, 지금.
1: 그래, 이제
0: 횟수.
1: 3회. 이제 3회죠. 3회입니다.
0: 3회 정도의 시간인데
1: 네.
0: 깊게 각인이 되었네요.
1: 그렇죠. 특히,
0: 와.
1: 그럴 만도 한 게, 2025, 2026. 그러니까 작년에
0: 네.
1: 전국 254개의 축제가 있었습니다. 254개 대형 축제 중에서 바로 이 축제가 1위였습니다. 1위. 1등. 그러니까 2년 만에 뭐 정상을 차지했죠. 그러니까 많은 화제가 된 축제입니다.
0: 제가 김천을 한번 일정으로 다녀온 적이 있는데요.
1: 네.
0: 막상 김천을 갔는데 딱히
1: 네.
0: 뭘 먹어야
1: 뭐,
0: 하지 하는데
1: 크게는,
0: 뭐 크게 뭐가 없었거든요.
1: 네.
0: 이제는 김천에 가면 먹을 게 생겼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또 김천에 김밥집이 한 두세 군데 있는데, 거기서만 파는 김밥도 있어요. 그러니까
0: 그래요?
1: 뭐, 왜 충무에 있는 충무김밥처럼, 그 김밥 안에 다른 거 없고 그냥 간단하게 단무지 같은 것만 있는 김밥 맛있거든요.
0: 그 단무지가 중요해.
1: 중요합니다. 예.
0: 정말 중요해요.
1: 희한하게 간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안에 뭐가 많이 들어가 있는 김밥도 있고. 그러니까 김밥으로 조금 특화를 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0: 맞아요. 김밥에 뭐가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김인지
1: 네.
0: 밥인지 소시지인지 어묵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1: 네, 이게 이제 이렇게 히트를 하다 보니까, 첫해 2024년, 그리고 작년 2025년에, 첫해는 10만 명, 작년에 15만 명이 찾아갔었는데, 이게 원래 초창기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들 오실까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준비를
0: 아직
1: 하시는
0: 확신이
1: 분들이.
0: 안 서겠죠.
1: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들 오시니까, 김밥이 다 품절이 된 거예요.
0: 야.
1: 그래서,

0: 그 기사들을 보셨겠지만 그 김밥 축제를 하는 그 매장 가는 길에 줄을 막 엄청 서가지고 그서 있는 분들이 이미 김밥을 못 먹어서 막 항의도 하시고 막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1: 길 가다 누가 줄서 있잖아요.
0: 예. 네.
1: 뭔지도 모르고 줄을
0: 아,
1: 서요.
0: 그러니까요. 그
1: 일단 줄을
0: 정도.
1: 서.
0: 네.
1: 그리고 나서 앞에 물어봐. 이게 무슨 줄이에요?
0: 자, 그래서 이제 올해 2026년에는 아마 좀 준비를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싶은데, 23일부터입니다. 10월 23일부터 다음 주, 25일까지 경북 김천시 삼형대사공원과 직지문화공원, 친환경생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데,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이 준비 자료도 몇 페이지가 되는데, 뭐 다 소개해드리긴 좀 그렇고, 좀 재밌는 게, 여기 이제 김밥 축제를 하면서 또 일약 다시 또 많은 주목을 받은 가수가 바로 자두시죠, 자두.
1: 자두죠.
0: 네, 자두의 김밥이 있잖아요,
1: 김밥
0: 노래.
1: 있죠.
0: 잘 말하죠, 이거는.
1: 잘 말하죠.
0: 맞습니다. 이 자두가 뭐 그전에도 인기는 물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좀 역주행하는 느낌? 그래서 이 김밥 축제를, 김천에 있는 김밥 축제를 계기로 전국적인 스타로 다시 한번 발돋움했죠.
1: 그러네요. 뭐 김밥을 영어로 하면 바비킴?
0: 네, 이게 이제 어떤
1: 이런다면서요.
0: 내용이냐. 이제 당연히 올해도 자두는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바비킴은 또왜 바비킴이 왔냐. 이게 바비킴이 영어로 하면 김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비킴이라고 하는데 성을 앞에다 붙이면 김밥이라고 해서 김밥,
1: 김밥.
0: 김밥이가 된 겁니다. 그런 언어 유희를 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확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괜찮네요.
0: 김밥이를 섭외를 했고, 또한 분은 그 가수 중에 치즈라고 씁니다, 치즈. 그 인디 음악하는 우리 치즈 뮤지션 있는데, 김밥에도 요즘 치즈 많이 넣으시잖아요.
1: 우리도 오늘 김밥
0: 치즈,
1: 먹나요?
0: 우리 김밥, 먹고 가시죠, 치즈
1: 그래요?
0: 김밥.
1: 그래요?
0: 네.
1: 네,
0: 그래서 치즈를 섭외했습니다.
1: 야, 재밌겠다.
0: 되게 재밌는, 되게 섭외하는 것도 좀 재밌게들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바비킴, 뭐, 자두, 치즈
1: 글쎄.
0: 마진을 넣습니다.
1: 그러면 내 친구 AI한테 물어봐야겠어.
0: 네.
1: 전국에서 가장 행사의 퀄리티가 높은 곳은
0: 네.
1: 어디냐? 그 지역과 관련한
0: 네.
1: 뭘 하나 곡을 만들어서
0: 네.
1: 한번 해볼까나? 라는 생각이.
0: 어쩌면 여기 김천에 있는 김밥 축제 얘기할 수도 있어요.
1: 그래요?
0: AI도. 왜냐하면 최근에 여러 가지 검색량이나 이런 걸막 조사해서 걔도 발표할 거 아니에요.
1: 하긴 뭐 성창식 하면 송악사라는 곡을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0: 그
1: 주시거든요.
0: 토함산도 있고.
1: 토함산도 있고.
0: 네네.
1: 토함산은 잘안 가시고 송악사는 가끔 가시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러고 보니면 뭔가 단어가 주는 느낌이 드는 것
0: 네.
1: 같네.
0: 이게 김밥 축제가 또 많이 떴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제가 된게 24일에는 김천 출신의 또 유명한 개그맨 중에 박영진 씨라고 있습니다.
1: 있죠.
0: 옛날에 뭐 소든 누가 키우냐 하던
1: 맞아요,
0: 그분
1: 맞아요.
0: 있죠.
1: 네.
0: 요즘에 또 많이, 박영진 씨가 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1: 네네.
0: 이분이 특별 MC로 나옵니다. 이게 잘 된다는 뜻이죠, 축제가. 네.
1: 좋네요, 좋네요.
0: 그래서 뭐 여러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김밥 광장 뭐 이렇게 여기서 직지문화공원, 삼형대사공원 이각그 장소가 김밥 광장, 뭐 김밥 천국, 이벤트 김밥존, 김밥 놀이터 이렇게 해서 뭐 너무 많이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아마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이제 교통 대책 아까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찾았던 분도 많으신데 여기 이제 그 카카오 모빌리티와 손을 좀 잡고 셔틀버스나 이런 거를 좀 전국적으로 확대했습니다.
1: 좋습니다.
0: 그러니까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과 이 협업을 해서 예약을 하는 거죠. 셔틀 그 버스 같은 거를. 그래서 그각 서울역, 잠실역, 사당역, 그리고 대전시청역, 대구 반월당역,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부산 서면역. 여기서 축제장까지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버스를 준비한 거예요.
1: 어떻게 찾아가요?
0: 네.
1: 이렇게 안 해도
0: 바로
1: 된다는
0: 그냥 타면
1: 거잖아요.
0: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3회라서 올해는 또 1회, 2회에서 좀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1: 오, 대형 셔틀버스를 60대나
0: 네,
1: 준비를
0: 맞습니다.
1: 하셨군요. 야, 우리 김천시장님, 정말, 이번엔 얼마나 많은 분들이
0: 네.
1: 함께 해주실까 기대가 클것
0: 아마
1: 같습니다.
0: SNS의 효과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찾으시면 또 영상이나 뭐 사진도 올리고 하니까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배불리 김밥 먹었습니다.
0: 네.
1: 어디로 갈까요?
0: 이제 먹었으니까 책도 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서울문화재단입니다.
1: 기절할 수도
0: 아,
1: 있겠지만.
0: 이거 꼭이 먹고 책 읽으면 졸리잖아요, 항상. 아,
1: 저는
0: 참.
1: 가끔
0: 네.
1: 책을 그 읽는 용도로만 사용할 게 아니라
0: 네.

0: 다양하게 사용하면 또 좋을 것 같아. 디스플레이도 좋고,
1: 네, 수면용
0: 베개로도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수면용일지라도 책을 좀 구입도 하고 책을 이렇게 보고 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0: 왠지 네. 이렇게 베고 있으면은
1: 막 머릿속에
0: 책 속의 내용이 이렇게 다 스캔들에서 들어올 것 같아.
1: 나중에 미래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0: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1: 자.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네. 지금은 직접 읽으셔야 되는데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용산에서 열립니다. 여기 이제 말씀처럼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먼저 1층에 있는 아트라운지에서는 1인 출판사, 뭐 동네 책방 이런 것들 한 23개 팀이 참여합니다. 여러 이제 큰 대형 출판사가 아니라 소규모 출판사니까 자기가 원하는 뭐 취향, 뭐 그런 장르의 책들을 좀 더 깊게 볼 수가 있고 특히 네. 여기는 이제 문학, 에세이, 시, 예술 서적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형 워크숍 마련되어 있는데 22일과 23일에는 미니북 키링 만들기, 뭐 키링들 많이 하시죠.
0: 네네.
1: 그리고 패턴 노트 제작, 낭독 모임, 도서 수선. 아, 도서 수선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뭐 책이 아마 찢어지고 이러면
0: 그렇죠.
1: 그렇게 해 주는가 봅니다.
0: 오래 소장하고 싶은 책들이 있죠.
1: 그런 책 있죠.
0: 의미 있는 책들이
1: 네네네. 있죠. 그런 것들 도서 수선도 가능하다. 그리고 공연과 북토크 라인업도 있는데 그 네. 배우 문정희 씨와 네. 시인 김현 씨가 함께하는 네. 마음 퇴근 힐링북 콘서트 열립니다.
0: 좋습니다.
1: 그리고 24월에는 싱어송라이터 김사월 예, 그리고 작가 겸 유튜버 김겨울의 토크 콘서트. 이분 두 분 다 좀 이 저도 이 김사월 씨는 지난번에 우리 김윤아 씨가 예전에 소개해 준 적도 있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시는 뮤지션들이죠. 네, 그리고 네. 김겨울 씨 토크 콘서트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학 문구를 활용한 티셔츠라든지 에코백 제작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 야, 이 포스터가 재밌습니다.
1: 네.
0: 포스터 책을 네. 진짜 스캔하셨네요.
1: 머리에다가.
0: 와.
1: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입니다.
0: 네, 네.
1: 22일부터 24일까지 서울문화예술센터 용산 1층 아트라운지입니다.
0: 요즘 대형 아울렛이라고 해야 되나, 몰 같은 데 가면은
1: 네.
0: 서점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곳들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요즘 뭐 이북 전자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접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이 책들을 판매하는 곳들이 있어요.
1: 아.
0: 그런 곳들이 존재하는데
1: 네.
0: 그렇게 뭐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참 고맙다.
1: 네.
0: 그런 그 우리 책을 실제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뭔가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배를 해주는 이런 대형 서점들 네. 참 수고가 많다. 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또 우리가 다른 계절이 아니라 특히 가을에는 책 한 권 정도는 한번 또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0: 좋죠.
1: 생각합니다.
0: 좋죠. 야. 책을 읽었습니다.
1: 네.
0: 어디로 갈까요?
1: 이제 바로 저희 TBS가 있는 이 마포구. 네, 마포구 소식 오랜만에 준비했는데.
0: 뭐 해요?
1: 이번 주말입니다. 바로 내일부터인데.
0: 네.
1: 이 마포나루 새우젓 축제 합니다. 아마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포스터나 현수막
0: 네, 보신
1: 분들 네,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여기서 3일간 여기 바로 옆이죠. 월드컵 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립니다.
0: 네, 네, 네.
1: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축제 행사도 하고 또 품질 좋은 새우젓도 한 자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일단 네, 올해 이제 마포구는 이 축제를 새우젓 좀 맛보고가 준비했어 마포구가 라는 캐치프레이즈.
0: 새우젓점 맛보고가 준비했어 맛보고가.
1: 네.
0: 오,
1: 약간 힙합하시는 분이 이걸 했나?
0: 그러네.
1: 네.
0: 절대 뭐
1: 네.
0: 구청장이나 이런 분들의 아이디어는 할 것 같은데.
1: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예,
0: 주무관 칭찬받았겠는데.
1: 네. 이제 내일 이제 첫날인데 16일 오전 마포구청 광장에서 여기 마포구청 광장부터 월드컵 공원 옆 평화광장까지 쭉 네. 행렬이 이어집니다.
0: 네, 네.
1: 여기 이제 좀 재밌는 게 우리 구청장께서 사또 분장을 해가지고 나오신다고 합니다.
0: 야,
1: 여기 뭐 쥐타대, 풍물패, 보부상 뭐 많은 분들 200여 명분이 함께합니다.
0: 요즘은
1: 네.
0: 그 정치를 하시려는 분들
1: 네.
0: 이런 분들이 이 뭔가 자기를 피하라는 방법이
1: 네네네.
0: 정말 정말 많아졌습니다.
1: 이제 좀 눈에 띄고 이색적일수록 또 이게 아무래도 집중은 좀 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0: 권위적이진 않아요. 이제.
1: 네.
0: 그렇죠. 이제 시민들과 직접적으로 많이 만나고 소통하려고 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띕니다.
1: 마포가 예전에 마포나루가 있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장도 서고 아마 이제 저기 서해안 쪽에서 오는 젓갈이나 이런 것도 여기서 아, 그렇죠.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출발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0: 그때 여기 섭외 왔을 때 그냥 할 걸 그랬어.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래도 우리 TBS는 그럼 뭐 안 해요? 네.
1: 아, 그래서 이제 그거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0: 아, 그래요?
1: 앞에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0: 그래요?
1: 이 새우젓을 그래서 현지 여기서 판 이게 구매도 할 수 있습니다.
0: 예, 네, 이제 새우젓 네,
1: 10% 15% 정도 저렴하게 책정이 돼서 또 특히나 원산지 표시도 이렇게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심하고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좀 재밌는 거는 외국인과 함께하는 새우젓 김장 담그기. 이것도 있습니다. 외국인 참여자분들과 함께 또 우리 문화를 알리는 또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0: 야, 갑자기 할머니가 담가주셨던 그 정말 시원한 겨울 김장김치가 생각나요. 새우젓 팍팍 넣어가지고 정말 잘 익으면은 난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김치를 먹은 적이 없네.
1: 그러네요. 할머니가 해줘서
0: 할머니 이후로는 그 손맛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와.
1: 그리고 17일에는 우리 요리 연구가 이혜정 씨, 그 빅마마 이혜정 씨와 함께하는 19m 새우김밥 말기. 19m. 이거 엄청 길잖아요. 19m를 마는데 그 행사도 진행이 되고 마지막 날 18일에는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선착순 약 200명.
0: 네.
1: 과 뭘 하느냐? 새우젓과 찰떡궁합이 뭡니까? 바로 김치와 돼지고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돼새김 보쌈 잔치 열립니다.
0: 갑자기 소가 되는 거네. 위가 네 개인 짐승이 되는 거네. 네. 와.
1: 그리고 좋습니다. 이제 뭐 공연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 이제 개막식 내일에는 다시 뛰는 마포 함께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서 정동화, 홍경민 밴드, 알리 마야 이렇게 라이브 무대가 펼쳐지고 그리고 곡 끝나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또 수변 무대에서는. 정수라, 현숙, 목비, 현당, 일민 이렇게 출연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앞에는 이게 음악 장르가 좀 다르죠.
0: 네네.
1: 뒤에는 좀 트로트 위주의 또 가수들이 나오는데 요 공연 두 공연은 저희 TBS가 특집으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공연했던 것을 24일, 25일. 그러니까 24일 토요일, 25일 일요일에 오후 1시입니다. 저희 또 방송으로도 제작이 됩니다.
0: 오후 1시에?
1: 그렇습니다.
0: 네. 24, 25일이면은 주말이네요.
1: 토요일, 네, 토요일, 일요일, 낮입니다.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또 방송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0: 네네네.
1: 앞에는 정동화, 홍경민, 알리, 마야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정수라, 현숙, 목비, 현당, 인민, 이렇게. 두 무대 다, 그러니까 색깔은 다르지만 다 공통점은 노래를 다 잘하는 분들입니다.
0: 그러네요.
1: 제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아는 분들인데 아주 뭐 뛰어난 분들이죠.
0: 나를 왜 섭외했을까? 어디에다 끼어넣을까?
1: 원래 함디를 그 정동화, 홍경민, 알리, 마야의 진행자로 쓰려고 했어요. 근데 함디가 워낙 바쁘시니까 또 공연하러 가야 돼. 이미 다른 공연이 또 잡혀 있어서 아쉽게 못하게 되었다는
0: 사실. 자, 사실입니다. 많이 들어오십시오.
1: 네.
0: 새우젓 구매도 저렴하게 할 수 있고요. 멋진 공연도 볼 수 있고요. 김밥도 맛볼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1: 김밥은 저 김천의 김밥 축제에서. 네.
0: 뭐를 마는 거? 19m짜리 뭘 맞는 거?
1: 19m. 그 김밥도 되죠. 그 새우 김밥 말기.
0: 그러니까.
1: 그렇죠. 저는 이제 또 다른 김밥인 줄 알고.
0: 아이,
1: 맞습니다.
0: 여보세요. 맛있겠다고. 정신 차리 친구야.
1: 네네.
0: 큰일 났네. 우리 다 봤나요?
1: 네, 다 봤습니다.
0: 야, 이거 마포 나우 새로 마포 나루 새우젓 축제 포스터가 요건 새우이긴 한데 좀 크네. 얘는 젓 담그지 말고.
1: 네. 구워서 먹어요.
0: 우리 왜 이래?
1: 네.
0: 아이, 가십시다.
1: 네.
0: 떠나면서 음악 하나 듣죠.
1: 아까 우리 신청해 주셨던 이승환 씨. 네.
0: 이승환의 텅 빈 마음 0583님 신청해 주셨는데 저 여기 3,700원 아니면 37,000원 기부하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1: 네. 아까 알려주셨는데 따로 한번
0: 따로 알려주시겠습니다.
1: 네.
0: 알겠습니다.
1: 네.
0: 이승환 데뷔 37주년을 맞아서 신청해 주셨어요. 좋은 의미로 또 기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승환입니다. 텅 빈 마음 들으면서 현우 PD와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푸른돈님께서 낚시에 라면 김밥은 천국이죠. 돼지국밥에 새우젓까지. 2시간 먹을 거리 이야기에 미리 배가 고프네요. 수육에 새우젓 찍어 먹고 김치 곁들인 막걸리 한 사발 마시고 싶은 오후를 맞습니다. 좋은 하루 하셨고요. 524님께서 아이 저도 오늘 치즈김밥 먹어야겠어요. 히히. 뼈 붙는 데는 치즈가 좋다고 하네요. 하셨어요. 예지아빠빠님께서는 김밥에는 밥이 중요하죠. 저는 우리 예지 김밥 사줄 때마다 밥 씌울 때 다시마를 넣어서 짓는답니다. 오, 야, 그거 맛있겠네. 약간 간이 되는. 3983님께서 김천 김밥축제는 외국인들에게도 인기예요. 이러다가 김밥 속 단무지도 유명해져서 비싸지는 않은지 모르겠어요. 하셨죠. 아, 저는 어디서 먹던 라면이든 간에, 그냥 어머니가 끓이시던 한솥 가득 양을 불리게 끓였던 퉁퉁 부른 라면. 여섯 남매가 그냥 둘러앉아서 먹던 그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네요. 블루아이드 캣님께서 마포구 새우젓 축제 진행할 뻔한 점점 진행의 욕심을. 오늘 2시간 행복했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언제나 보는 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4: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3: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4: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3: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4: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하냐?
3: 자전거 낙상 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 등과 후미 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4: 무슨?
3: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2: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5: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6: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7: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8: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 소곡로 회원사거리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3차로 막고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영동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는 녹천교 부근 3차로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월계 1교부터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성산램프부터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나들목 부근 1, 2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하기풍기점부터 서있다시피 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천안풍기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3,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지점 앞두고 3km 구간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TBS 정오 뉴스입니다. 인공지능 AI 인프라 투자 수익성 논란이 재점화한 여파로 국내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1시 30분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454포인트, 7.8% 급락한 5,554를, 코스닥은 60포인트, 7.4% 폭락한 76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선 그제도 코스피가 장중 7% 넘게 급락하며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는데 오늘도 이틀 만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7.11% 급락한 21만 5,500원, SK하이닉스는 8.95% 급락한 129만 2,000원에 매매 중이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5개월 만에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 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3,600여 건으로 4월 이후 4개월 연속 감소한 뒤 5개월 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과 비교하면 24.1% 늘었지만 4월에 비해서는 58.7% 적습니다. 서울시는 9월 신청 증가에는 9월 1일 발표된 정부 세제 개편안에서 8월 3일 발표안에 종합부동산세 부담 확대 방안이 일부 완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강북권,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 신청 가격 상승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서울시는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실수요가 유입된 영향으로 분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물이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돼 조치가 완료된 것은 서울이 66.3%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경기도는 위반 의심 통보 건수가 11,000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으며 서울과 경기의 미완료 건수는 전국 72.1%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3년간 서울경찰청에서 모두 346명의 경찰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 전국 시도경찰청 가운데 가장 많았다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진종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진 의원이 오늘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시도별 경찰관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간 서울청이 346명 징계를 받아 같은 기간 전국 경찰 공무원 전체 징계 인원의 23.9%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비위 사례에는 업무상 횡령, 공동공갈, 무허가 외부강의, 성범죄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제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무고한 시민 10명에게 흉기난동을 벌인 A씨가 22년 전 처음으로 살인미수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4도, 습도는 4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김상아였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2: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3: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4: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2: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4: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2: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5: 서울에서 데이트하던 두 사람. 이제는 아이 손을 잡고 서울을 걷습니다. 맛집과 하프를 찾아다니던 서울에서 아이와 함께할 공간을 찾는 서울.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서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그 서울을 하나씩 열어봅니다.

네, 오늘 첫 곡, 데이식스의 좋다로 서울 언박싱 문 활짝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보도본부의 곽자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티봉이가 저에게 오늘의 서울이 담긴 상자를 주고 갔는데요. 2234번님이 티봉이 녀석 똑똑하네요. 티봉이는 몇 살일까요? 질문 주셨어요. 근데 티봉이가 몇 살일까요? 티봉의 나이가 있을 텐데. 근데 저희가 2020년에 이제 재단화가 됐으니까 2020년부터 나를 세야 될까요? 그래서 어쨌든 티봉이는 저희와 함께하는 상징적인 캐릭터다. 이 티봉이가 지금까지는 좀 묵혀 있었는데 저희가 좀 이제 많이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서울 언박싱 저희가 3회 진행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직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서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서울시 정책이 내 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민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치 우리가 미처 몰랐던 서울의 사람과 공간까지 오늘의 서울을 함께 언박싱 해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티봉이가 오늘의 초대 손님에 대한 힌트를 드렸는데요. 서울에서 사랑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제는 아이까지 낳아서 아이와 함께 서울을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서 동시에

0: 동시에 또 공간을 바라보는 남다른 눈으로 서울의 매력을 발견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과연 누굴까? 누굴까요? 많이 저희가 지난주에도 힌트를 드렸지만 홍현희의 남자, 준범이 아빠 하면 떠오르는 그가 있습니다. 오늘 2부 Do You Know 서울에서는 서울시 홍보대사로 함께하고 있는 제이슨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제이슨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또 여러분이 오늘 언박싱하고 있는 하루 무슨 이야기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전송은 100원이 들고요. 샵 0951,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뭐 사연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의 방송 TBS 너튜브로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단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서울시.

이번 주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에서 출발해 그래서 이게 신인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까지 짚어주든 오늘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시작합니다. 2주차 국정감사에서 서울시도 시험대에 오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오늘 서울시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이어갑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 주택공급대책, 세운 4구역 재개발, 한강버스 등 시정 현안과 TBS 정상화 방안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출퇴근길이 더 빨라집니다.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 급행열차 운행을 출퇴근 시간대 집중해서 8회 늘리고 최고 혼잡도를 20.4%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봉, 강동, 강서, 상암 등 교통 소외 지역에서 도심까지 빠르게 이동하는 중앙차로 간선 급행버스 4개 노선도 시범 도입해서 이동 시간을 10% 단축합니다. 서울에서 최초로 보행 전용 한강 다리가 생깁니다. 이번 달 26일 월요일 0시부터 차량은 잠수교를 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서울시는 내년 하반기까지 개통 50년의 역사를 지닌 잠수교를 시민이 걷고 머무는 보행 전용교로 전면 전환하고 한강을 더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조망공간 22곳을 새롭게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오늘 서울 언박싱 브리핑 세 가지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정감사 소식입니다. 오전 10시부터 서울시 국정감사가 서울시청에서 진행 중입니다. 이 국정감사 몇 주 전부터 이제 시청 기자실 앞에도 국정감사를 위한 준비 공간이 마련되면서 좀 긴장감이 역돌았거든요. 오늘 오 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정의 출발과 성과의 기준도 시민의 삶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민선 9기 서울시정의 방향인 삶의 질 특별시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손목닥터 9988, 한강버스 누적 탑승객 70만 명 돌파, 모아주택 첫 준공 이런 굵직한 업무 보고를 시작하면서 국정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일단 오전에 주요 쟁점 중에서는 한강버스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또 주택 공급 실적이나 GTX A공사 지연 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또 오후에는 저희 TBS 관련 질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번 국감이 끝나면 다음 주 월요일인 19일에는 국토교통부의 국정감사가 이어지고요. 또 다음 달에는 또 있어요. 제12대 서울시의회 출범 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된 만큼 또 이 주요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주목이 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만원 9호선 급행열차가 더 많이 달리

된다는 소식이거든요. 지하철 9호선은 여의도, 강남 뭐 이렇게 주요 업무 지구를 통과하기 때문에 만원 열차로 유명하잖아요. 저도 그제 퇴근 시간 때 겹치지 않으려고 부랴부랴 9호선을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딱 정말 9호선 그 승강장에 들어서는 순간 와, 이게 9호선이었지 싶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복잡하냐 봤더니 출근 시간대 최대 혼잡도는 상선 182.3%, 하선은 192.5%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한 칸에 160명이 탔을 때 혼잡도가 100%라고 하니까요. 참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시민들이 한 칸에 같이 탑승해서 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개편으로 어쨌든 운행 횟수도 8회 늘어나고 혼잡도도 낮아진다고 하니까 반가운 분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집중 투입 시점이 다음 달 16일부터입니다. 그리고 지금보다 첫 차가 아닌 새벽 운영 집중 투입되는 출근 시간대가 50분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새벽 5시 40분부터 오전 7시까지 중앙보훈병원역 방향 운행 열차를 기존에는 급행 일반 열차 이렇게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운행했는데 앞으로는 급행 열차 두 대가 연달아서 온 다음에 일반 열차 한 대가 운행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퇴근 시간대에는 오전 4시부터 저녁 6시 30분까지 퇴근 수요를 좀 반영을 해서 30분 앞당겨서 투입이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시는 일단 660억 원의 차량 도입 비용을 아끼면서 수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급행버스가 생기는데요. 도봉, 강동, 상암, 강서차고지에서 출발하는 급행 150번, 370번, 470번, 605번이 중간 정류소를 통과해서 바로 도심으로 온다고 하니까요. 미리 노선을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잠수교 소식입니다. 이 잠수교가 무려 1976년에 개통이 됐더라고요. 나름 용띠예요, 용띠. 그래서 이미 이 잠수교는 2008년 한 차례 왕복 4차로에서 두개 차로를 보행자와 자전거를 위한 공간으로 양보를 했습니다. 잠수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두 차로만 이제 차들이 다니고 한 차로는 자전거 전용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차랑 똑같이 빨간불에는 멈추고 초록불에는 가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는 차량 통행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던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10월 25일 일요일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워할 곳 없고요. 내년 하반기에는 한강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볼수 있는 조망 공간도 생기고 또 선박이 지나는 항로 구간에는 바닥 아래로 한강을 내려볼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수변 문화 공간도 재탄생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가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좋은 게 용산과 이태원에서 한강까지 쭉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한강 접근성이 더 좋아진다고 하니까 또 반가운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6일 월요일 0시부터 일단 공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잠수교를 지나던 740번, 405번 버스가 반포대교 남북단으로 우회한다고 하니까 미리 노선을 잘 확인하셔야겠고요. 근데 반포대교 남북단에서 내려도 바로 조금만 걸으면 잠수교 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용이 불편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보행자와 자전거는 또 공사 중에도 잠수교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내년 5월에서 8월까지는 포장공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보행자와 자전거도 다니지 못한다는 점 미리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서울 세 가지 소식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서울의 변화를 여러분 앞에서 하나씩 언박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주말 계획을 책임지는 좋은 주말 언박싱 하러 가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주말에 뭐하지라는 풍성한 질문에 답을 내어놓는 시간입니다. 쪼우 주말 코너. 오늘은 특별히 저희 문숙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지난주에는 제가 진행자석에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조지현 기자가 없는 관계로 이 자리에서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TBS 문숙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네. 또 보니까 새롭네요.

0: 거의 제가 1회 때 진행할 때는 조지용 기자가 제 옆에 있었거든요. 바로 왼쪽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니까 더 좋네요.
1: 왼쪽 얼굴이 더 예쁘신 건가 보면.
0: 오른쪽 얼굴이 더 예쁜 걸로.
1: 아, 그럼.
0: 됐다지만 만만의 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이 서울 뉴스 브리핑 준비하다가 또 좋은 주말 뭐 하지 이거 준비하려니까 왠지 또 즐거운 기분이 들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리고 이번 주 하필이면 재밌는 축제 행사가 정말 많아요.
0: 가을이라서 진짜 많아요.
2: 네, 네. 그래서 우리 애들이랑 어디 가볼까 이번 주말에?
0: 아, 너무 좋습니다.
2: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0: 네, 이제 직접 놀러 갈 곳을 고르는 마음으로 가볍게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 더 믿음이 가고 저도 좀 잘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추천 먼저 해주세요.
2: 네. 지난주에 쪼 기자가 한강축제를 엄청 많이 소개를 해줬어요.
0: 맞아요.
2: 네. 그런데 이번 주에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한강 페스티벌 가을축제입니다.
0: 아, 사실 한강축제는 사계절마다 있기는 하지만 한강을 즐기기에는 저는 봄, 가을이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아, 아무래도 날씨가 좋으니까요.
0: 네. 가을 이제 진짜 즐기기 좋은 계절이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2: 네, 그래서 서울시가 계절별로 한강축제 있는데 이제 10월 17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이죠. 그리고 다음 주 일요일인 25일까지 이 한강축제 가을을 진행하게 됩니다. 주제는 몸과 마음을 모두 챙기는 핫둘 핫둘 한강이고요.
0: 핫둘 핫둘.
2: 네, 뭔가 느껴지시죠? 네. 한강 수산과 잠원, 강서, 뚝섬 등 7개 한강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0: 와, 진짜 많아서 정말 내가 내 집 앞에 가까운 곳 찾아가도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하고 특색이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프로그램이 워낙 다양해서 뭘 고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딱 몇 개만 골라왔습니다.
0: 기대돼요.
2: 먼저 소개드릴 프로그램은 오운한입니다.
0: 오운한. 오늘 네. 운동 한다?
2: 말 되는데요. 한다고.
0: 오늘 운동하자. 네. 오늘 운동한다.
2: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0: 뭐죠?
2: 바로 한강에서입니다.
0: 아, 한강.
2: 네. 오늘 운동 한강에서 완료입니다. 아. 리듬 트레이닝, 파운드 핏, 슬라이딩 보드 이런 이색 운동 3종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이런 거는 정말 저는 처음 듣는 운동이에요. 슬라이딩 보드 이런 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요.
2: 네. 저도 사실 처음 듣는데요. 리듬 트레이닝은 음악의 박자에 맞춰서 몸을 움직이면서 재미있게 운동하는 거라고 하고요. 파운드 핏은 드럼 스틱 같은 걸 들고 드럼을 치는 신용을 하면서 휘두르기도 하고 쳐보기도 하고 이런 운동을 하는 거예요. 또 슬라이딩 보드는 보드 위에서 좌우로 쭉 미끄러지듯이 하면서 균형 잡고 코어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좋은 운동이라고 합니다.
0: 이게 사실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2: 그렇죠.
0: 저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운동이라고 하면 힘들 것 같으면 시작 안 하게 되잖아요.
2: 네,
0: 근데
2: 맞아요.
0: 이거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2: 일단 음악에 맞춰서 하는 운동들이니까 그것도 그쵸? 재밌고 그리고 미끄러지듯이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드럼 스틱 끌어 한다. 이것도 되게 특이해서 이것도 네. 인기 되게 많을 것 같고요.
2: 네, 네. 그렇죠. 17일 토요일과 18일 일요일에 잠원 한강공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간별로 진행이 되고요. 아쉽지만 소액에 참가비가 있습니다.
0: 네.
2: 5,000원입니다.
0: 5,000원.
2: 그리고 예약제인데요. 제가 어제 확인했을 때는 예약이 어제 아쉽게도 마감이 됐지만 일부 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0: 현장 참여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2: 현장 참여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방송 끝나시 이제 한강 축제 운영 사무국에 추가 참여 가능한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운동을 하면 배가 고픈데 먹는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2: 네, 있죠. 바로 끝나고 한강 한 끼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요리 콘텐츠 제작자와 함께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로 간편한 한 끼, 나만의 요리 이런 걸 만들어 보는 체험입니다. 이것도 이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잠원 한강공원에서 오후 4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진행하니까 이것도 운영 사무국에 연락하셔서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그러니까 아점 먹고 프로그램 참여하다가 쫙 출출해지는 시점이 오후 4시거든요.
2: 네.
0: 오후 4시에 바로 가서 또 나만의 한 끼를 만들어 먹으면 오전부터 저녁까지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약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도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저 같은 피들은 네, 이제 파워제이들한테 네. 약간 당하는 느낌이거든요. 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이미 다 예약이 마감이 돼서 예약이 필요 없는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2: 네, 잠원 한강공원에서 한강 한 끼 딱 끝나면 5시 반부터 7시까지 온스테이지 한강의 별이 뜨면이 이어지는데요. 뮤지컬 전공하는 청년팀과 뮤지컬 배우 서범성님, 이사님 갈라쇼까지 펼쳐집니다.
0: 와, 해질 무렵에 한강에서 뮤지컬 공연 정말 분위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도톰하게 챙겨 입고 가셔야겠어요. 낮에 운동하고 저녁에 공연 보고 제대로 즐

0: 다음 주 주말인 24일과 25일 강서 한강공원에서 열립니다.
1: 아, 왠지 부모님들이 더 신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네, 집 라인 여기서 너무 신나거든요.
0: 네.
1: 그 생태공원, 강서 한강공원에서는 또 어떤 행사가 있을까요?
0: 강서 한강공원에서는 이제 숲 체험하시면 되고요. 다른 한강공원인 뚝섬 한강공원에서는 더 로드 셰프 한강도 소개해 드릴게요. 이것도 다음 주인 23일 금요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열리는데요. 청년 셰프 20팀의 판매 경연과 마켓 공연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번 주말에는 자치구 축제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자치구 축제도 소개 좀 해주세요.
0: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치구 축제는 마포구 새우젓 축제입니다. 내일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립니다.
1: 가을에 새우젓 너무 좋은데요.
0: 아, 그렇죠. 왜냐면 김장철이 네, 다가오기 네. 때문입니다.
1: 그럼 제가 김장을 하진 않지만 그냥 듣기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0: 그래서 강경과 광천, 신안 등 전국 유명 상지의 새우젓을 시중보다 10%에서 15%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합니다. 마포구의 마포나루가 이 조선시대 새우젓 비롯한 각종 물자가 오가던 곳이잖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 살려서 하는 축제인데 우리 그때 마포구 새우젓 살짝 맛보기 네. 했잖아요. 어떠셨어요?
1: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 이제 기자 설명회가 있었거든요. 기자 설명회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설명도 듣고 새우젓을 수육이랑 같이 맛봤는데 새우가 진짜 큼직한 게 들어있더라고. 도톰하고
0: 다르죠.
1: 큼직하면서
0: 맞아요.
1: 너무 맛있고 수육에 싸서 먹으니까 정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제 당 충전을 하고 오후에도 스케줄을 잘 소화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 판매 업체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이번에 다양한 체험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번 주잖아요. 내일부터
0: 맞아요.
1: 18일까지니까 네. 월드컵 공원 평화의 광장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즐길 거리 또 소개해 주세요.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0: 네, 맞아요. 19m 새우김밥 말기를 한대요.
1: 와.
0: 이거 조금씩 나눠 먹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고.
1: 19m 좀 상상이 안 되기는 하는데 네. 너무 이색적인 체험입니다.
0: 네. 그리고 엄마 아빠 노래자랑도 열리고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가수 공연과 불꽃놀이 레이저 쇼도 펼쳐지기 때문에요. 또 저희 TBS가 또 이 새우젓 축제에서 특집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케이블 TV와 너튜브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요. 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축제 분위기와 공연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 네. 문숙희 기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1부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강송인 서울시 홍보대사 제이슨 씨 만납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너 김치?
8: 김치?
7: 너무 매워?
8: Do you know BTS?
7: 오, 나 BTS 알아요.
8: Do you know 손흥민?
7: Do you know Seoul?
9: 우리는 매일 서울을 살아가지만 정작 내가 아는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사는 서울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두노 서울에서는 조금 특별한 시선으로 서울을 들여다보겠습니다. 2018년 개그우먼 홍현희 씨와 결혼해 방송 복이 터진 사람. 이제는 아들 연준범 군과 함께 달콤 살벌한 일상으로 시청자들을 만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야? 물으신다면 공간을 바꾸는 일을 해왔고 이제는 서울의 매력

0: 꿈을 알리는 일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방송인, 그리고 서울시 홍보대사 제이슨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0: 아니, 너무 바쁘시겠어요. 이 지금 몇 개의 직업인가요?
1: 아니요, 지금 뭐 바쁜 걸 떠나서 해야 되는 것들을 또 하고 있는지라 열심히 살아야죠.
0: 아, 그쵸, 그쵸.
1: 애기가 어려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0: 저희 많이 자주 보고 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네. 자세한 얘기는 또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방송인 제이슨, 인테리어 디자이너 제이슨, 서울시 홍보대사 제이슨, 또 아빠 제이슨의 눈으로 서울을 한번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공간을 바라보는 디자이너의 눈부터 서울 시민으로서 느끼는 일상의 매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은 서울까지 제이슨 씨에게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0951로 또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제이슨 씨, 그나저나 네. 최근에 이제 엄마 몰래 아들 준범 유치원을 빠지고 땡땡 랜드에 갔다 왔다고 해서
1: 네.
0: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는 유치원 한 번쯤 빠져도 된다라는 남다른 교육관.
1: 그렇죠.
0: 네.
1: 아, 근데 아실 거예요. 사실 아직 준범이가 정규과 과정을 지금 하고 진행 중이 아니잖아요.
0: 유치원은 그래도 놀이과정도 진행이 되고.
1: 놀이과정도 진행이 네. 되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엄마 아빠와 좀 넓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쵸. 시선도 맞아요.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땡땡이도 사실 눈치 보면서
0: 아 뭐라 하던가요 홍현희 씨는
1: 홍현희 씨는 갔다 오고 알죠
0: 아, 그러니까요
1: 유치원 안 갔어? 그래 뭐 이렇게 하는 그냥 넘어가는 그래. 시기니까 또 애기 준범이가 너무 좋아해서 저는 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 이 유대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따라서
0: 맞아요 네. 아빠랑 어디 많이 가면 네. 아이들이 또 엄마 안 찾고 아빠 찾으면 또 엄마 서운하고
1: 아 그래요?
0: 이런 또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서운해하지 않아야 한다
1: 아 서운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0: 그럼 맞아요 네. 육아 선배들이 서운해하면 안 된다라고 그쵸. 하더라고요 오늘은 무사히 등원한 거죠?
1: 그럼요. 맞습니다. 오늘 또
0: 제이슨 씨가 직접
1: 가기 싫어 이러면서 갔는데 가야죠. 똑같이 가야죠.
0: 예. 보통 제이슨 씨가 시키세요?
1: 아니에요. 보통 홍현희 씨가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마침 빨리 나와야 됐었어가지고 뭐 근데 유치원 셔틀이 오니까.
0: 아, 셔틀 시간이 있군요.
1: 셔틀 시간이 있어가지고 집 앞에서 탑니다.
0: 아, 그러면
1: 괜찮아요.
0: 칼같이 지켜서 이제 가시죠. 네. 그나저나 네.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건가요?
1: 아니에요. 저는 원래 충북 오창에서 태어나서 또 청주랑 천안이랑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20살쯤 해가지고 올라왔죠. 상경했죠.
0: 그 처음에 서울에 딱 도착했을 때 뭐 설렘도 있었을 거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고 사실 막 성인이 돼서 혼자 서울에 온 거잖아요.
1: 아직까지 아직도 기억나요. 제가 그 대학로에 그 스타 땡땡이라고 하는 그 커피숍에서 네. 앉아 계신 어떤 중후한 남자분이셨어요. 중년 남성분이 영자 신문 이렇게 보고 있는데
0: 영자 신문
1: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게
0: 아,
1: 난 아직도 기억나 아, 그랬는데 와 서울 사람들 멋있다 약간 그런 게 좀 있었어요 뭔가 왜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0: 에이, 그렇죠.
1: 말은 제주로
0: 네.
1: 뭐 이런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 있어가지고 이래서 뭔가 이 특별시에 살아야 되나라는 생각이
0: 서울에
1: 좀 있어서
0: 가야 되나.
1: 네 좀 그런 환상 동경 같은 게 좀 있었죠.
0: 그래도 네. 두려움보다는 와 멋진 도시구나라는 게 처음의 인상이군요.
1: 맞아요. 제가 뭐 사실 무슨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두려움 이런 거 좀 없어서 그냥 여기 오면 또 터전을 잡고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한 21년 전이니까 전 서울에 산 지가 이제 고향보다 더 많아진 시간인
0: 그쵸,
1: 거예요.
0: 그렇죠. 그렇죠. 제 2의 고향으로.
1: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0: 사실 홍보대사까지 하고 계시니까 이제.
1: 아, 이거 너무 네. 격세지감이에요.
0: 아니 근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서울에 살면서 네. 이제서야 보이는 서울의 매력도 또 있을 것 같아요.
1: 서울은요. 저는 되게 빌딩 숲이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요. 그쵸. 잘 외곽이라든지 아니면 서촌 북촌 종로만 가까운 종로만 하더라도 중구만 하더라도 너무 온고지신의 느낌이 강해요. 옛 건물들이 이렇게 돌담길이 있으면서 또 자연도 있으면서 새로운 공간도 있고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조화로운 것 같아요.
0: 맞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공간을 또 디자인하고 계시니까
1: 네네네.
0: 그런 것들이 유독 더 좀 섬세하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1: 네.
0: 당연히 홍현희 씨와의 인연도 서울에서 시작된 거겠죠?
1: 맞아요. 원래 홍대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대학로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됐으니까 그러네요. 좀 홍현희 씨가 완전 토종 토박이.
0: 토종.
1: 네. 잠실 출신 홍현희 씨. 이렇게 만나게 됐었으니까 서울에서 시작이 된 거죠. 어쨌든 간에.
0: 서울은 연애하기 네. 좋은 도시였나요?
1: 너무 좋죠. 대학로 가면은 공연도 볼 수 있고 에이. 아니면은 진짜 서초 쪽으로 나오면 예술의 전당도 있고
0: 그렇죠.
1: 각각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뭐 갤러리도 많고 놀거리도 많고 한강만 걷는다 하더라도 각종 축제부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0: 맞아요.
1: 즐길 거리가 지금 특히 이 계절에 너무너무 많죠.
0: 두 분이 자주 갔던 뭐 아지트 이런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1: 아지트라기보다 그 구역이 성북천.
0: 성북천.
1: 네네네네네. 성북천, 성북동.
0: 네.
1: 성북천 따라서 이렇게 성북동 올라가면, 되게 예쁘고 고즈넉한 곳이 되게 많아요.
0: 그, 한성대 입구역 쪽으로.
1: 맞아요. 한성대 입구역에서부터 네. 시작이 네. 되는 건데, 거기에 넓은 커피숍도 있고, 거리도 너무 예쁘고,
0: 맞아요.
1: 가로수길도 너무 예쁘고, 그렇게 해서 그쪽 많이 다녔죠.
0: 저녁 되면 조명도 쫙 켜지잖아요.
1: 낙산사 가야죠.
0: 네, 올라가야죠.
1: 네, 가가지고, 낙산공원 가가지고, 또 이제 그 노포 슈퍼 같은 데도 있고, 앉아갖고, 너무 좋잖아요. 낭만 있어요, 전 진짜.
0: 지금 벌써 표정에서 네. 느껴집니다. 그 낭만이.
1: 언제였지?
0: 아련한데.
1: 그쵸.
0: 사실 좀 확연히 느낌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이순 씨가 이제 준범이한테 아빠랑 나가자, 피크닉 가자, 이렇게 좀 구애하시는 거 봤어요. 도시락
1: 네.
0: 싸면서. 근데 준범이 너무 귀찮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아이들이랑 갈 때는 또 주로 뭐 동네 다니세요? 아니면 어디 주로 다니세요?
1: 동네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다른 시로 갈 때도 있고, 여기저기 아이 키우시는 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그때그때 상황마다.
0: 그쵸.
1: 비가 온다? 야, 무조건 실례다. 오늘은 뭐 날씨가 괜찮다. 그럼 뭐 한강도 한번 가고. 뭐 여기저기 많이 가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0: 저희가 앞에 축제 소개해드리기도 했지만 이런 축제도 찾아보고 다니시는 편이세요?
1: 저 그 어디야 저기서 열리는 포레스트 예약 마감돼가지고 신청 못했어요. 400명씩 되는.
0: 그러니까 이게 예약이
1: 쉽지 않아요.
0: 너무 어려워요. 저는 정말 예약에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는데.
1: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가 그만큼 살기 좋고 아기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0: 맞아요.
1: 게 네. 여실히 드러나는 것 같아요. 여기서.
0: 맞습니다. 네. 이런데 서울시 홍보대사까지 하고 계세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희 부부 신혼생활 이렇게 즐기는 게 매체로 우수됐잖아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서울 당연히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 오고 하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던 게 벌써 한 7년 전이더라고요.
0: 누가 먼저 제의를 해주신 거예요?
1: 서울시에서요.
0: 아.
1: 네. 근데 이게 막 저희가 하고 싶어요 해서 하는 거는 아니다 보니 에이.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제안 주셔가지고 벌써 이렇게 싱글 때 시작으로 결혼을 기점으로
0: 그쵸.
1: 또 아이까지 이렇게 낳고 이런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0: 아니,
1: 들었어요.
0: 근데 벌써 7년째인데
1: 네.
0: 이게 이러다가 저희 아까 문숙희 기자가 이게 준범이까지 하는 거 아니냐.
1: 좋아요.
0: 너무 좋아요.
1: 감투 좋아해요. 감투. 그래야 뭐라도 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참여도 같이 하고.
0: 아니, 이게 7년이니까 벌써 네. 이제 7년만 더 하면 충분히 이제 가능한 시나리오거든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제는 어디 이사도 못 가실 것 같아요.
1: 어딜 가요? 서울 살아야죠. 이렇게 막, 인프라도 너무너무 잘 돼 있고.
0: 맞아요.
1: 아이 키우는 것도 그렇고, 자연도 있고, 도시도 있고. 참, 이런 도시가 제가 세계를 여러 곳을 되게 많이 여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도시가 또 많지 않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저희 청취자들도 많은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
1: 네.
0: 5105번님 서울시 홍보대사 제이슨 씨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 보고 저도 에너지 듬뿍 받습니다. 그리고 9204번님 제이슨 씨 보이는 라디오로 보는데 스타일이 더 힙해진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니 아까 네. 저희도 잠깐 얘기 나눴지만 좀 이렇게 얼굴이 좀 탄 것 같다. 그래서 좀 더 힙하게 보이는 건가요?
1: 며칠 전에 외암마을에서 또 콘텐츠 촬영하고 와가지고
0: 그쵸.
1: 그때 하필이면 119년 만에 온 더위였다.
0: 아
1: 그때 홀짝 탔어요.
0: 그 며칠 전이었죠.
1: 맞아요.
0: 네.
1: 덥더라고요.
0: 너무
1: 더워가지고 그래도 뭐. 가을을 시샘하나 보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즐겨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0: 네, 저희 청취자분들도 많이
1: 네.
0: 반가워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밸런스 게임
1: 네.
0: 질문 좀 드릴게요.
1: 네네.
0: 서울 어디든 10분 만에 가는 능력과 서울 모든 맛집에서 평생 무료 식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1: 당연히 전 전자입니다.
0: 10분 만에 가는 능력.
1: 10분 만에 가는 능력.
0: 여기저기 이동하셔야 돼서.
1: 왜냐면 아이가 발걸음이 그렇게 빠르지 않아요. 뿅 하고 가야
0: 맞아.
1: 돼요.
0: 아, 뿅 하고 그쵸. 또 언제 도착해?
1: 맞아요.
0: 어디가
1: 뭐
0: 몇 분 남았어?
1: 거야. 뭐 시말이요? 뭐 이런 얘기하면 아, 그렇게 그쵸, 세상 맞아요. 큰일 났다. 라는 그런 게 있어서 맛집이야 뭐 사실 서울시에 맛집 얼마나 많아요.
0: 맞아요.
1: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너무 많은데 저는 이동 능력이 제일 부럽네요.
0: 근데 네. 이제 또 맛집 평생 무료 식사권을 받을 수 없는 게 홍현희 씨가 간헐적 단식으로 네. 또 16kg를 감량하셨다고요.
1: 그리고 또 8시 이후에 지금은 또 식사를 안 하고 있어서 야식을 줄이자 야식을 없애자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식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네.
0: 근데 사실 이제 아이 세우고 이제 먹는 야식이 이제
1: 좋은데 건강에는 그렇게 아, 이게 그쵸, 참 그쵸.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아시잖아요.
0: 그쵸.
1: 예전에 싱글 때야 뭐 야식 2시 3시까지 먹더라도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만약에 2시 3시까지 만약에 야식을 먹고 소화되면서 피곤하게 일어난다. 아, 애 유치원 보내야 돼요.
0: 아.
1: 부스스하게 일어날 수 없어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된다.
0: 맞아요.
1: 그게
0: 부모의
1: 있어요.
0: 또 생활 습관이 아이에게도 가니까요.
1: 네.
0: 아들 얘기가 나와서 준범이 옷을 잘 입히기로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모든 게 남대문표라고.
1: 사실 모두 전부가 남대문표는 아니에요.
0: 네.
1: 근데 남대문 지분이 거의 한 80%고 내 애는 거의 남대문이 키웠다.
0: 아, 라고. 파라리 남대문이다.
1: 그쵸. 파라리 진짜 남대문이고 나머지 뭐 여기저기 뭐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경우가 이렇게 있는데 저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 좋아해요.
0: 아,
1: 사실
0: 맞아요. 네. 너무 질도 좋고
1: 네.
0: 면 톡톡하고 뭐 쇼핑 노하우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1: 쇼핑 노하우는요 저는 사실 멀멀한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0: 아니 근데 사실
1: 네.
0: 아니, 남자아이들 키우는 부모님들의 고민이 그런
1: 종류가 그렇게 다
0: 맞아요.
1: 이게 버라이어티하지 않다. 에이. 아니에요.
0: 아닌가요?
1: 실버 반짝반짝이는 알루미늄 색깔 바람막이도 많고요.
0: 아~
1: 이게 찾아보면 많아요, 정말.
0: 많다.
1: 네, 많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이들 너무 어두운 컬러로 입히는 것보다 아이들은 아이들만이 소화할 수 있는 거. 진짜 빨간색 준범이만 하더라도 양말 빨간색 주황색 한 짝씩 해서 짝짝이로 신고 다녀요. 근데 그래도 아이니까. 그때 나오는 그 컬러감이 너무 귀엽더라고요.
0: 맞아요. 그건 또 그때만 또 소화할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0: 이렇게 서울시 홍보대사로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아이를 키우는데도 열심이신데 이제 서울 엄마 아빠 행복주간 응원 캠페인도 함께 하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 아빠들 응원 많이 해주셨습니다.
1: 네.
0: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에 좋은 정책 하나 또 꼽아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1: 저는 그 365 긴급돌봄. 저는 그거 보고 진짜 감명했거든요. 사실 뭐 조부모님이 도와주시거나 뭐 주변에 뭐 친지들 가족 친지들이 있으면 너무너무 좋기는 한데
0: 네.
1: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0: 맞아요.
1: 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신청만 미리 이렇게 해서 365 그쪽 이제 연계된 곳으로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왜 부모들이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0: 맞아요. 그리고 이 급한 일이 한꺼번에 생겨서 내 아이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맞아. 꼭 조부모님들한테도 무슨 일이 있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심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서울시 정책으로 이렇게 엮어주시다 보니 이런 거야말로 정말 생활 밀착형 정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강하죠.
0: 사실 이렇게 아이 네. 키우기 좋은 서울시의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일단 출산율이 올랐어요. 반등하고
1: 그러니까요.
0: 2년 연속
1: 네.
0: 이렇게 계속 증가를 했는데 서울시장을 홍보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리면 굉장히 뿌듯할 것 같거든요.
1: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잘했다.
0: 네.
1: 이런 것보다는
0: 네.
1: 그만큼 뭐 페스티벌도 그렇지만은 여기저기 할 수 있는 것들 특히 서울형 키즈카페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다 보니 저는 이거는 제 공보다는 그냥 저는 그냥 한 아이의 아빠로서 애를 열심히 그냥 육아하고 있는 거지만 그만큼 서울시에서 좀 되게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다 보니 저는 이거야말로 되게 좀 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한 개인으로서 너무너무 들어요, 사실.
0: 그럼 앞으로 서울시 홍보대사로서 좀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활동도 있을까요?
1: 저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아까 오기 전에도 저희 또 기자님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의식주 중에 사실 식이랑 주는 알아서 너무 다 잘 하고 계시지 않나. 근데 의만큼은 애들이 빨리빨리 크기도 하고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장터 같은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장터.
1: 네. 그냥 뭐 마켓 이런 것도 좋지만 장터 네. 같은 느낌?
0: 장터.
1: 그 예를 들어서 베이비 페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키즈 페어라고 하는 건 많이 좀 접해보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0: 조금 연령대를 다양하게
1: 그쵸. 해서. 그렇죠. 뭐 진짜 한 3세부터 이렇게 해서 아이들, 특히 아이들 옷은요. 한 번 입고 못 입는 경우 너무 많죠.
0: 맞아요.
1: 근데 이게 아까워요. 근데 이거를 뭐 1,000원, 2,000원 하거나 아니면 뭐 자원 리사이클 하는 형식으로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들어요. 왜냐면 주머니만 하더라도 한 시즌 끝나면 옷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0: 맞아요.
1: 네.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이게 수선해서 입히거나 하면 너무 좋은데 짧아지니까 키가 좀 쑥쑥 자라고 있어가지고 또 사계절이 있다 보니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런

0: 것들을 좀 이렇게 같이 나누거나 하는 자리가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1: 이런 것도 저희가 한번 건의를 해드리고 많이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이슨 씨는 이제 아빠이기도 하지만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서울을 다니면서 아까도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유독 좀 눈길이 가는 공간이나 인테리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서울에서는 어디 좀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0: 저는 창신동.
1: 창신동
0: 네.
1: 봉제 골목 있는 창신동.
0: 맞아요. 네. 제가 사실 거기에다가 집을 얻으려고까지 했었어요. 싱글 때. 거기를 좀 눈여겨본 지가 되게 오래됐는데, 저는 한 10년 전부터 동묘를 다녀가지고, 거기에,
1: 동묘.
0: 예, 풍물시장도 다녔었고,
1: 네.
0: 완구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아, 가야 되겠다, 주말에.
1: 완구거리
0: 그러니까요. 근데
1: 많이 있죠.
0: 그 봉제거리 그 위쪽이잖아요.
1: 네.
0: 거기가 뭔가, 사람 사는 냄새 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아직
0: 유독.
1: 거기는 재개발이 많이 안 돼서 높은 아파트도 많이 없고
0: 맞아요.
1: 잔잔한 골목 위주로 있잖아요.
0: 은은하면서 잔잔한 그런 좀 걷고 싶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좀 들어서 여기 참 되게 좋다라는 생각 많이 느꼈어요.
1: 네, 진짜 삐까뻔쩍한 빌딩이라든지 반짝반짝 화려한 조명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공간들을 너무
0: 맞아.
1: 예쁘게 잘 보존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거든요.
0: 그쵸, 그쵸.
1: 어떤 공간 더 선호하세요? 오래된 공간에서 발견하는 매력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공간에서 발견하는 매력도 있을 것 같은데.
0: 저는 사실 이제 20대 때는 새 거가 그렇게
1: 너무
0: 좋았어요. 새 거,
1: 좋아요.
0: 짜릿해. 너무 좋아. 이런 거 있잖아요.
1: 새 냄새,
0: 새
1: 새책 냄새.
0: 뭐 예를 들어서 가죽 자켓에서 새거 냄새 너무
1: 너무
0: 좋아.
1: 좋아요.
0: 그 비닐 냄새 뭐
1: 네.
0: 이런 것들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편안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외형적인 것에서는 그러니까 좀 아웃라인 같은 경우는 그대로 보존을 했으면 좋겠고 안에야 좀 살리면서 하는 거기에 레트로한 느낌이라든지 좀 그런 것들이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
1: 요새는 젊은 분들이
0: 네.
1: 인스타,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많이들 찾아가시잖아요.
0: 그쵸,
1: 전
0: 그쵸.
1: 최근에 물레동을 갔었는데,
0: 물레동도 너무 핫해졌죠, 뭐.
1: 물레동도 정말 골목은 옛 그대로지만 그 안에를 이렇게
0: 너무
1: 힙하게
0: 화려해요.
1: 바꿔놔서 너무 데이트하기도 좋고,
0: 맞아요.
1: 친구들이랑 가기도 너무 좋게 해놨더라고요.
0: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 네.
0: 곳곳에 많이 걸어봐야 돼요. 물론 요새 뭐 SNS나 뭐 지도 같은 게 많이 발달하긴 했지만은 여러분도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꽃 이제 추워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1: 맞아요.
0: 요때 많이 걸으셔야지 또 너무 추우면은 또 그렇잖아요.
1: 오늘만
0: 되게.
1: 해도 너무 추워요.
0: 오늘요?
1: 정말.
0: 오늘
1: 너무 추워서.
0: 어제 엊그제가 너무
1: 맞아요,
0: 추웠죠.
1: 맞아요.
0: 바람 불어서 깜짝 놀랐는데
1: 엊그제.
0: 그래도 뭐 지금 아이랑 뭐 유치원 끝나고 하굣길에 이렇게 여기저기 돌다 보면은 좋은 공간 찾는 것도 오, 이런 데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발견도 좀클것 같아요. 그런 재미도.
1: 그러면
0: 네.
1: 제이슨 씨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공간의 조건도 좀 궁금하거든요.
0: 좋은 조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사람의 개인적인 취향, 느낌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뭐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봤을 때 이 공간 되게 참 좋다라고 하는 결국엔 사용자가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1: 그냥 느낌.
0: 느낌. 저는 느낌 되게 중요해요. 뭐 해가 예를 들어서 뭐 정남향이에요. 그러면 해의 느낌도 좋지만은 뭐 누구는 서양이 좋을 수도 있고 아니 동양이 좋을 수도 있고 아침에 해 뜨고 잠깐 좀 어둑어둑한 느낌이 좋을 수도 있어요. 약간 이런 거라서 좋은 조건이라 하면은 뭐 그러니까 그냥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1: 그럼 집 인테리어는 주로 하시죠?
0: 예, 그럼요.
1: 어떻게 하는지 그런 좀 팁도 좀 주세요.
0: 저는 웬간한 큰 공사를 하는 것보다는 저 아직 전세거든요, 저도. 그러다 보니까
1: 건드릴 수
0: 뭔가
1: 없죠?
0: 건드릴
1: 네.
0: 수 있는 공간, 뭐 벽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파 커버, 아니면 지금 올 가을에 좀 저희 집이 린넨으로 돼 있는데 커튼이 커튼을 좀 볼드한 스트라이프로 해서 조금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교체 가능한 것들, 침구도 마찬가지고. 왜냐면 요새 또그 광장시장 침구 같아요. 같아요.
1: 그런가요?
0: 그런 것들 또 외국인분들한테 난리 났어요. 재질이 워낙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서 가을 맞이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죠.
1: 광장시장
0: 네.
1: 침구 한번 또 저도 한번
0: 감사합니다.
1: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왜냐면 이제 또 겨울이 오기 때문에 침구도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0: 침구 한번 바꿔줄 때 됐어요. 지금
1: 네.
0: 헛기야 입을 추워요. 춥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광장시장 가셨다가 또 여기 한번 돌담길도 걷고 이렇게 하면 너무 좋죠, 사실.
1: 아니,
0: 네.
1: 서울이 정말 끊임없이 바뀝니다. 근데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 10년 뒤에도 서울에 꼭 하나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건 정말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저는, 모습 뭐가 있을까요?
0: 그 가로수들이 더 많이 쑥쑥 자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 초록초록

0: 한이 사람이 결국엔 공원이 있어야 돼요.
1: 아, 맞아요.
0: 저는 언젠가부터 바다 뭐 이런 것들이 좋긴 했는데 지금은 산이 더 좋은 거예요. 41살이다 보니까.
1: 이게 아들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0: 네.
1: 뭔가 좀 이게 푸르른 무언가를 좀 봐야
0: 눈이 편안해져야 돼요. 푸르른 게좀 있어야
1: 마음의
0: 돼가지고.
1: 여유도 생기고 그래야
0: 그럼요.
1: 또 이제 아이들과 또잘 지낼 수 있잖아요.
0: 강은 사실 얼지 않으면 계절을 가늠할 수가 없어요. 강이나 그렇잖아요. 느낌으로만 알지.
1: 그러네요.
0: 근데 뭐 이런 나무만 하다 보면 계절을 그대로 입고 있잖아요. 뭐 봄이면 봄, 여름이면 여름, 가을이면 가을, 겨울이면 겨울. 그래서 뭔가 전 이런 가로수들, 나무들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1: 저 은행도 좀 많이 떨어지고
0: 아, 은행 좀, 와, 은행,
1: 네,
0: 은행.
1: 떨어지고
0: 네.
1: 단풍도 좀 들고.
0: 그럼요.
1: 아, 굉장히 감성적이신데 F세요?
0: 아니, 완전 T예요.
1: 아, 와, 지금
0: T인데,
1: 방금 굉장히
0: 아,
1: F셨는데.
0: 굉장히 T예요. T 거의 99%.
1: 아,
0: 네, 근데
1: 호연이
0: F의
1: 씨는
0: 모먼트. 현진 씨는 F죠.
1: 그쵸. 아, 그럼 두 분이서 이렇게 의견 조율할 때나 생활할 때 홍현희 씨가 좀 이렇게 많이 상처도 받고.
0: 뭐 받을 수도 있고 왜 이렇게 생각을 하지라는 그 차이점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또 재미가 원래 반대에게 끌리는
1: 끌리는 매력이
0: 거잖아요.
1: 있죠.
0: 네, 맞아요.
1: 준범이는,
0: T예요.
1: 아, 완전 틴가요?
0: 완전은 아니고 준범이도 뭔가 이렇게 반반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굉장히 또 예쁘고 또 어쩔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장난감이 그 변신 로봇 갖고 놀거든요 요새.
1: 아.
0: 그렇게 관절에 그렇게 빠져요. 처음엔 아빠 어떡해 아이고 깨졌어 뭐 맨날 이러다가 지금은 아빠하다 고칠 수 있잖아 그지? 이렇게 돼서
1: 이제 아빠의 능력을,
0: 네
1: 아이고,
0: 맞습니다. 그런 게좀 있어서 귀여워요. 아무튼간에
1: 그렇습니다. 이제
0: 네.
1: 저희 또 다시 한번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너무 많이 보내주고 계셔가지고, 이제 저희 제이슨 씨에게는 안 보이겠지만,
0: 네.
1: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6626님, 진정한 멀티테이너십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의 서울시 홍보대사 방송에 육아까지 진정한 슈퍼맨이시다. 저희 TBS에서 뵈서 너무 반갑다고.
0: 감사합니다.
1: 다음에도 또 나와주시기를 한번
0: 그럼요.
1: 요청드리면서,
0: 네.
1: 저희 마지막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0: 네.
1: 아직 세상에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제이슨 씨만의 서울의 보물상자 하나만 열어주세요.
0: 아, 이게 너무
1: 아,
0: 어려웠어요.
1: 이게
0: 네. 보물상자라고 하니까 이거 맛집을 오픈을 해야 되나
1: 어느 곳이든 괜찮습니다.
0: 아니면은 뭐 자주 가던 곳을 오픈해다 해야 되나라고 하는데 사실 서울은 여기저기 가면 정말 그 보석 같은 것들이 분명히
1: 너무
0: 있어요.
1: 많아요.
0: 진짜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신동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그 안암에서부터 그 저기 그 무슨 여기 한성대 입구역까지
1: 네.
0: 성북천 따라 지금 걸으면 진짜 예쁜 커피숍 그다음에 상점들 너무 많거든요. 저는 꼭 성북천 한번 걸어보실게요. 네.
1: 성북천. 저는 사실
0: 네.
1: 성북천을 걸어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한번
0: 오.
1: 가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0: 성북천
1: 들었어요.
0: 거기에 영화 촬영지 나오도 있고 그 라인이 되게 예뻐요. 지금 참 예쁠 때예요.
1: 맞아. 저는 이게 그 밤에 조명 커진 그쪽만 이렇게 딱 봤었는데 그게
0: 네.
1: 아니라 또 천을 따라서 걷는 그런 곳, 가을의 정취도 느껴질 거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맞아요.
1: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0: 아니에요.
1: 저희 마지막으로
0: 네.
1: Do you know 서울 세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
0: 네.
1: 다음 주 게스트 소개해 주셔야 돼요.
0: 아, 이거를 제가 소개할 날이 오다니 너무 신기하기도 한데,
1: 네.
0: Do you know 서울런?
1: 서울런. Do you know 서울런?
0: Or Do you know 평생학습?
1: 평생학습. 평생학습?
0: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1: 아, 네.
0: 네.
1: 다음 주 방송을 들으시면
0: 네.
1: 여러분 이 힌트의 정답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일 지나치는 거리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 서울시 홍보대사 제이슨 씨와 서로 언박싱 해가면서 또 많은 서울들, 곳곳에 숨어있는 서울들을 발견해 봤습니다. 뭐 서울에서 만난 엄마 아빠의 서울도 서울이지만 이제 서울에서 태어난 준범이 또 서울에서 엄마 아빠랑 아름다운 추억들 차곡차곡 쌓아갈 행복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저희도 멀리서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울이 다음 주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도착할지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제이슨 씨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의 매력을 많이 발견하고 알려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우웨어님 문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좋은 정보만 모아서 방송해주는 TBS 서울 언박싱 방송 너무 유익합니다. TBS가 서울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7: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쪽으로 지하도로 안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천호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일대로 서행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작업하고 있는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연희램프 부근 3차로에서도 작업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성산램프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나들목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는 약 5분 전 끝났는데요. 처리하는데 1시간 넘게 걸렸기 때문에 뒤로 인천 시점부터 5km 구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서초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사고 위험 높은 만큼 미리 차로 변경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죠. 그런데 가장 간편하면서도 또 비용도 따로 들지 않는 좋은 건강 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손 씻기인데요. 오늘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일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건강을 지킨다는 게 꼭 시간과 비용

공을 들여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가정경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 같이 찾아볼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손 씻기의 날을 맞아서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옆에 혹시 뭐 손잡을 분 계신가요? 잡고 나면 위생을 위해 잘 씻어주시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있는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심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는 3만 6천여 건으로 약 19%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조치 완료율은 6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노출되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광고 삭제와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 공격으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두 16개 금융사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만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부정결제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금융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들이 구독 상품의 자동 결제나 중도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자동 결제 전에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개 업체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2년 반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600여 건으로 사전 안내 없는 자동 결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의 자동 결제 사전 알림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이병우입니다.
2: 네, 김미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파주로 가볼 건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 걱정, 혈압도 걱정, 우리 집 보험 어떻게 할까요?입니다. 부부가 매달 90만 원씩 내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5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뇌, 심장 보장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보는 알짜 정보 쏙쏙 나눠드리겠습니다.
0: 쏙쏙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뭐 물론 이제 머리도 이렇게 솟았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신 것 같아요.
1: 어깨 뽕을 네. 좀 제가 장착하고 왔습니다.
0: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알짜 솔루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사연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땐 환갑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워졌네요. 그래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언니 동생으로 지낸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날이 참 좋아서 오랜만에 우리 언니 아들과 기분 전환도 할 겸 집 근처 브런치를 먹으러 갔었죠.
3: 아우, 달다 달어.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밥이라니까. 언니, 이것 좀 먹어봐. 응?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1: 이상하다. 내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봐. 갑자기 몸에 힘도 빠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0: 언니가 갑자기 팔을 축 늘어뜨리고 어눌해지더니 저도 너무 놀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테이블을 유심히 보시던 식당 사장님이 다급하게 뛰어오셨어요.
1: 제가 119 부를게요. 저 아내도 비슷한 증상이 있거든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구급차로 병원에 간 언니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도와주신 사장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딘가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몇 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서 보험증권을 꺼냈는데 뇌와 심장 관련 보장이 적혀 있어도 어디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부 보험료는 매달 90만 원 정도인데 남편 은퇴가 가까워지니 이것도 부담이고요. 전문가님들, 저희 집 보험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가까운 언니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부부 두 분 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더 걱정되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언니가 또 갑자기 쓰러진 모습 보셨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에 그 뉴스에서 보면은 막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막 심폐소생술 하는 뉴스 많이 보셨죠.
0: 네.
1: 그게 뇌하고 심장 쪽에 영향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또 이 부부도 이제 현재 또 혈압약 드시고 있고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겠죠. 다만 그 약을 복용한다고 반드시 뇌하고 심장 쪽이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0: 네.
1: 흡연이나 식성한 음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3: 네, 특히나 이제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건강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0: 네.
3: 만나면 건강 이야기하고 뭐 몸에 좋은 영양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은데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내 보험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부터 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그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걱정되는 이런 질환들까지도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0: 네. 주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누가 아프면 덜컥 겁부터 나면서 나도 막 세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진 것부터 살펴봐라라고 우리 미정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부가 매달 90만 원이나 내면 금액만 봐서는 보장이 든든해야죠. 이거 실제로는 어땠나요? 걱정됩니다.
1: 네, 대부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장이 많이 받고 뭐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료 보장 크기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9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뭐 보험료가 3, 40만 원대 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이 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험료가 어떤 보장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막상 열어보면 정작 필요한 보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는 적지 않지만 실제 보험증권을 분석해 보니까 90만 원 대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그래요. 어떤 네. 부분이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3: 일단은 부부 모두가 보험에 이제 뇌와 심장 관련된 보장이 있었는데요.
0: 네.
3: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0: 네.
3: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의 보장 범위가 좀 좁게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만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증권을 꺼내봤더니 뇌, 심장 이런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나는 보장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3: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뇌질환, 같은 심장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명명하는 그 특약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어떻게

0: 그러니까 상당히 많고요. 네,
1: 그럼요.
0: 지금까지도 많이 상담을 해왔고,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1: 이래서 좀 우리 방송을 귀쫑긋하고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0: 맞아요. 네네.
1: 싶습니다.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뇌, 그리고 심장, 이 글씨가 써 있으면, 아, 뭐, 그냥 다 이렇게 좀뭐 해주나 보다, 보장을
0: 네.
1: 해주나 보다라고 착각을 할수 있는데, 어떤 특약이 있어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2: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차이를 모르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말해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범위가 넓고요. 뇌졸중보다 뇌혈관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넓은데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에 출혈이 생겨야 되는 거고 뇌졸중은 혈관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뇌혈관은 뇌 쪽의 혈관은 거의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뇌혈관 진단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요. 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 진단 자금만 있다고 해서 뭐 심장 쪽에 모든 걸 보장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협심증 같은 그런 질환은 당연히 보장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증권에 뇌나 심장이나 글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정확한 특약, 뭐 약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예전 보험에는 뇌혈관 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관을 봤더니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질환도 보장이 되는지 미리 살펴보고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그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1: 그러니까 뇌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써 있는 게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거고, 심장 질환 관련해서는 협심증 같은 것도 좀 보완을 해주면
0: 네.
1: 좋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이름, 뇌심장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0: 네.
1: 살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0대가 심뇌혈관 보장을 특히 또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사실은 50대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됐다,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는 당연히 설명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잘 기억나세요?
1: 아, 뭐였지? 나 어제도 기억 안
0: 네.
1: 나는데.
0: 저는 엊그제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마음먹고 하지 않으시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50대라고 해서 무조건 뭐 뇌나 심장질환이 뭐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혈 등 이렇게 만성 혈관 질환 관련된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님 부부처럼 두분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평소에 건강 관리도 당연히 좀 챙기셔야겠죠. 이제 이 보험은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정기 검진을 좀잘 받으시고 그리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약을 또 복용을 하시면서 식습관을 뭐 개선한다든지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죠.
1: 그렇죠. 이게 보험금은 이미 아픈 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하는 게 진짜
0: 맞아요.
1: 중요하잖아요. 또두 분이 보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도 진짜 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어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뇌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좀 건강 지식도 공유를 좀 해주세요.
2: 네, 그 심장 질환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이 차는 증상,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 평소와 다른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된다면 그냥 체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기 좋고요. 뇌졸중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 팔이나 다리 한쪽이 힘이 빠지던가 얼굴 한쪽이 처지던가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이나 심한 어지럼증,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고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저는 진짜 건강은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0: 필요하죠.
1: 합니다. 이게 잠깐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좀 검진을 받고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연으로 돌아가서 청취자님 부부의 보험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0: 네, 먼저 남편분은 종신보험이 한 건, 그리고 종합건강보험이 두 건,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네. 월 보험료가 약 50만 원 정도 되세요. 네. 그리고 참 희한하게 이게 부부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입을 해요. 네. 사이가 좋으신 건지 아내분도 남편분하고 동일하게

0: 네, 보험물 준비를 하셨는데 연령 차이 때문에 월 보험료는 40만 원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분 모두가 보험을 좀 여러 건 가지고 있지만
1: 네.
0: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의 건수보다는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죠. 이제
1: 네.
0: 특히나 이제 두분 모두 다 뇌와 심장 관련해서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 범위가 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더 폭넓은 혈관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 상태에 있습니다.
1: 네. 예전에 뭐 가입할 땐 괜찮았어도 지금 두 분의 건강이나 필요한 보장이 맞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0: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상품을 잘못 가입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적절한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강 상태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도 그만큼 또 진화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나한테 필요한 보장도 좀 달라집니다.
1: 달라지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좀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 점검 받은 지가 한 1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더 늦기 전에 보험 점검 받으라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청취자님도 고혈압 약을 이제 복용하시기 전에 이 점검을
1: 아,
0: 받으셨으면
1: 네.
0: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맞아요. 보험은 또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한 번씩 바뀌었다, 상황이. 그리고 나는 보험 점검 받은 지꽤 됐다
0: 오래됐다.
1: 하시면
0: 네.
1: 그냥 점검만 받아보셔도 좋으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뇌와 심장 질환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뒀다면 치료가 길어져도 병원비의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걱정이 덜수 있을까요?
2: 네, 혈관 진단비는 굉장히 중요한 보장이죠.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진단장애가 확정되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소득 공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그 진단비만으로는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2: 진단자금 최초 1회만 보장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면 검사, 치료, 수술, 입원 여러 과정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1: 네.
2: 교통비도 들고 여러 가지 그 비용들. 근데 치료비를 또 실손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또 고가 치료를 통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이제 돈이 부족하겠죠.
1: 네.
2: 최근에는 이제 진단비와 함께 수술 혈관 치료 자금에 대한 그 특약을 기존 보험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불어서 좀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1: 이게 그 종종 말씀해 주셨던 뇌 심장 주요 치료비 특약인 것 같네요. 자,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지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면요.
0: 네, 일단은 뭐 보험 상품마다 이름과 뭐 내용 그리고 약관의 보장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뇌와 심장 질환과 관련된 특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혈관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뭐 혈전 용해 치료, 뭐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이런 사유들이 이제 약관에 정한 치료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진단금을 이제 수령을 하겠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치료비는 실손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시는데 그 외에 부족한 치료 자금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뇌중풍 같은 경우는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면 재활 치료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발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겠죠.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보완하는 방향이 가능했나요? 우리 전문가님은 가능하시겠죠?
2: 가능하죠.
1: 네.
2: 네. 꼭 필요한 유지할 수 있는 보험만 골랐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2: 그렇죠. 어깨에 이렇게 뽕을. 두 분의 상황에서는
1: 네.
2: 현재 이제 은퇴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1: 네.
2: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사망 보장보다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 의료비라든가 생활 자금에 더 무게를 뒀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기존 보험을 조정을 하고 부족했던 뇌하고 심장 쪽만 진단자금 치료비만 보완했고요.
1: 네.
2: 상담 당시 월 보험료가 두분 합쳐서 90에서 1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험료를 40만 원대로 한 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줄였고요.
1: 네.
2: 이렇게 줄인 돈을 은퇴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또 50만 원씩 저축하면 뭐 1년 또 6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고
1: 네.
2: 뭐 10년 동안 모으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 큰돈이죠.
2: 예, 네, 그러면 보험료도 줄이고 노후에 쓸그 비상 예비 자금이라든가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는 겁니다.
1: 네. 필요한 보장은 그래도 든든하게 채우면서 매달 50만 원가량을 줄였으니까 은퇴를 앞두고도 좀 한숨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 50대 뭐 부부 혹은 뭐 50대다 나는 이런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 뇌, 심장. 우리가 이제 주요 3대 진단비라고 하죠.
1: 네.
0: 이 부분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단금 이외에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도 이제 이런 보험금이 나오는지, 아까 우리 뇌, 심장 관련된 주요 치료비 이야기했잖아요. 이제
1: 네.
0: 그런 치료비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할수 있는지 요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1: 네.
0: 특히나 이제 50대 부부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질문, 요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수 있느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득으로는 납입을 할수 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보장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생활비까지도 함께 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머니119 이번 시간에 남편의 은퇴를 앞두고 매달 90만 원의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부부 모두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보장도 걱정된다는 우리 50대 여성분의 고민 사연 함께 만나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강보험은 유지를 하고 자녀 독립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사망보장은 조정을 했습니다. 또 부족했던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는 채우면서 월 보험료는 4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뇌, 심장, 보장이 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뇌경색과 협심증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치료비 특약은 어떤 치료에 몇 번까지 보험금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Thank you.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해.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대기
8: 유통 빤데기
7: 끓여 먹어도
9: 볶아 먹어도
7: 그냥 먹어도
9: 고소하고 실속 있고
7: 어디서나 간편하게
8: 빤데기 빤데기 빤빤 대기 대기.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특별시 소비자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0028님께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는 대로 연결해드리고요. 1878님은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김미정 팀장님, 저도 전화주세요. 오늘 사연 저랑 비슷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제작진이 방송 마치는 대로 직접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정 팀장님 바로 전화 주실 거죠?
1: 네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상담 원하시면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또 문자 사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죠. 1580님께서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현재 고지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요.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입이 될까요?
2: 네, 당연히 이제 가입되고요.
0: 네.
2: 예전에는 이제 약을 이제

0: 들고 있으면 약간 그 가입하는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 60대 분들은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네. 고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드시는 분과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의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뭐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이오이님께서는 예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고민입니다.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제 50대인데 5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죠.
2: 네, 맞아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1: 네.
2: 그러기 앞전에 2252님은 10월 달에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하시더라도 11월에 고민하시는 게더 유리합니다.
1: 자, 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2: 네. 일단은 11월 이후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앞으로 3년간, 향후 3년간 5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받으실 수 있는
1: 네.
2: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실손을 5세대로 바꾸기에는 좀 뭔가가 좀 찜찜하다 하시는 경우에
1: 네.
2: 기존의 1, 2세대 실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 네.
2: 특약을 조금 조정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략 한
1: 네.
2: 30%에서 40% 정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1: 네.
2: 유지하면서 약간의 조건을 달리하든 아니면 5세대로 변경하더라도 3년간 50% 할인을 적용을 받던
1: 네.
2: 어찌됐건 11월 이후에 하시는 게 유리하니까요.
1: 네.
2: 잠시 좀그 접어두시고
1: 네.
2: 11월 1일 이후에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11월 이후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다 하시면 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1: 우리 이오이님도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민원은 54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셔서 저도 가족력이 걱정되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 치료비에 대비해 보장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진단비, 항암 치료비, 표적 하방 치료비 등 종류가 많아서 도대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으셨으면 나도 혹시 하는 걱정이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 암 가족력이 있다 할 때는 보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네, 어머니께서 그 유방암을 치료하신 경험이 있다면 따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여성 암 가운데 발생 순위가 2위입니다, 유방암이. 1위는 갑상선 암이고요.
1: 네.
0: 특히 40대 이후부터 유방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40대는 30대에 비해서 발생 확률이 4배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1: 네.
0: 그리고 어머니나 자매, 딸처럼 일촌 가족에게 유방암이 한명 있는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서
1: 네.
0: 대략 1.5배에서 2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2: 네, 특히나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암 진단 받은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1: 맞아요.
2: 들으신 적 있으세요?
1: 네.
2: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나 이런 여성 생식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30대들도 발병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더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1: 네.
2: 무조건 암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가족분들, 어르신들이 암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가족력이 있는 건데,
1: 네.
2: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얼마나 암보험을 알차고 잘 골라서 많이 가입을 할수 있잖아요.
1: 네.
2: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암보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먼저 더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암보험부터 먼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가족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뭐 보험을 막뭐 여러 개씩 더 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암보험이 유방암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부터 살펴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개수보다 실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예를 들어서 현재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 자금이 얼마고, 만약에 유방암이 생겼을 때그 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분류돼서 보험금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자, 이쯤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1: 네.
0: 유방암은 모든 암보험에서 일반암과 같은 금액을

0: 받는다. 맞으면 O, 틀면 X.
1: 유방암은 모든 암보험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갑상선암 같은 거는 뭐 유사암으로 돼서 10%만 받고 막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유방암 왠지 같은 금액 안 받을 수 있다. X 하겠습니다.
0: 아, 역시
2: 전문가야 이제.
0: 대단하십니다.
1: 준 전문가로 인정해
0: 네,
1: 주십시오.
0: 대단합니다. 그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 걸리면 암보험은 당연히 똑같이 모든 보험사 상품이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네.
0: 근데 실제로는 가입 상품이나 가입 시점, 보험사에 따라서 유방암이 일반 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지는 별도의 그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그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1: 네.
0: 일반적으로 특정 암으로 분류돼가지고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소액암으로 분류돼서 또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조건을 보실 때 단순히 암 진단 자금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걱정되는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유방이든
1: 그렇죠.
0: 자궁암이든
1: 네.
0: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5442님처럼 이미 암보험이 있다면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2: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암보험에서 체크할 부분은 암 진단비가 모든 암을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1: 네.
2: 그리고 암 진단 자금이 얼마 나오는지 뭐 2천만 원 나오는지 3천만 원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고
1: 네.
2: 그 이후에는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1: 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암 같은 경우는 재발이나 전이가 상당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이나 전이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부담이 되는지 이 부분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1: 네.
2: 순서대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보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라. 그러니까 새 암보험을 통째로 들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울 수도 있는 거네요.
2: 네, 맞아요. 우리 왜 문자로도 막 질문 많이 오는데
1: 네.
2: 진단비를 먼저 가입해요, 뭐 치료비를 먼저 가입해요
1: 맞아요.
2: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1: 네.
2: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 일반암 진단비가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치료비 관련된 부분, 고액암에 관련된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더 유리할 수 있고요.
1: 네.
2: 그런데 내가 암보험에 가입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보다 진단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치료비보다는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2: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험 가입을 막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1: 네.
2: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맞겠죠.
1: 그러겠네요. 뭐 진단비가 부족하다 하면 진단비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치료비를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2: 네, 맞습니다.
1: 그렇겠네요. 네, 요즘은 이 항암이나 면역 항암, 중입자 치료까지 이게 특약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치료비 보장과 암 진단비 중에서는 뭐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0: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진단비가 있어야 되고,
1: 네.
0: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쉬어야 될 수도 있고, 소득이 줄어들고, 뭐, 간병비라든가 교통비,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그 진단비는 환자의 생활비나 여러 경제적인 결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암 치료비는 비급여 항암 치료 표적암 중입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대부분의 암 치료의 경우는 통원으로 많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 네.
0: 실손이 보통 1일 통원 한도가 많아야 20에서 30만 원
1: 맞아요.
0: 한도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부분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1: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머니가 걸리셨다 이런 식으로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장을 더 챙기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보험료를 또 무리해서 늘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당연히 아니죠. 물론 이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서 준비를 좀더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1: 그렇죠. 그냥
2: 뜻이에요.
1: 확률이 좀 높다 뿐이지.
2: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력은 어떻게 보면 건강관리를 조금 더 꼼꼼히 해라 이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점검을 하시는 것과 내 건강을 점검하시는 거는 우리가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1: 네.
2: 이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 진행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 중요한 것은 가족력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해서 보험을 막 가입하시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요.
1: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아플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

0: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험은 한번 결정하면 최소한 20년, 뭐 30년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험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겠죠.
1: 맞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이거 중도해지하면 더 아까운 거니까
0: 손해죠. 네.
1: 가입할 때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여성분들이 암보험 점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이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2: 네. 50대가 되면 이제 보험료도 젊을 때보다 높아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무조건 지금이라도 많이 가입해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1: 네.
2: 현재의 보험을 먼저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1: 꼭
2: 그 암 치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1: 네.
2: 그래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인상이 되는지 또 보험이 갱신돼서 보험료가 더 오르진 않는지 비갱신인지 갱신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1: 네.
2: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또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암보험이든 아니면 뭐 혈관보험이든 뭐 건강보험이든 가입하기 전에 질병 시력이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1: 네.
2: 보험료가 또 변동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하기 전에 점검부터 받고
1: 네.
2: 그리고 내가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보험 점검을 받고 보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아프기 전에 받아봐라.
2: 네, 맞습니다.
1: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가족력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뭐 암보험을 여러 개 무작정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0: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가정을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1: 네.
0: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는 가정이랑
1: 네.
0: 보장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1: 아, 너무 아깝네요.
0: 너무 안타깝죠.
1: 와.
0: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돈값을 못할 수가 있냐 이렇게
1: 네.
0: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1: 네.
0: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막 가입하지 마시고
1: 네.
0: 먼저 점검을 받으신 이후에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결국 보험도 많이 가입하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게 빈틈을 찾아 메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사자이님께서는 저희 팀장님들이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드려서요. 가입된 보험증권 살펴보고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5885님께서 저 보험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9540님께서 또 질문을 지금 실시간으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58세 남성입니다. 암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비도 안 나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도 안 나온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이거 상담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지금 남겨주셨거든요.
0: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실손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받으실 수 있는데
1: 네.
0: 지금 문의하신 거는 암보험을 문의하신 것 같아요.
1: 네.
0: 그럼 보통은 암보험은 암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1: 네.
0: 자세한 보험의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암은 아니기 때문에
1: 네.
0: 아마 진단비는 해당이 안 되셨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세하게 좀 그 가입하신 보험 내용을 보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우리 9540님 그 가입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343님께서요. 10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예전에 연금도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인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요. 아직 해지 환급금이 원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종신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2: 네. 그 종신보험 말 그대로 사망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이죠.
1: 그렇죠.
2: 그러면 내가 매달 뭐 지금 뭐 종신보험 가입되신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축도 되고 연금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인출도 가능하고 맞는 통장처럼 얘기를 하는데
1: 네.
2: 종신보험 상품이란 자체는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1: 네.
2: 사망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달 내는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보통 30%에서 40%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요. 네. 왜냐면 당장 내가 가입하고 당장 사망하면 사망 보장을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줘야 되니까.
1: 네.
2: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상품이죠.
1: 그렇죠.
2: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보통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30% 정도 떼고 이자를 뭐 3% 4% 준다고 해도
1: 네.
2: 원금이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0: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원금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1: 네.
0: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뭐 이거 뭐 인출 가능하고 연금 쓸 수도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이제 상품이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1: 네.
0: 연금 목적이었으면 저축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1: 네.
0: 이런 종신보험은 내가 누구 자녀라든가 배우자한테 상속을 위해서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이 안 되고 원금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지 원금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상품을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조금 상품 설명서라든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이 결국에는 목적이 사망 보장이니까 이게 뭐 연금이나 적금을 원하시면 좀 다르게 접근을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186님께서 상담 요망. 여자분 이름을 모르네요. 라고. 김미정 팀장님입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병원 팀장님 좀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계속 미정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요청을 막 해오십니다. 어떻게
0: 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우리 이병훈 팀장님도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좀 네 분발해 주시고요. 3357님께서도 보험 상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4434님이 최근에 달러 저축보험을 추천받았는데요. 나중에 목돈 마련 상품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 이런 게 있어요? 달러 저축보험?
2: 네. 근데 이게 뭐 목돈 마련 상품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1: 네.
2: 지금 4434님이 네.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가 더 중요해요.
1: 아, 성향이 중요하다.
2: 네. 왜냐하면 이 달러 상품 같은 경우는 네. 환율 차이에 따르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1: 네.
2: 뭐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1: 네.
2: 그런데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
1: 네.
2: 아니면 나는 수익이고 뭐고 원금 손해보는 건 절대 네. 용납할 수 없다 하시는 는 분이신지
1: 네.
2: 이거에 따라서 좀 상품 선택을 달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자세한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1: 네.
2: 그거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러게요. 저도 미국 주식을 샀다가 수익률은 플러스가 됐는데 이 환율 환차 때문에
2: 네.
1: 결국에는 좀 몇십만 원
2: 또 세금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1: 그러니까요.
2: 네.
1: 이런 것도 참 진짜 그 성향에 따라서 잘 신중하게 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43님이 건강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 중이거든요. 아니, 이거 보험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0: 그게 이제 보험사마다 그러니까 매년 그 손해율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1: 손해율.
0: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매년 다를 겁니다.
1: 네.
0: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러면 예전부터 내가 뭐 거래했던 가입했던 뭐뭐 뭐 손해보험 뭐뭐 화재보험에 그 이렇게 국한돼 가입하지 마시고
1: 네.
0: 1년마다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손해율이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 해에 어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적었어요.
1: 네.
0: 보험금 지급을 덜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했겠죠. 예를 들어서.
1: 네.
0: 그러다 보면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적던가 아니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달라져요.
1: 네.
0: 뭐 올해는 어느 어느 보험사가 저렴했고 내년에는 어느 어느 보험사가 저렴했기 때문에
1: 네.
0: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왕이면 한 보험사 원했던 보험사에 쭉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지 마시고 좀 비교해서
1: 네.
0: 가입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병력이 있다면
1: 네.
0: 그 병력에 따라서 뭐 치료 이력이라든가 병원 치료력에 따라서 어떤 보험사는 조건이 굉장히 좋고 어떤 보험사는 조건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일반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회사마다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따지기가 힘들어요. 손해율이라는 이런 개념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우리 5820님께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 중인데요. 현재 보험료로 3만 원대 납입 중입니다. 친구들은 만 원대로 가입 중인데 3만 원대로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에 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하는지요? 궁금하죠. 이게 나는 조금 더 비싸게 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더 좋은 건가?
2: 일단은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랑은 달라요.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벌금, 뭐 그리고 뭐 이 변호사 선임 비용 뭐 요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
1: 네.
2: 그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시면 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3만 원대를 내고 있으시면
1: 네.
2: 여기에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뭐
1: 네.
2: 깁스 치료비 등등 뭐 상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1: 아,
2: 있고요.
1: 네네.
2: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원치 않고

0: 가입을 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만 원대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1: 네.
0: 나는 기왕 가입하는 김에 여기에다가 상해 보장도 좀 추가해서 가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1: 네.
0: 3만 원 납입하시는 게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3만 원대라는 거는 뭐 골절 치료비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장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내고 있는 건 맞다.
0: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 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 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 주신다면요.
2: 네, 이제 10월이잖아요. 그죠?
1: 네.
2: 12월 전 요 근래 이제 고객분들하고 통화하면 건강 검진을 많이 하세요.
1: 아, 그렇죠.
2: 예. 그죠? 10월, 11월 때 또 연말에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건강 검진 예약하려면 뭐 내년에 받으셔야 된다라고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2: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보험점검 1년에 한 번씩 받진 않잖아요. 그죠?
1: 네. 그러네요. 네.
2: 근데
1: 네.
2: 문제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상소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혈압 수치가 높다든가 아니면 고지혈 수치가 높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가입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1: 네.
2: 예전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가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리모델링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2: 항상 그 미리미리 이제 1년 한 정기 검진하는 것처럼 보험 점검도 미리미리 건강 검진 하기 전에
1: 네.
2: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2: 네.
1: 건강 검진을 하기 전에 보험 검진을 먼저 받고 나서 하는 게
2: 당연하죠.
1: 더 좋겠네요.
2: 네.
1: 혹시나 뭐
2: 네.
1: 이상 소견이 있을 수
2: 그쵸.
1: 있으니까.
2: 그렇죠. 용종이라도 나오면
1: 그러니까요.
2: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보험 점검을 먼저 해봐라. 네. 알겠습니다.
0: 네. 일단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연말이 올 것 같아요.
1: 네.
0: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점검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보험 막 이거 잘못 손대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0: 정확한 내 보험을 한번 진단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박보람의 세월이 가면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하늘이 흐리고 일부 빗길인 지역도 있습니다. 오늘 밤까지 수도권과 강원 중북부 내륙 산지, 충남 북부, 충북 중북부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 계속해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방화대교를 진입하는 구간 3, 4차로 쪽에서 현재 차량이 옆으로 넘어진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처리작업 여파로 월드컵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요. 오늘도 도로에는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으로 국민대 램프 부근 진출 램프 쪽에 작업 차량이 서 있어서 3차로 지나는 차량들 주의 운전이 필요하고요. 반대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단풍이 전국에 산을 불들이고 있습니다. 설악산에서 지난 2일 첫 단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단풍 전선이 하루에 20km 속도로 남하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설악산은 10월 20일, 송리산 10월 28일, 내장산 11월 4일, 한라산 11월 6일 절정을 맞이할 거라고 합니다. 특히 일교차가 커지면서 단풍의 색은 예년보다 더 고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아무리 단풍이 요란스레 들고 하늘이 저 멀리 높아진다고 그래도 아 가을이구나 내가 느낄 수 없다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을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정답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내 마음속에서 오는 겁니다. 10월 15일 목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관할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추가할 신곡입니다. 몇 번 들어봤는데요. 예, 자꾸 더 들어봐야 익숙해질 것 같습니다. 제목이 물방울.

0: 추가열의 물방울 신곡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기다리시는 황당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 쇼를요. 3시부터 아니고 바로 지금 잠시 후부터 시작합니다. 자, 3부는요. 오늘 월간 아름다워라 코너인데 대한민국 디바 김수희 씨가 출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종황 선생님 보고 1시간 좀 일찍 나와서 벌써 제 옆에 와서 앉아 계십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선 광고 듣고 옵니다.
1: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2: 유통 빤대기
1: 끓여 먹어도
3: 볶아 먹어도
1: 그냥 먹어도
3: 고소하고 실속 있고
1: 어디서나 간편하게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비도 그치고 가을이 조용히 깊어가고 있습니다. 거리에는 낙엽도 하나 둘 쌓이고요. 오늘도 이분 모셔야죠. 오늘은 한 시간 일찍 모십니다. 낙엽처럼 깊은 철학을 품고 계신 분이죠. 허리디스크쇼의 DJ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입니다.

0: 뭐 하세요, 선생님?
1: 효과음 듣는 거, 효과음.
2: 바스락거리는 발자국 소리마다 지나온 날들의 흔적이 번져가고 붉고 노란 잎사귀 하나에 가슴 묻어둔 사연을 실어보낸다. 홀로 걷는 가을길에 근데 어깨를 다스리는 서늘한 바람, 비워낸 자리에 그 비로소 채워지는 고요한 하늘을 바라본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음악과 결혼한 남자, 개털 인생 황당 이종황이가 인사드립니다.
3: 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사슬락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아니고 저 종이 꾸기는 소리 아니었습니까, 처음에?
1: 대충 했는 소리죠.
3: 아, 네, 선생님 오늘도 아주 근사한 시를 낭독해 주셨는데.
1: 그렇죠.
3: 이게 누가 지은 시예요?
1: 그거 몰라.
3: 아니, 이렇게 장문의 시를 누가 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셨어요?
1: 그저께 그 공원에 가서 그 공중변소를 들어갔는데 누가 그렇게 막 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은이가 없더라고요.
3: 그래서 사진을 휴대폰에 찍어 오셨나 보군요.
1: 그건 뭐 제가 애울 수는 없으니까.
3: 아, 그러시군요. 대단한 정성이십니다.
1: 지은이를 안 적어놨다.
3: 황당 선생님 아니면 누가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1: 아무튼 뭐 대단한 거 알면 됐어.
3: 그러시군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낙엽을 주제로 선곡을 해오셨다면서요?
1: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난주에 좀 센치하게 저희가 방송을 준비해드렸는데 떨어지는 낙엽, 그 떨어지는 것이 꼭 슬픈 일만의 것은 아닙니다.
3: 오, 떨어지는 게 꼭 슬픈 것만은 아니라고요? 아,
1: 제가 그 사실 살아보다 보니까 바닥을 확 찍어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더 떨어질 데가 없어.
3: 아,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이 말씀이죠?
1: 그렇습니다.
3: 아, 좋습니다. 네. 나이 아흔이 넘으셨는데도 뭐 젊은 청년 못지않네 열정을 갖고 사는 선생님 모습 존경합니다.
1: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파블로 PD가 지하도 많이 있을 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 아, 지하도 아직도 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1: 진짜, 아, 진짜.
3: 알겠습니다. 내려가지 아무튼 마시고 올라가셔야죠.
1: 가을밤에.
3: 그러면 첫 번째 곡 어떤 곡부터 선곡 소개해 주실 거예요?
1: 가을밤에 달빛이 참 좋으면 우리 최혜구 씨는 누가 뭐 생각나지 않습니까?
3: 저기 선생님.
1: 예.
3: 목소리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1: 좀 당황했습니다.
3: 예.
1: 가을밤에 달빛이 참 좋으면 생각을 나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3: 달빛이가 아니고요, 달빛이.
1: 너 아직 그 버릇 못 고쳤구나. 1992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3: 네.
1: 이 풍성한 수확의 계절, 달빛 아래에서 오랫동안 함께 해온 그 연인과 다시 손을 잡고 좀 춤을 추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3: 아, 가을에, 그러니까 보름달 아래서 춤을 추, 강강술래 소개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 뭐 그렇게 뭐 비슷하게 또 될 것 같습니다.
3: 어느 나라 강강술래입니까?
1: 요건 일단 닐 영이니까 미국 사람입니다.
3: 아, 미...

0: 미국입니까?
1: 미국.
0: 미국의 뭔 강강술래입니까?
1: Harvest Moon이라는 노래입니다.
0: 가을 거지 보름달.
1: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최일구 씨가 좀 가사를 좀 번역해 주시죠.
0: 제가요?
1: 네.
0: 그건 선생님이 하셔야죠.
1: 늙으면 아무튼 따뜻한 그 아랫목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0: 그 어떤 내용의 노래일까요? Harvest Moon은?
1: 그러니까 그 젊은 날에 그 달 야 그냥 노래 듣자. 아이씨

0: 네, 오늘 낙엽을 주제로 첫 번째 선곡으로 황당무계 선생님께서 닐영의 하베스트 문이라는 노래. 선생님, 정말 첫 번째 선곡 감동적입니다.
1: 예. 그랬으면 좀
0: 가을 냄새가 뭐 물씬 풍깁니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노래 들어보니까 뭐 괜히 이렇게 옆자리를 돌아보게 만드는 노래 같아요.
1: 아, 자기의 옆자리 말하시는 말씀입니까?
0: 예.
1: 근데 뭐 사실 뭐 들어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0: 아, 선생님 참 독고하시죠, 독고. 아. 근데 37년 생이신데 선생님. 그 연세에도 막 외롭고 뭐 그런 느낌이 오십니까?
1: 살짝 말 질문이 좀 꼰다. 제가 뭐 좀 외롭긴 해도 뭐 사실 누가 있어도 좀 걱정 아니겠습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혼자 뱃속에 편안하다.
0: 아, 독거가 좋으시다 이거죠?
1: 네. 그렇죠.
0: 선생님 저 아호를 독거로 좀 바꿔드릴까요? 황당해서?
1: 독고입니까? 아, 겁니까?
0: 독거. 혼자 산다. 네?
1: 우리
0: 황당 독거 해드릴까요?
1: 그나저나 우리 김수희 씨는 몇 시에 오십니까?
0: 조금 이따 오십니다. 3시부터 출연하시기 때문에.
1: 나 이거 끝나고 좀 조금 한 시간 같이 놀다가 가면.
0: 아, 그러셔도 돼요.
1: 보고 싶어가지고. 네. 김수희 씨. 네.
0: 잘 아십니까?
1: 아니, 그분 나는 잘 아는데 그분은 잘 모르는데.
0: 아, 그러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도 저는 오바마를 잘 알아도 오바마는 저를 잘 모르더라고요.
1: 네. 적당히 해, 이 자식이죠.
0: 근데 아까 선생님 저 닐영 노래 가수를 예. 뭐 미국 사람이라 그랬어요?
1: 예.
0: 그랬더니 당장 그 파란 파도님이 문제 제기하시잖아.
1: 뭐라고?
0: 황당 선생님, 예. 닐영은 캐나다 사람이에요.
1: 아, 무슨 그 팝송 가수가 본적까지 따지냐? 난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미국이나 캐나다나 지금 거기서 그냥 거기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대충.
0: 아, 네, 닐영이 보니까 45년생이시네요. 80살이고.
1: 아, 그렇습니다.
0: 네, 남진 씨하고 동갑이시네. 그 선생님 보시기에 뭐 45년생들은 뭐 동생들 아닙니까?
1: 아유, 한참 제가 1937년생이신데 아유, 벌써 몇 살입니까?
0: 45년생들은 어떻게 보이세요?
1: 아유, 그냥 뭐 맞박에 피도 안 말랐게.
0: 아, 그러시겠네요. 네. 502 집사님께서도 이렇게 문자를 잠이 왔는데 웃다가 깼어요. 감사합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502 집사님 이렇게 감사하고 그러면 비도 막 오고 그러는데 김치 칼국수나 사 먹게 좀 수협으로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0: 선생님 역시 이러시면 안 되고요.
1: 비가 오면 김치 칼국수나 땡깁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첫 번째 닐영의 하베스트문 들어봤고요. 그 전에 3386님,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문자를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도 예. 이 시간대가 3시간이고 2시대에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청취자님들이 아, 녹방이네 막 이러시거든요. 한 말씀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이 2시 19분 37초.
0: 아, 완벽하십니다. 아,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자, 3386님 문자를 좀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구님, 황당무게 선생님. 시그널 음악 볼머리 악단의 연주 음악을 들으며 출첵합니다. 낙엽이 오늘의 주제라서 함께 듣고 싶은 곡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그 가로 열고 차중락 가수가 번안해 부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1: 3386. 3386님은 지금 혹시 저희 TBS 상암동 스튜디오 근처에 계십니까? 저희가 마침 진짜 리얼로 이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0: 아, 그래요?
1: 이 노래가
0: 아, 뭐 통하네요 선생님하고.
1: 어,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체일구 씨 닭살 좀 봐봐.
0: 정말 튀겨야 될 것 같아요 닭살. 네. 여섯 번 튀겨야 될 것 같습니다.
1: 과한 애드립 하지 마. 네. 자, 1960년대 그 한국 가요의 그 대표적인 가을 노래죠. 차중락 씨의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우리 빠블로 PD하고 이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1: 사실 뭐 최일구 씨도 아시다시피 이 곡은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영어 좀 읽어봐. 영어 좀 읽어봐.
0: Anything that's part of you.
1: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말 가사를 붙인 번안곡입니다.
0: 어, 선생님도 뭐 이 추억 많으시죠? 이 곡과 관련돼서?
1: 아유, 넌 낙엽에 묻혀서 죽을 뻔한 적도 있어.
0: 네. 자, 그러면 듣고 오겠습니다. 차중락,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0: 아, 이게 엘비스 프레슬리 노래인데.
1: 네.
0: 차중락 선생 참 노래 잘하시고요. 그 피아노 반주를 어떻게 하면 이렇게 현란하게 할 수 있을까요?
1: 아, 우리 최우 씨도 뭐 피아노를 참 잘 치시는데.
0: 아, 아무래도 늘질 않습니다, 선생님.
1: 아, 방금 전에
0: 좋은 팁 좀 하나 알려주십시오, 선생님. 아,
1: 그 뭐 사실 잘 부르고 잘 치는 거는 필만 좋으면은 듣는 필? 분들이
0: 필이요?
1: 네, 필링. 어? F 응? 필. 어? 그 필만 좋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
0: 조용필 할 때 필입니까?
1: 그 필인지 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제가. 아무튼 이 차중락 씨의 노래를 들으면은 자꾸 이렇게 또 추억을 더듬게 되지 않습니까?
0: 그렇습니다.
1: 이 추억은 사실 잘 꺼내야 하면은 또 추억이고 잘못 꺼내면 또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저씨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어이, 어록을 남기십니다, 순간적으로. 다시 한 번만 해주실래요?
1: 추억은 잘 꺼내면 추억이고 잘못 꺼내놓으면 사건이 된다.
0: 추억은 어디 있습니까?
1: 그 심장에 있지 않겠습니까?
0: 심장에 있습니다. 아, 심장에 있는 걸 꺼냅니까?
1: 그래서 그 나이프라는 라구엘의 나이프, 심장을
0: 드러내는. 선생님, 그,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
1: 내가 하던 건데 네가 한다고.
0: 자, 여러분, 오늘 허리디스크쇼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낙엽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즉석 신청곡 지금 받겠습니다.
1: 자, 방송 참여 문자는 샵 0951입니다. 그 예전에 뭐 DJ들이 오늘은 왠지 낙엽에 샤워하고 싶어라 뭐 그런 느낌들 오늘 있지 않겠습니까?
0: 네.
1: 이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그 왠지 옛사랑이 생각난다. 가을만 되면 괜히 그 마음이 참 허전해진다. 아니면은 그 낙엽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0: 이 난다. 이게 위원님 소개를 왜 하신 거예요?
1: 사실 그 철없을 나이 때는 부모님 생각을 못 하다가 이제 40이 되고 50이 되고 그러면은 그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0: 네.
1: 자기가 못했던 거, 미안했던 거, 뭐 사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0: 이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부모님 연세가 된 거 아니에요? 90살이 넘으셨으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90살이 인생 대선배가 보는 저 같은 60 중반한테 들려주고 싶은 뭐 멋진 이야기 좀 해주실래요?
1: 일구야, 네가 뭘 알겠냐 지금. 할 말은 많지만 오늘은 좀 날도 구질구질한데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래요? 아, 자제하지 마시고요. 아까 그 추억을 뭐라 그랬죠? 예? 네? 잘 꺼내면 추억이고.
1: 잘 꺼내면 추억이고. 잘못 꺼내놓으면 사건이 되는 거야.
0: 아, 그거는 뭘 비유하는 겁니까?
1: 계속 떠들면 사건 된다, 오늘, 어? 어?
0: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 하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자, 선생님.
8: 예.
7: 자, 이제 세 번째 선곡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어떤 곡을 꺼내주실 거예요?
8: 저는 오늘 최일구 씨에게 좀 요 곡을 좀 들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7: 아, 이 곡을 꺼내면 추억이 됩니까? 사건이 됩니까?
8: 너는 사건이 많이 될 것 같다.
7: 아, 사건입니까? 예. 어떤
8: 사실
7: 곡이에요?
8: 마음이 그 이유 없이 좀 가라앉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최일구 씨도.
7: 그렇죠.
8: 그때 그
7: 비 오는 날.
8: 예. 그러니까 괜찮은 척.
7: 예. 낙엽 떨어지는.
8: 애쓰지 않아도 된다. 예. 조용히 이렇게 말해 주는 듯한 그런 곡을 우리 최일구 씨를 위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7: 야.
8: 카펜터스의 레이니 데이스 앤 몬 데이스.
7: 카텐요?
8: 카펜터스.
7: 카텐요?
8: 카텐 아닙니다.
7: 카펜터 아니에요? 카펜터?
8: 제가 지금 틀리를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예.
7: 아니 저 창문에 쳐 있는 저 카펜이 아니고
8: 카펜터스. 네.
7: 목수라는 뜻 아닌가요? 네. 카펜터스.
8: 알면 계속 하지 왜 자꾸.
7: 가을비에 의치 빠집니다.
8: 가을비에 마음이 좋는 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최일구와 함께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카펜터스의 Rainy Days and Mondays. 참 노래 이 싱어가 이 여자 가수 이름이 카렌 카펜터지 아닙니까? 그죠? 카렌 카펜터. 아주 목소리가 특별한 분이에요. 그죠? 담담하면서도 호소력이 짙고 조용히 곁에 앉아 노래하는 느낌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 이제 네 번째 선곡을 좀 꺼내 주십시오.
1: 자, 네 번째 곡은 그 여러분들이 참 익히 잘 아시는 이글스의 데스페라도를
0: 이글스
1: 준비해 보았습니다.
0: 어느덧 대전하이웨이 요 노래.
1: 그거는 호텔 캘리포니아고.
0: 아, 그러니까 이글스가 그 노래 불렀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근데
1: 데스페라도는 데스페라도.
0: 뭔 뜻이에요, 데스페라도가?
1: 그러니까 이게 자유를 찾아 홀로 살아가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외로움을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 이제는 좀 마음의 문을 좀 열어봐라. 그러니까 좀 생각해보면 서부의 무법자 같은.
0: 그렇지.
1: 혼자서 이렇게 방황하고 자유를 찾아 갈망하는. 네. 그런 친구 데스페라도.
0: 선생님도 저 일산에서 밤에 막 혼자서 방황하신다네요.
1: 자고 일어나면 딴 데서 자고 있더라고요.
0: 아, 그렇습니까?
1: 주로 길거리에서.
0: 아, 예. 선생님도 데스페라도예요, 그러면?
1: 저도 데스페라도라고 하면 뭐 할 수도 있겠습니다.
0: 데스페라도가 그 솔로예요, 그러면?
1: 그러니까 뭐 여기
0: 혼자 산 독거입니까?
1: 여기저기 싸돌아 다니니까 뭐 이 친구도 혼자 된 지 좀 오래 됐을 거예요. 아니면 말고.
0: 아예 아니면 말고라니요. 전설의 DJ께서 우리 무책임하게
1: 사실 뭐 알던 것도 뭐 까먹을 나이 아니겠습니까?
0: 네.
1: 마음의 문을 닫고 혼자 견도운 분들에게 그 작은 좀 그 위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0: 이거는 낭송으로 가야 되는 건데, 선생님. 다음 기약으로 하고, 진짜 전국의 독거한테, 독거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노래가 되겠네요. 그죠?
1: 나 지금 번역시키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0: 자, 듣겠습니다. 이글스, 독거가 아니고 데스페라도.

0: 네, 오늘 선생님 선곡에 청취자들께서 감동하고 계십니다. 7789님께서 문자를 주셨는데 이종황 선생님 반갑습니다. 96년에 군대 가서 1호차를 운전했는데요. 선생님 1호차가 뭔지 아십니까?
1: 그 높으신 분들 타는 차 아니겠습니까?
0: 아,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뭐 사단장이라든지.
1: 나는 760번 타고 다녔어. 버스.
0: 아, 버스. 네. 특수부대.
1: 그렇지.
0: 저 선생님 그 특수부대 할 때는 시내버스도 얼룩무늬로 도색이 돼 있었나요?
1: 과한 애드립은 좀 자제 부탁드립니다.
0: 자, 1호차를 운전했는데요. 군 차량에는 라디오가 없어갖고요. 차량용 라디오를 몰래 달고 선생님 방송을 많이 들었답니다. 아이고. 오늘 선생님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고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1: 그 예전에 그 라디오 들을 때 또 배터리를 아주 큰 거 쓰려고 벽돌만한
0: 아,
1: 그
0: 로켓 배터리. 배터리라고요.
1: 네. 예. 그거 메고 막 고무줄로 칭칭 매가지고.
0: 그 애기 저 기저귀 채울 때 쓰는 노란 고무줄로 칭칭 채우고 다녔죠.
1: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 내가 먼저 얘기했잖아. 그 1996년에 군대 생활을 하셨으면은 지금 거의 뭐 한 50대 초중반 되셨을 것 같은데 참 그 한창 때입니다. 아. 아무튼 이렇게 응원해 주실 때 감사드리고 너 그리고 일구야 너 내 멘트 할 때 하지 마. 아. 내가 지금 살리고 있잖아.
0: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선생님 목소리가 점점 젊어지십니다.
1: 네? 화가 나면은 좀 제가 좀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0: 자 이번에는 7740님께서 신청곡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7740님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낙엽이 한 입, 두 입 떨어질 때 금공릉 벤치에 앉아서 혜진이는 졸리는 듯한 눈빛으로 참으로 예쁘다. 제가 말을 해줬더니요. 혜진이는 저하고 만날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조는

0: 듯한 폼을 잡고 있었어요.
1: 아이고,
0: 그 혜진. 본명은 근데 혜진이가 아니고 미자였었거든요. 미자야, 지금은 너 어디서 행복하냐? 이렇게 궁금해하면서요. 그때 함께 들었던 곡을 신청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서 이종령의 너. 이종령의 너.
1: 7740님, 그렇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추억을 잘 꺼내면 괜찮은데 함부로 꺼내다가는
0: 추억을 잘 꺼내는 게 아니고 네. 잘 꺼내면 추억이고 네. 잘못 꺼내면 사건이라고요. 추억을 꺼내는 게 아니고
1: 아무튼 사고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살짝 위험합니다. 7740님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미자 씨 잘 살고 있을 테니 돈 오리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긴 사연을 주셨으니까 네. 노래는 저희가 그렇죠.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이종용의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거더라?
1: 낙엽지던 그 숲속에
0: 낙엽지던 그 숲속에 하!
1: 내가 멘트할 때 하지 말랬지.
0: 그리고 한 곡 더 청취자 신청곡이 있습니다.
1: 예.
0: 4636님 저희 찐팬 단골 청취자께서 긴 문자와 함께 신청곡 올리셨는데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드리잖아요.
1: 아이고,
0: 뭐하세요 선생님 인사드리는 거예요.
1: 지난주에 고구마를 그러니까. 한 박스 주셔가지고
0: 그 다 드셨어요?
1: 삼시세끼 일주일 동안 먹었더니 얼굴이 누래졌습니다.
0: 아, 그 조금 전에 들어올 때 방귀 냄새가 고구마 방귀 냄새였군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살아가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리라.
1: 맞습니다.
0: 야, 사랑하는 것은 사랑 받는 것보다 행복한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 시가 있습니다. 예쁜 하늘을 보면 같이 보고 싶고 선선한 바람이 불면 같이 걷고 싶고 이런 게 사랑이라면 이 가을은 사랑할 일이 많아서 행복한 계절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현실은 동상이몽 이렇게 쓰시면서 허리 디스크쇼와 함께 하니까 더 행복한 가을날입니다. 신청곡을 이 노래 아실까요? 선생님께서 핑크 마티니의 뭘 영어로 이렇게 쓰셨어? 스플렌더 인 더 그레스. 뭔 뜻입니까 선생님?
1: 뭐 그 영광스러웠던 어떤 그런 찰나.
0: 그레스는 풀이 아니에요? 풀?
1: 아 근데 이제 직역을 하면 그런데 이제 네. 좀 번역을 하면은 좋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0: 아이 그래도 아무리 의역을 해도 그레스는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1: 넘어가.
0: 핑크 마티니의 스플렌더 인 더 그레스. 네. 이런 노래가 있나요?
1: 아, 있습니다.
0: 있다네요. 4636님, 대단하십니다, 정말. 네.
1: 사실, 그나저나 그 보내주신 시, 그게 바로 그 유치한 시인의 시, 그 행복 아니겠습니까?
0: 이야, 그걸 선생님이 아세요?
1: 아유, 저는 뭐, 웬만하면 다 압니다.
0: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한 거다.
1: 그 사랑을, 그렇죠.
0: 그 사랑을 받는 것보다 행복한 거.
1: 그러니까 그 큰 행복을, 더 큰 행복을 준다는.
0: 그러니까 사랑을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1: 그 의미를 그러니까. 담고 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0: 예. 아, 그러니까 뜻이 뭐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1: 그러니까 받는 것보다는 예. 주는 놈이 더 속이 편하다. 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0: 아, 그런 거죠? 예. 알겠습니다.
1: 너 계속 채권, 채무 그거 시달려봐.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곡. 7740님, 이종령의 너. 4636님의 스플렌더 인 더 그레스 두 곡 연속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낙엽을 주제로 황당무계 이주왕 선생님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1: 예. 아, 그 김수지 씨 보고 가야 되는데.
0: 아, 지금 밖에 저기 아케드.
1: 아, 진짜요?
0: 밖에 대기실 가면은 인사하고 하세요. 예. 도망가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1: 아닙니다. 꼭 보고 싶었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안내드릴게요. 예. 자, 이제 유망곡으로 이제 끝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 유망곡 어떤 곡입니까? 경북, 대망의 유망곡.
1: 네, 경북 안동. 예. 그리고 문경. 예. 그쪽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지역 가수이자 아, 실버돌 힘든 시겁니다.
0: 실버돌이요?
1: 실버돌입니다.
0: 실버돌입니다.
1: 실버돌이.
0: 실버돌이 아니고요. 예.
1: 이 한경 씨의 노래를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0: 아, 유망곡이군요.
1: 곡명은 네. 거기서 거기.
0: 거기서 거기다. 아, 그러면 이 노래 유망곡으로 대한민국을 앞으로 진동시킬 노래겠네, 유망곡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자, 이 노래 이한경의 거기서 거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 김수희 씨 사인 좀 해줍니까?
0: 그건 선생님이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3부에 김수희 씨 뵙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돌아오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3: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4: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

0: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목요일인 오늘 도로가 혼잡한 편입니다. 작업도 많고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서울요금소 5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는 김천분기점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1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방화대교 쪽 진출로에 있던 사고 처리는 조금 전에 끝났지만 여파의 차량도 많아서 가양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입니다. 이전 동작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에서는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8도, 습도는 5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0: 7080 추억의 멜로디를 라이브로 가슴 한복판에 확 꽂아드리는 시간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TBS에서는 이미 히트곡이죠. 아름다워라로 활동하고 있는 부산 출신 사나이 맞살아 있네. 기타리스트 겸 가수 성환 씨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라 성환입니다.
0: 살아있네 한번 해봐.
1: 살아있네.
0: 아이 좋았어. 네. 자, 그리고 또 한 분 피아니스트 겸 가수죠. 감성 유튜브 스타 가수 진영 씨. 자, 네, 진영 씨가 이름을 바꿨어요. 옥자로.
2: 네, 네. 아유 구슬옥으로 바꿨습니다. 옥자.
0: 옥자.
2: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선생님?
0: 아, 좋아요.
2: 아, 어.
0: 옥자. 네. 옥자 씨 덕분에 저 최국 씨도 예명을 바꾼대잖아.
2: 아, 진짜요?
0: 곱자로 바꾼대잖아. 네?
2: 아니, 추가일 선배님이 이번에 곡 받았는데 네. 적극적으로 이름을 그렇게 바꿔보자고 하셔서.
0: 그러니까 네. 저도 얘기 들었어요. 네. 추가일 씨가 그 필이 있는 분이니까 아, 이제 잘 되길 바랍니다.
2: 아, 네. 네. 고맙습니다.
0: 그리고 뭐 저 추가일 씨 신곡을 받아서 네네. 또 노래 부르는 게 있잖아요. 그죠?
2: 네네. 꽃피는 내일이라고.
0: 꽃피는 내일.
2: 네, 그리고 그 사람 두 곡 나왔습니다.
0: 아~
2: 사랑해 주십시오.
0: 그 사람도 있습니까?
2: 네. 네.
0: 그 사람 어디가 있어요 지금?
2: 아, 어딘가 있을 거예요. 차가 댕기고 있어요.
0: 자, 성환 씨하고 옥자 씨 두 분이 나왔습니다. 자, 추가열 씨랑 출연해서 좀 더 옥자 씨 관련된 얘기는 나누는 걸 하고 오늘도 네. 아름다워라의 스페셜 게스트를 모실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요. 오랜

0: 24시간 변함없이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디바 김수희 씨입니다. 힘들게 섭외를 했습니다. 모시기 전에 두 분이 김수희 씨의 듀엣곡을 준비했다고요? 어떤 곡을 준비했습니까?
1: 원래 듀엣곡은 아닌데 네. 우리 김수희 선배님 노래 중에 정말 국민 가요로 애창받았던 네. 에모라는 노래를
0: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애차가 지는가.
2: 선생님 중간중간 같이 하시죠.
1: 네. 네. 국민 가요니까.
0: 아니 나는 해도 되는데 네. 저 PD가 자꾸 뭐라 그래서 아니, 할게요 그냥.
1: 예, 예.
0: 어, 국민 가요인데 뭐 네, 국민 노래 가요니까. 못하는 사람도 예,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성환 씨, 옥자 씨 두 분의 노래로 김수희 원곡 에모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자, 두 분이 기타 피아노 연주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0: 옥자씨, 김수희씨의 MO 기타와 피아노 연주하면서 두 분 잘해주셨어요.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2: 빤대기 빤대기 빤빤대기 대기.

0: 먹어도
1: 볶아 먹어도
0: 그냥 먹어도
1: 고소하고 실속 있고
0: 어디서나 간편하게 뻔데기 뻔데기 뻔뻔데기 대기.

0: 자, 이제 그러면 에모 언제 들어도 역시 명곡입니다. 월간 아름다워라. 아까 예고해드린 대로 스페셜 게스트 밖에 계신데요. 자, 대한민국의 디바 김수희 씨 스튜디오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희 씨. 자, 박수 한번. 어서 오세요. 네, 김수희 씨가 네. 운동 모자 쓰시고 오셨네. 예.
1: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몇년 만에 한번 또 뵙네. 예.
0: 어서 앉으세요, 자리에. 네네. 예. 한 2, 3년 전에 여기 TBS 출연했을 때도 여름이었는데. 그때. 네네. 그때 여름인데 그 목에 스카프를 하고 오셨길래. 네. 아니, 더운데 그 왜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목, 성대보호를 위해서 여름에도 그렇죠. 하고 다니신다고.
2: 거의 네. 에어컨이 많아서. 아, 혹시 여름에
0: 그랬군요. 네. 자, 김수희 선배님, 저 후배들 인사 좀 하시고.
2: 네, 안녕하세요.
3: 아, 영광입니다. 네, 선배님.
0: 여기는 아, 저, 성환 씨. 네네. 저기는 저 옥자 씨. 네. 봉준호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있잖아요. 옥자.
4: 네, 옥자. 아, 네. 어떻게 살을 더 찌워야 돼.
0: 추가열 씨가 예명을 바꿔줬대요.
4: 네,
0: 저렇게.
4: 오늘부터 옥자로.
2: 아, 네. 그래요? 좋네요. 네.
0: 진영이었는데 옥자로 네네. 이렇게. 아, 딱 강렬한 것 같아요.
4: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아, 아유, 너무,
2: 반갑습니다.
4: 너무 영광입니다.
0: 성환 씨도 네. 선배님한테 뭐 한 말씀 하셔야지.
3: 아, 저는 뭐 너무 예전부터 존경하던 선배님. 아, 네.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말 잘 안 나와요. 원래 제가 말이 많은데. 네.
0: 그냥 살아있네. 해야지. 네. 한마디 하셔야지.
3: 아직까지 미모 살아있네.
0: 아, 그렇지. 그 정도.
2: 감사합니다.
0: 네. 지금 보니까 성환 씨 저 네. 부인이 저 밖에 같이 오셨네.
3: 아, 네? 일이 좀 그래요? 있어가지고.
0: 아, 그랬구나. 네. 아, 난 성환이 미혼인 줄 알았어.
3: 아이, 왜 그러십니까?
0: 어, 어디가 지난번에 술자리 갔더니 또 독신이라고 말하지 그랬네.
3: 아이, 왜 그러십니까?
0: 농담입니다. 자, 하여튼 저, 이 김수희 씨, 오늘 저희 제 입장에서 이제 두 번째 이렇게 같이 뵙는 건데. 네. 여기 파블로 PD가 섭외하기가, 예? 되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2: 네. 제가 라디오 안 나온 지 너무 오래됐어요.
0: 예. 그러시죠? 너무.
2: 네. 7년? 뭐, 굉장히. 아무튼, 이 유일하게 제가 나온 방송이 여기인
0: TBS.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김수희 씨를 오늘 모신 이유가요. 네. 콘서트를 하신다면서요?
2: 제가 거의 한 15년 만에? 16년 만에.
0: 아, 전국 순회 콘서트를 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디서, 서울부터 시작하십니까?
2: 네, 서울. 상암동에 바로 요 동네에 상암동. 있는 큐브 홀에서요.
0: 예. 큐브 컨벤션 센터.
2: 컨벤션에서.
0: 아, 그렇습니다.
2: 18일 시작합니다.
0: 일요일 날
2: 활짝 열었어요.
0: 몇 시 하세요?
2: 2시간 제가 공연하거든요.
0: 예.
2: 그러니까 7시부터
0: 이제 9시까지.
2: 네, 네.
0: 이번 일요일입니다. 2026년 10월 18일 오후 7시 네. 서울 상암동의 큐브 컨벤션 센터인데 네. 자, 여기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을 시작을 하시는 데가, 그러면 서울 공연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세요?
2: 네, 이제, 사실 이게 저희는 이제 시험 그 콘서트라고 보셔야 되고요.
0: 예.
2: 아, 정식적으로는 내년 3월 달부터 전국 투어 스케줄이 쭉 나오게 되겠습니다.
0: 아, 그런, 요번에는 네. 좀 시험 삼아 가동하는 그렇죠. 그런.
2: 그렇죠. 오랜만에, 아, 내년에 하지 말고 못 기다린다. 네. 그냥 좀 빨리 해주면 맛보기로 아. 해줄 수 없느냐. 아,
0: 팬들의 열화 같은 네. 성원에 힘입어서.
2: 그래서 네. 하게 됐습니다.
0: 연말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맛보기 식으로 시작을 하고.
2: 네네.
0: 15년 만에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전국 순회 콘서트를 네. 하신다. 네. 네. 자, 김수희 씨 뭐 대선배 앞에 계신데 네. 성환 씨는
3: 저는
0: 김수희 누나를 어떻게 네.
3: 저는 개인적으로 제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다닐 때 여러 시절 한창 그때 뭐 멍에 너무합니다 이런 노래 인기 있었어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 아버지가 우리 선배님 참 좋아하셔가지고 집에 테이블 이렇게
2: 오,
1: 옛날에 소니 진짜
3: 맞아, 완전 맞아, 옛날 소니 예,
2: 그렇지
1: 예, 고 거기에다가 늘 들으시던 아. 그 먹으면 할 때 그 그 쌉이 마지막에 아아아 아, 이렇게 하시는 거
2: 그렇지, 그렇지.
3: 정말 매력적이죠. 네.
1: 어, 이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2: 서한 씨가 예, 부산 네. 사나이거든요.
3: 아, 그렇지. 그런
2: 네, 네. 그야말로 살아 있는 추억을 전해 주네. 자, 그나저나 우리 여기 후배 두 분, 옥자하고 네, 네. 성한 씨가 네. 에, 김수희 씨 노래를 무려 한 달 동안 오늘 네. 여기
3: 아, 그래요?
2: 한 달 아니야? 일주일이야?
1: 하루.
2: 아, 이 일주일 했다 그래 이 사람. 네,
3: 아니 근데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니까.
2: 아유 그럼요.
3: 가지고 있기 때문에.
2: 여기
3: 정말 떨립니다. 근데
2: 저 네. 옥자 씨는 네. 대학에서도 피아노 전공했던 분 네. 가수고. 네. 여기 또 성한 씨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기타를 배웠던.
3: 네.
2: 기타 아주 능력자입니다. 예, 노래도 네. 잘하시고. 네. 자 능력 있는 저 후배 가수인데. 라이브로 한번 해볼까요? 자, 두 네. 후배가. 네. 자, 그러면 성한 씨부터 불러 어떻게 옥자 씨부터 할래요? 김수희 씨 노래.
3: 어, 저 떨리니까 일단 네. 성한 오빠부터 먼저.
2: 오빠부터 먼저 해, 그러면 그, 성한 씨부터.
1: 예, 저는, 먼저. 저는 이제 그 라이브에서 잔뼈가 굵다 보니까 사실 우리 그 김수희 선배님 노래 중에 뭐 주옥과 같은 명곡 많이 있지만 라이브에서 그나마 제가 조금 그때 신청을 받았던 노래들이 멍해, 뭐 멍해. 에모 이런 노래 아~ 기타로 라이브 할 수 있는 거고
2: 예, 예, 예.
1: 그런 중에 에모는 아까 우리 오프닝 해꽃. 곡으로 했으니까
2: 예. 아, 에모를 무슨 곡으로 했다고?
3: 오프닝
2: 오프닝 곡? 오프닝이요? 오프닝이야? 살아있네 차티 살아있네 야 오프닝을 오프닝이라는 사람 처음 보네
1: 아, 아 그때 대선배님하고 계시니까 그냥 긴장이 돼
3: 오, 그, 모 발음이 좀 그래요.
2: 그렇습니다.
3: 이해하셔야 돼요.
2: 알겠습니다.
3: 알고 들으셔야 돼요.
2: 그러면, 멍해를 하겠다.
1: 예, 멍해라는 노래를 조금 제가 그때 그 갬성, 라이브 갬성을 좀 살려가지고
2: 네.
1: 조금 MR 반주에 비해서는 조금 빈약할 수도 있지만 제가 기타로 한번, 기타 라이브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3: 좋습니다.
2: 네. 반주 하면서 노래를 한다.
1: 미사리 이거지? 갬성으로.
2: 예. 미사리에서 신중하셨어요. 아, 자, 그러면 성한 씨. 김수희 씨, 멍해, 기타 연주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0: 씨 대표고, 예, 우리 국민가 알죠, 멍해. 이 노래 나온 지가 제가 찾아보니까 82년으로.
1: 네, 82년도에 나왔습니다.
0: 82년이면 우리 김주 씨가 How old are you, please?
1: 숙녀의 나이는 묻지 마세요.
0: 알겠습니다.
1: 아니, 그런데 그때는 뭐 저도 그 20대 후반이었고, 네. 이 노래를 연습할, 그런데 오늘 또 가을에 가을이 묻은 남성의 네. 목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오. 좋아요. 가을을 담고 오는 남자.
0: 아, 저 성환이?
2: 아. 어디 묻었는지.
0: 야, 오늘 성환이 살아있네.
1: 가을이 묻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0: 대선배한테 가을이 묻어있는 가수래.
3: 항상 늦게 들리지만 선배님들 앞에 딱 계시니까 제가 이게 부르려니까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0: 이 친구가 이렇게 긴장하지 않는 사람인데 네. 대선배 앞에 오니까 되게 쪼그라드네. 네,
1: 좋습니다. 네,
0: 그래요. 네. 이 멍해라는 게 그런 뜻이잖아요. 멍해가 뭔지 알아요? 성환 씨.
3: 예.
0: 소 이렇게 저 위에다가 이렇게 네. 짊어지는 나무로 만든 거 아니야.
1: 네. 네.
0: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가사에 보면 사랑했던 사람을 잊지 못한 채 살아가는 네. 마음의 아픔. 요거를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그렇겠죠. 네. 아무래도.
3: 그 비 오는 날 네. 그 누나들이 막 얼마나 울었는지 마스카라가 막 던져가지고 이 노래 신청하신다니까요.
0: 아~ 네.
1: 그랬을 것 같아요. 특히 가을
0: 비 오는 날?
3: 아니 라이브 할 때.
0: 라이브 할 때.
3: 라이브 할 때.
0: 저 미사리에서?
3: 네, 미사리에서 라이브.
1: 너무 많은 누나 애들을 울린 것 같아요. 묻어있어요. 아~ 묻어있어요. 많이. 네,
0: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네. 옥자 씨가.
2: 네, 옥자. 네.
0: 옥자. 옥자. 진영이 옥자. 아니고 옥자.
2: 아, 제가 적응 열심히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옥자.
0: 옥자.
2: 네.
0: 꼭자, 옥자. 예.
2: 구슬 옥, 옥자.
0: 뭐 한자까지 관심 없고.
2: 아, 예, 알겠습니다.
0: 그러면 김신희 선배님이 어떤 노래 불러줄 거예요?
2: 저는 이제 그 당신은 누구세요인데요. 저 워낙 많은 노래가 계시지만 제가 한동안 저는 이렇게 인이어 이렇게 꽂고 이어폰 꽂고 건 막 도로 막 걸어 다니는 걸 예전에 많이 했어요. 근데 당신
0: 예? 이어폰 꽂고 왜 위험하게 그걸 이어폰 꽂고 도로를 걸어 다녀요? 그게 통사고 날라고.
2: 도로가 아니네. 그 인도. 아니 그렇게 걷는 거를 아. 항상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항상 선생님 그 당신은 누구세요? 그때 한참 꽂혀 가지고.
0: 저기 계속, 말해요.
2: 네.
0: 선생님 그러시면 언니, 좀 싫어하실 거. 그렇지.
2: 선배님.
0: 그렇게 해야지. 그죠? 선생님보다는 아. 언니가 낫죠.
1: 뭐 네? 그렇죠. 편하죠.
0: 네. 아직 더 친근하잖아. 선생님 그러면 너무 좋아. 오래된 거 그러니까.
2: 아, 그래도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던 노래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도 그때 많이 요때 딱 이렇게 꽂혀가지고 네 많이 들었던.
0: 당신은 노래. 누구세요? 네. 네 이거 성환 씨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3: Who are you?
0: 어, 살아있네! 어, 야!
3: 제가, 아이,
0: 금방 나온다, 너.
3: 버지니아 농구 출신이라고.
0: 아, 너, 나 산고 나왔는데, 야. 너 그 옆에 농구 나왔구나. 나도 개알고 너 산고 나왔잖아. 자, 그러면, 자, 옥자 씨의 네.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희 씨의 당신은 누구세요? 피아노 연주하면서.
2: 네.
0: 자, 듣겠습니다. 박수!

0: 여기가 박수 쳐주었네요. 아이고, 옥자 좋겠다.
1: 아니, 가사가 좋은 게 많아가지고.
2: 어떤 부분이 좋아요?
1: 눈물 많은 여자예요. 꿈도 많은 여자예요. 그리고 당신은 누구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때 그 선배님 그 들으면서 그 이어폰으로 들으면 왜 모든 게 제 그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선배님의 그 감성들을 배우려고. 네, 그랬던.
2: 아, 네.
1: 이제 막 떠오릅니다. 그때.
2: 근데 저 후배가 이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당신은 누구세요? 불렀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3: 그 사람은 자기 그러니까 목소리 안에도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만의 약간 굉장히 여리여. 저는 뭐 아주 여리여리한 부분은 없지만 아주 그 부분 정말 여자 같은 감성이 묻어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2: 알겠습니다.
1: 아, 두 분이 아주 없자.
3: 그래서
1: 감사합니다.
3: 그 뭐라 그럴까? 마치 고백하는 남자에게 고백하고 네. 물어보는 것처럼. 그냥 조근조근 묻는 여자들 네. 있잖아. 이렇게 마사좀 이렇게 막 대드는 여자가 아니라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정말 안 됩니다. 뭐 이렇게
2: 사실
3: 저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오형에다 다혈질이라서요. 노래는 그렇게 했지만 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네. 옥자 씨 노래를 들으니까 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 부분도 있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2: 보니까 당신은 누구세요? 이 크레딧을 보니까 작사가가 이건우로 돼 이건우 씨로 돼 있어요.
3: 제가 그러니까 저하고 초창기에는 2000년도 초반까지는 건우 씨 작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후에는 건우 씨가 굉장히 바빠지고 그래서. 네. 거의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제가 가사를 직접 썼어요.
2: 아, 그러셨구나.
3: 거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가사들은 제가 쓰고 이제 제 오랜 친구인 김기표 씨가 곡을 쓰고 이렇게
2: 예,
3: 말하게 됐죠.
2: 그 김수희 씨 노래를 이제 한 곡을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3: 네네네.
2: 그 빨간 우체통이라는 노래.
3: 네.
2: 김기표 씨가 작곡을 했고요.
3: 네, 작곡을 제가 가사를 썼는데요.
2: 네, 가사는 이제 김수희 씨고.
3: 네. 예. 이제 요즘은 그 너무 빠르게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예, 그리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2: 그리움.
3: 그래서 저는 이 사실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누구에게 한 번쯤은 아니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편지를 손편지를 써서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 한 번씩 보내.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자, 김수희 씨 작사 빨간 우체통. 네. 아, 잘 듣고 왔어요. 지금 저도 처음 듣는 노래라 조금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네. 언제 볼지 모를 너를 기다리며 오랜 세월 묵혀둔 우표 뒤에 나의 마른 침을 바른다. 그렇지. 우표를 붙이려면 침을 바른다. 야, 정말.
1: 나이가 됐다는 얘기죠, 마른 침. 아, 남침이라는 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0: 진짜 아주.
1: 침이 말랐어요.
0: 되게 섬세하게 그 가사를 접근하셨어요. 네. 눈물 떨어져 얼룩진 빛바랜 이 편지는 세월의 나이테를 속일 수 없어. 느리게 식어가며 추억이 됐지. 아, 근데 뭐 거의 단편 에세이 수준입니다. 보통 가사 그러면 짧게 해가지고 반복하고 그러는데 네. 그렇지가 않네. 예. 이건우 씨보다 훨씬 작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 예?
1: 네? 이건우 씨는 더... 그 창업 작곡가고요. 많이 팔려야 되는 작곡가고.
0: 네, 저는... 빨간 우체통을 네, 통해서 네. 뭡니까? 눈물 편지도 좀 받아봐라.
1: 네, 그렇죠.
0: 또 사람 편지예요. 사랑.
1: 사랑.
0: 맨.
1: 그러니까 헤어질 때는 사실 헤어진다고 냉정하게 얘기하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얘기를 다 표현 못하잖아.
0: 그렇죠.
1: 그때 못했던 감성, 내가 갖고 있었던 감정을 네. 지금 너무 늦었지만 네. 지금 이 편지를 정말 이 지난 사랑의 편지를 다시 한번 받아보라.
0: 그러니까 러브 편지다 이거죠. 그렇죠. 사랑 편지. 네네. 빨간 우체통을 통해서.
1: 네.
0: 그런데 아, 어떻게. 이건우 씨도 옛날에 뭐 저하고 방송 많이 할 때 보면은 가끔 그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어떤 가사를 할 때는 하늘에서 영감님이 쭉쭉 떨어져서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영감님을 만나셔가지고 이 빨간 우체통을 작사를 하시게 됐어요?
1: 사실 저는 그 맨 처음에 19살 때는 정거장이라는 노래 작사 작곡가로 먼저 나를 두르고 아리랑하고 작곡가로 먼저 8군에서부터 데뷔를 했어요.
0: 아,
1: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룹에서 블랙캣이라는 그룹에서 하다가 나와가지고는 이제 일반 그 하우스 싱어 나이트클럽에 오늘 무명으로 오래 노래를 했죠.
0: 네.
1: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합니다를 냈는 그때는 별로 그 사람들한테 알려지질 않아서 그때 바로 제가 그 직업을 바꾸려고 시나리오 작가가 되려고 그 시나리오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0: 아, 그러셨어요.
2: 원래 글을 잘 쓰시는.
1: 아, 네. 그래서 뭐 그 안에 제가 낸 소설도 몇 권 있고요. 제가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제 감성대로 뭐 이건우 씨는 너무 바쁘고 돈 벌어야 되고 저는 또 제가 갖고 있는 감성 아 그렇게 되면 제 메시지를 좀 충분히 전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2000년도 후반부터는 제가 직접
0: 아니 그래서 빨간 우체통을 어떻게 영감을 얻으셨냐 이거지.
1: 아유.
0: 네. 아, 지나가다가 어떻게 빨간 우체통을 보셨다든지.
1: 그래서 그 우체통이 없어졌다는 뉴스를 네. 제가 접했어요.
0: 아, 그러니까 그런 네. 얘기를
1: 그래서 했죠. 우체통이 네. 많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가 갖고 있던 이 추억의 감성 이 단어들은 어디로 가야 되나. 뭐 그런 생각 아쉬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아, 가사를 쓰게
0: 됐죠. 그러셨구나. 네. 네. 자, 두 네. 후배들이 네. 이 선배님의 이런 자세를 좀 배워.
2: 그럼요.
0: 네? 선배님 이렇게 좋은 얘기할 때는 가만히 듣지 말고 볼펜 꺼내서 적으라고.
2: 어? 아니 근데 진짜 가슴에 그러니까. 새기고 있어요.
1: 아, 예. 예,
0: 저 우리 후배들은 우리 이제 옥자 씨부터
2: 그
0: 빨간 우체통 네. 김수희 선배님 작사하신 노래인데 어떻게 들었어요?
2: 일단 너무 이 목소리는 독보적이 정말 레전드시고 원래 너무 첫 소절부터 근데 이제 말하듯이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데도 뭔가 이렇게 메시지도 잘 전달하는데 중요한 건 또 그 또 들었던 거 뭐냐면 또 선생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표현 방법이잖아요.
1: 네.
0: 고음에서 그거
2: 살짝
0: 또 네, 또 들었어요.
3: 아, 맞아. 그런 부분이 있었지.
0: 그거 이번에 것도 진짜 못 따라할 것 같은. 네. 그런 독보적인 거 그런 거를 갖고 계셔서 정말 그런 거 만드는 게
3: 잘했어.
0: 쉽지 않네.
3: 네. 이 대선배 앞에서
1: 너무 감사합니다.
3: 노래를 품평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텐데.
0: 품평이 아니고 제가
2: 느낀 말을 얘기해. 네.
1: 아, 감사합니다.
3: 네. 좀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야 지금? 살아있네? 그래, 성환 씨는 어떻게?
2: 아, 저는 그 한 노래 안에서 톤이 이렇게 막 어떻게
0: 저렇게 맞아.
2: 몇 번씩 바꾸기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역시
3: 너무 긴장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얘기. 그러니까
2: 도입부의 톤이 다르고 네. 또 이렇게 사비에도 또 다르고 딱 그렇게 또 긁는 부분 또 긁고 네. 톤 바차 역시 참 대가수님이시다. 네. 하면서 그래. 들었죠.
3: 아 이거 잘했어. 애썼다 정말 네. 선배 앞에서.
2: 아 왜 저게 안 될까나.
0: 아 근데 그런 거 그 갖고 계시는 게 너무.
2: 아 그럼요.
0: 저는 저희 입장에서는 예 너무.
3: 근데
0: 어떻게 되신
3: 목자 씨는 네. 그 너무라는 부사를 너무 자주 해.
0: 너무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3: 자주 쓰면 안 돼요, 그럼.
2: 너무 합니다라는 노래 너무 좋아해서 자주 그런가? 부르다 보니까.
0: 아, 고마워요, 성환 오빠.
3: 야, 요번에 성환이가 살려준 거야. 살아있네, 역시. 자, 그래서 네. 이제 원래 이 후배 둘이 말이에요, 김수희 씨. 라이브를 한 곡씩 더 준비를 했는데.
1: 네.
3: 자, 한번 또 해볼까요?
0: 뭐 해요? 아, 정말 해요? 아니, 저는 그러면 좀 분위기 바꿔서, 정거장이라고.
3: 정거장 네. 아까 얘기하셨죠?
1: 11살 때 만든 네. 작사
0: 작곡. 그러니까요. 네, 몰랐어요.
3: 작사 작곡을 김수희 씨가
0: 그러니까요. 네, 지금
3: 정거장 이 노래?
1: 그, 나를 두고 하리랑 그때 다 만들어진
3: 거죠. 19에 그걸 하셨구나.
0: 네. 멋지시다, 진짜.
1: 아직도 달리고 있습니다.
3: 네, 정거장. 옥자 몇 살?
0: 네?
3: 옥자 몇 살?
1: 네. 나이 묻지 마세요.
3: 당황이... 아니, 19에 작사, 작곡 하셨다니까.
0: 지영이란다. 옥자 당황했어.
3: 자, 그러면 옥자가 정거장 노래. 네. 자, 신나게 한번 불러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버스 피아노 감정으로.

0: 이 장거리 노래요.
1: 네, 네, 네.
0: 뭐 학교 뭐 운동회 같은 거 할 때 네. 그거 응원가로도 많이 쓰잖아요.
1: 네, 네, 많이
0: 신나는 노래다 보니까. 근데 너무합니다라든가 애모라든가 이 정거장도 그렇고 이 요즘 그 신 젊은 여성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너무 여자가 좀 희생당한다 뭐 이런 느낌을 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그래서 아마
0: 내가 여자인 내가 기다려야지 이런 네. 거 어? 특히
1: 저는 그 호르몬이 밑에서 자랐거든요.
0: 아,
1: 사실은
0: 예.
1: 그래서
0: 예. 유교적인 또
1: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 어머니 뒷모습을 그런 걸 많이 보고 아. 살아왔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 사실 요즘 부부들 보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어쩌면 제가 시간이 흘러서 옛날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오래 산다는 거는 뭐 우리 최선생님도 그러겠지만 부부가 산다는 것은 사실 사랑으로도 살 수 있지만 의리로 살아야 될 때도
0: 그렇죠?
1: 있어요.
0: 의리죠, 의리.
1: 그래서 그 여자가 사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의리로 끝까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렇게 해석하면
0: 알겠습니다.
1: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 세상은 뭐 시대는 달라졌으나 다,
1: 그렇죠.
0: 의리라는 거.
1: 예. 그렇죠. 부부가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저는 의리라고 생각합니다.
0: 이런 노랫말이 결코 뭐 여성들이 희생당해야 된다 그런 차원은
1: 그런
0: 아니다.
1: 그런 뜻은 아닙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어제 저희가 네. 방송을 할 때 최국의 그 대신 화해주는 남자 뭐 이런 거 했거든요.
1: 네, 네.
0: 화 대신 내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다가 남자들이 요새 와이프한테 너무 혼나가지고 숨 쉬는 것도 허락받고 쉰다고 그런 얘기가 대조적인 얘기가 하여튼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환 씨도 노래 해야지.
2: 저도 할까요?
0: 할까요가 뭐야? 여보세요.
2: 아, 저도 그럼
0: 아, 선배가 물어보면 네네, 알았습니다. 네네. 이거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0: 군대 어디 갔다 왔어?
2: 아, 백골 부대.
0: 아, 3사단이야. 네. 백골.
2: 백골.
0: 그걸 물어봐. 한국 회의지 그럼 알겠습니다. 충성해야죠.
2: 저 어떻게
0: 뭐할
2: 거예요? 선배 노래 많이 불러보진 않았는데 그 빠른 노래 했으니까 저도 빠른 노래 하겠습니다.
0: 뭘로 할래요?
2: 아, 다시 한번 생각해줘.
3: 생각해줘요.
4: 이 플랫 마이너.
3: 알겠습니다.
0: 아, 그러면 아는 거야? 이 플랫 마이너 그러면? 아, 참. 자, 이 플랫 네. 마이너 뭐 노래 제목이 뭐라고요?
2: 다시 한번 생각해줘요.
0: 아니 원래는 너무합니다 이거 하기로 했잖아.
2: 네, 빠른 노래 하니까 저도 빠른 노래 경쾌하게 하고.
0: 샘 나서 그러냐?
2: 네, 샘 나서. 샘 나서 혼자만 꿈쩍거리고 샘.
0: 뭐 그래 너무합니다를 들어봐요.
1: 아니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 왜냐하면 감성 네. 그 그런
2: 너무합니다
1: 느낌이
0: 너무합니다로 해.
1: 느낌이 좋을 거야. 어차피
2: 아니, 저희가 너무 아니 그 노래 너무 어려워가지고.
3: 아니 선
0: 연습,
3: 원래
0: 연습 안 했어?
3: 하기가 아니 연습을 해도 부담스러워.
0: 아니,
3: 너무
0: 여보세요. 그래도 저 대표곡을 우리가 시간은 짧으니까
2: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0: 너무합니다 안 하고 네. 딴 거 한다는 게 너무하는 거지. 네. 뭐? 뭔 마이너? 아, 컨닝 안 해도 알아.
2: 아니, 반죽이가 여기 있어가지고. 아~ 네, 제가 부탁을 해야 돼.
0: 그래, 네. 나만 알겠습니다. 모른다 이거지. 니들 네. 둘이 다 해라 그래. 네.
3: 선생님, 왜 C 마이너를 부르세요?
0: 자, 그러면 성환이 부릅니다.

0: 너무.
1: 예? 엔지 났다고?
0: 아니.
1: 아, 왜요?
0: 아니.
1: 네, 네,
0: 와이프한테 혼나고 무릎 꿇고
2: 어머니다
0: 그렇게 부르는 게 영상이어서
1: 아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거야?
2: 아니 혼나서
0: 아, 혼나는 것 아유. 같아요 무릎 꿇고 막 부르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모습이 그런
1: 국민 가요니까 아. 저같이 아니,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부르는 거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고
0: 그러는데 너무 애절하게 부르셔서 얼마나 잘못을 얼마나 잘못을 많이 하셨으면
1: 너무 감정을 많이 넣는다
0: 너무, 짠하게 너무 감정이 짠 애절하게 비는 것 같아요 아, 네.
1: 자 그러면 오늘 끝곡은 네. 아, 김수희 씨의 뒷자락이라는 노래를 저희가 예, 노래를 듣는 걸로 할게요. 네네. 라이브는 아니고요. 네. 이 뒷자락, 이 노래도 김수희 씨가 직접 네, 작사, 작곡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0: 이 작사는 사실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고 제가 돌아오면서 네. 그 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날, 네. 잠을 못 쉽게 잠이 안 오죠.
1: 어머니
0: 그,
1: 돌아가셨고.
0: 네. 그래서 비가 막 억수로, 경사도로 억수로 쏟아지는데.
1: 여름이었나 보죠?
0: 아니, 아닙니다. 어. 6월에 돌아가셨죠. 6월.
1: 6월이면 네. 여름입니다.
0: 네. 그렇죠. 그런데 네. 그때. 그 어머 비가 오는데 제가 이제 혼자서 그 맥주를 마시다가 그 어머니 가사 편지를 평 제가 편지를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희 어머니도 저희 손자들한테까지 손편지를 쓰셔서 남겨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편지를 어머니 하늘에 계신 어머니에게 쓴 편지였어요. 그 부분을 제가 이제 기표 씨한테 새벽 3시에 보냈는데
1: 김기표 작곡가한테 네.
0: 보냈는데. 두 시간 만에 써서 5시에 보내왔어요.
2: 어머나.
0: 그래서 정말 그, 정말 1분 1초도 그냥 기다리지 않고 그냥 그 즉석에서
1: 엄마를 해고하는 노래가 되려나
0: 보죠. 근데 제가 기표 씨가 뭐 저 친구, 오래된 네. 친구니까 음악, 네. 오래된 직인 친구니까 예.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표현을 했죠. 네. 그랬더니 밤새 써가지고 5시에 딱 컴퓨터를 해서 보냈어요.
1: 컴퓨터를. 좋습니다.
0: 듣잖아.
1: 자, 하여튼 김수희 씨 오늘 여기까지밖에 시간이 허락을 하질 않아서요.
0: 네네네. 네.
1: 하여튼 저 이번 일요일부터 콘서트 대박 나시고요. 네, 조만간 이제 작곡가 김기표 씨하고
0: 한번 오겠습니다.
1: 네, 한번 좀 같이 좀 와주시면.
0: 네네네. 네, 같이 나오겠습니다.
1: 저희가 뭐 TBS 사정 아시나 모르시나 모르시겠는데 네. 네. 제가 뭐 이렇게 출연료 같은 거 못 드린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0: 아, 아닙니다.
1: 자, 하여튼 네. 더 모시도록 하고 오늘 정말 네. 고맙습니다. 바쁘신데 네네. 또 네. 연습 중에도 여기 와시고 해주셨어요.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3: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4: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현이와 일용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자 그러면 옥자는 저 신곡
2: 네네
1: 저 김수희 씨는 뒷자락 했으니까 네. 옥자는 저 뭐 앞자락 그런 노래 한번 만들어 보자. 둘이서 한번 성환이하고
2: 고민해 볼게.
1: 성환이하고 옥자가 앞자락.
2: 네. 네.
1: 자 그러면 오늘 끝곡 김수희의 뒷자락 이 노래 들으면서 다 같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씨, 옥자 씨도 고생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 영광스러운 감사합니다. 시간이었습니다.
1: 저도 여기서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0: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북부간선도로는 외곽 구리 쪽으로 가는데 신내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와 갓길에 걸쳐서 화물차와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종암분기점부터 사고 지점까지 내내 더디느름 이어집니다. 그 밖에 도로는 1시간 전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씩 더 늘었는데요. 곳곳에 작업도 여전히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정릉램프 부근 진출로 쪽에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6도, 습도는 5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외국에서 온 이웃을 만나면 어떤 말을 먼저 건네시나요? 한국 오니까 좋으시죠? 한국 음식 입에 맞아요? 우리는 이런 말을 환영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심코 건넨 말과 시선이 누군가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유학생은 대학원 세미나에서 교수님이 웃으며 던진 한마디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20년 넘게 이주민들의 이런 이야기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어온 분입니다. 안산 원곡동 국경 없는 마을에서 출발해 이제는 경기도의 이민사회 통합을 이끄는 자리에 계시죠. 이분과 함께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을 보는 이야기 케이스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0: 네, 안녕하세요. 케이스토리의 이자스민입니다. 요즘은 외국에서 온 이웃을 만나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 20명 중에 한 명이 이주 배경 주민이거든요. 2024년 기준으로 27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더 누렇겠죠? 이주민은 더 이상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와 우리 일터의 이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웃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공지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케이스터리는 TBS와 성공123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케이스터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골뱅이 케이스토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방송 중에 여러분이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 문자로 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모신 분은 정말 저와 거의 뭐 자주 뵙는 분입니다. 아,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오신 분인데요.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 소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외국인 인권자문위원을 거쳐서 지금은 이주민이 우리 지역 주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기관을 이끌고 계십니다.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오경석 센터장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아니, 라디오를 처음이시라고 네, 아시다 보니까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주 뵙는 분인데요. 자주 뵙는 분인데 라디오가 처음이라는 게는 처음 알았습니다.
1: 라디오를 늘 듣기는 하죠.
0: 그러면 라디오를 처음 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멋지게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영광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게 되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0: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우리 센터장님이 대표님하고 센터장님 이게 계속 헷갈리는데 센터장님이셨다가 이제 대표님으로 이렇게 이 호칭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게 나올까요? 대표님으로 일단
1: 글쎄요. 뭐 저는 하겠습니다. 부르는 분이 예. 네. 좋은 게 저도 좋습니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0: 네. 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끌고 계신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우선 이것부터 말씀드리고 어떤 곳인지 간략히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간략히요?
0: 야, 뭐 길게 하셔도 됩니다.
1: 두 글자로 하겠습니다.
0: 어머. 어떤 걸요?
1: 최고.
0: 어허. 갑자기 방송에 시간이 한 시간이나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질문 하나에 글자 두 개를
1: 제가 네. 오기 전에 네. 저희 고생하고 계신 구성원 동료분들께도 네. 꼭 좀 이거 듣고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0: 최고
1: 네, 듣고 네. 계신 우리 네. 일단 구성원 여러분 제가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0: 네. 네.
1: 조금 더 길게 설명을 드리자면
0: 네.
1: 저희는 뭐 그 꿈에서는 최고가 맞는 것 같아요.
0: 네.
1: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환영받는 그런 아름답고 정의로운 그런 경기도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0: 네. 네. 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게 아주 좋은 네, 훨씬 더 정의로운 그런 경기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세하게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1: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뭐 네.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네. 경기도는 흔히 행정의 영역에서 작은 대한민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모든 것들이 압축적으로 녹아 있는 공간입니다.
0: 네.
1: 그런데 이제 이주와 관련돼서는 작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경기도는 대한민국 그 자체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 곳이죠. 이를테면 네. 이주민 인구의 규모와 다양성 전국 최고입니다. 그게 다양한 분들이 다수가 계시기 때문에
0: 네.
1: 이주와 관련돼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민원이라든지 예. 행정 수요 모든 예. 것이 또 경기도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대응하는 행정 역량도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그래서 최고.
1: 네, 아니, 그렇죠. 그런 최고의 네. 경기도에 네. 저희도 누가 되지 않도록 네. 저희는 그런 행정을 도와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네. 이주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하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0: 와, 네, 저는 이제 센터를 가봤거든요. 이제 센터에 네네.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잘 이게 잘 알고는 있지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자, 말씀 그대로 이 어떻게 보면 제 생활에서 외국인을 많이 만나는 그런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런 환경이면은 이렇게 외국인에 대한 생각을 뭐 그렇게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근데 거의 뭐 제 일이나 제 주변에 외국인이 없는 경우가 되면은 제가 옛날에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혹시 외국인에 대해 한국에서 뭐 외국인이 우는 것에 대해 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대부분이 답이 많았었어요. 네. 왜냐하면 일단 제 주변에 저랑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저 대표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20년 동안 이주민 곁에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말씀은 거기에 대한 생각이 훨씬 더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신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서 이게 우리가 이주민과 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5%가 이주민인 대한민국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는 제 알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 우리나라의 외국인에 살고 계시는 외국인들이 3분의 1 정도의 수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훨씬 더 외국인에 대해 훨씬 더 가깝고 우리가 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게가 오해인 건지 오해와 진실을 그런 시간을 만들까 하고 그렇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요. 이게 우리 대표님께서 외국인 곁에 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대학께서 네, 네, 네.
1: 네. 말씀하신 거가 너무 이제 범주로서 네. 뭐 이주민
0: 네.
1: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흔히 이분법적으로 이야기할 때 선주민 뭐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네. 사실은 이주라는 거는 네. 자기의 삶의 본거지를 옮기면 모두 이주이기 때문에
0: 맞습니다. 네.
1: 그렇게 따지면 어떤 이제 국제 보고서는 소위 국내 이주민도 이주민에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0: 네.
1: 국제 이주자만이 아니라
0: 그렇죠.
1: 만약에 이렇게 이주민의 개념을 조금 더 광의로 사용을 하자고 한다면 네. 저희는 모두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이주민인 거죠.
0: 그렇죠.
1: 왜냐하면 그 우리 이자스민 사회자도
0: 네.
1: 이사를 다녀보시지 않으셨겠어요?
0: 네.
1: 그 국경을 넘는 이동만 네. 있는 것이 아니라
0: 그렇죠.
1: 저도 뭐 수도 없이 이사를 네. 다녔잖아요.
0: 네.
1: 우리 이주의 경험에서 네. 그렇게 뭐 그것이 특별한 경험이라고 네. 네. 과장하게 보는 것 자체가 네. 저는 조금 수정이 된다면 그렇죠. 훨씬 더 이주민을 특별한 존재라기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경험을 이미 했거나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저하고 그렇게 크게 다를 것이 없고요. 아마도 대부분의 현재 한국 가정에서 저만 해도 뭐 조카가 한 10명 있는데 그중에 5, 6 애들은 이미 외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 또 사촌 동서도 외국 사람이기도 하고 아마 다 이러실 거예요.
0: 네.
1: 그래서 그렇게 굳이 이주민이라는 존재를 나하고 굉장히 거리가 있거나 매우 구분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이런
0: 그렇죠.
1: 생각이 듭니다.
0: 우리가 다 이주민이다 또는 잠재적인 이주민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 그렇죠.
0: 훨씬 더 쉬워지고 다만 이렇게 외국에서 오신 분들은 조금 더 거리가 있는 이주를 했을 뿐이다
1: 그렇죠.
0: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네. 자, 대학에서 근데 사실 외국인들이랑 선뜻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주민 종사자 뭐 제가 이주민이랑 결혼을 했거나 또는 주변에서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외국인을 많이 만나게 돼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표님께서는 대학에서 아예 스페인어와 영어를 전공을 하셨더라고요. 외국어를 아직도 하십니까?
1: 외국어는 뭐 안 쓰면은 까먹죠. 그런데 네. 학점은 뭐 한 중간 이상은 했던 것 같고요. 네. 대신에 저는 네. 어떻게 보면 네. 제가 다닌 학교는 또 그 외국어에 특화된 학교였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다 진짜 이제 그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언어를 네. 제일 언어로 사용하시는 외국인 분들이셨죠.
0: 아.
1: 그래서 저는 너무 어떻게 보면 재미난 게 외국인을 제일 많이 제가 일상적으로 접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저의 선생님이셨던 거죠.
0: 그러니까요.
1: 아. 맨날 혼나고 네. 발음 때문에 혼나고 글씨를 네. 너무 못 알아보게 쓴다고 혼나고 아직도 아. 기억에 있거든요. 우리 스페인어 선생님 네. 안파로라는 분이셨는데
0: 네.
1: 늘 그 스페인도 좀 보수적이고 공동체 문화가 있어서 네. 저를 되게 많이 걱정을 하셨었어요.
0: 네.
1: 글씨를 똑바로 쓰라고.
0: 네.

0: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을
1: 네.
0: 특별하게도 외국어를 배우면서 선생님으로 맨 처음에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데 그게 나쁘지 않았고 네. 그분들이 늘 강조하신 게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말만 배우는 게 아니야. 언어는 그 언어가 만들어진 사회의 문화와 역사를 같이 배우는 거야 하면서 네. 늘 이제 본인들이 쓰시는 언어의 배경이 되는
1: 네.
0: 문화와 역사도 함께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걸 배우는 것이 전혀 저에게는 나쁘지 않았고 제 세상이 확장되는 것 같은 기분 그리고 네. 오 이렇게 하는 것도 있네 이런 네. 새로운 발견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이나 뭐 거부감이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한국이 이렇게 외국인이 많은 사회가 되리라고 저도 예상을 못했지만
1: 그렇죠.
0: 그분들을 뵐 때 네. 저는 그런 저항감이나 이런 거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아니 근데 그게 배우셨을 때 네. 어느 정도 우리가 대학을 뭔 전공을 하면은 아, 나 이거 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0: 아니, 그건 아니었다.
1: 그렇죠.
0: 근데 이제 문화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있었어요. 그렇게 네. 해서 그때 아무튼 뭐 나름 뭐 가치 있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 아. 그러려면은 뭔가 하던 대로 이미 알려진 걸 하기보다는
1: 네.
0: 뭔가 탐구하고 내가 계속 호기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영역이면 좋겠다. 이 정도 네. 생각은 있었는데
1: 아, 네.
0: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와 계신 그 문화가 다른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하는 일은 그렇게 보면 딱 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 호기심, 그 네. 탐구심이 아직까지 갖고 계십니까?
0: 없으면 그만해야 되겠죠, 이 일을?
1: 그렇죠. 아, 근데 이제 대표님이 이주인 문제를 처음 자신상 마주한 것에는 하필이면 정말 가장 이주민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주민 문제를 처음 마주하신 것은 안산 원곡동이었죠.
0: 그렇죠.
1: 이제 그 동네에 처음 갔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장면은 뭐였나요?
0: 일단 뭐 예. 일반적인 한국인 마을이나 동네하고는 다르죠. 안산역이라는 데서 내리면 바로 그 당시는 국경 없는 마을, 현재는 다문화 특구라고 불려지는 곳이 딱 네. 펼쳐지기 시작하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언어의 그 간판들,
1: 네.
0: 또 거리를 지나다니는 분들의 다양한 언어, 생김새, 의상,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주로 먹는 음식에서는 이렇게 캐치할 수 없는 다양한 향신료의 냄새 뭐 이런 것들이 작은 공간에 같이 혼재하는 공존하는 이런 곳이었고요. 제가 제일 거기서 매력을 느낀 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시간대 좋아하는 공간 좋아하는 활동 좋아하는 음식 자기가 믿는 어떤 종교적인 신념 이런 게 다 달라요.
1: 네. 그럴 것 같아요.
0: 오,
1: 네.
0: 그리고 이게 다 다르다는 게 굉장히 다 다른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기 위해서랄까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들에게 좀 무관심하고 간섭하지 않아요.
1: 네.
0: 되게 여기가 굉장히 좋은 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질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불편한 공간일 수도 있어요.
1: 그럴 것 같아요.
0: 그렇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질서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네. 그리고 조금 주류적인 것에서 벗어난 예.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 분들 예. 입장에서는 되게 예. 편해요.
1: 그렇죠.
0: 이를테면 뭐 아침 10시에 맥주를 마신다 그래서 거기서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1: 그렇죠. 아침 10시에.
0: 야근하고 예. 와서 네. 그 사람 그때부터가 휴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또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은

0: 저녁이 늦어요. 그럼 네. 9시 넘어서 같이들 모이셔서 식사를 하세요. 그러면 어떤 저녁 시간이 조금 일찍인 어떤 사람들 눈에는 네. 저녁을 저렇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할 텐데 그렇죠. 싶기도 하지만 네. 아무도 그런 거에 대해서 네. 거기서는 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네. 등 머리 스타일이 어떻다, 면도를 했냐 안 했냐, 뭐 이 네. 시간에 왜 이러고 있냐,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은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다양성의 공간이 네. 네. 우리의 선택이나 선호를 굉장히 안전하게 할 수 있게 해주고 다른 공간 같으면은 네. 너 왜 그래? 라고 했을 만한 아 물론 규범을 네. 어기는 수준까지 가면 안 되지만
1: 그렇죠.
0: 저는 그래서 그 공간이 처음부터 너무 매력적이었고 자유로웠고 거기 가면 아무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선은 넘지 않는다. 가장 뭐 이상적인 상황이겠죠. 와. 물론 그런데 선이 조금 침범이 되면 싸움도
1: 문제가
0: 생기죠. 그렇지만 아무튼 나는 좋은 쪽을 많이 봤으니까 한 2000년 중반부터 해서 거의 15, 16년은 그 공간에 푹 빠져서 살았던 것 같아요.
1: 여러분들께서 이제 원곡동을 많이 가보셨던 분들이 있으실 텐데 듣고 계시는 분들은 한 번씩 지금 생각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깜짝 놀랐던 게 원곡동에 대한 내 의견, 내 생각, 어떤 거를 어떻게 봤냐라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처음 들어. 보거든요.
0: 그러니까
1: 이렇게 질서는 있는 게는 맞는데 이렇게 무관심도 나쁘지도 않은 것이다. 내 남의 뭐 그냥 질서 속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화가 공존을 하고 있는 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그 속에서는 나름 그냥 내 심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지.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지. 오히려 훨씬 더 여유가 있게 이렇게 느끼는 건데, 이게 한 번씩 생각해 보시고, 혹시 우리 정치자 여러분들께 원곡동에 가보신 분들은 내가 원곡동에 대한 첫 인상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저희한테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때 정말 원곡동이 주민 셋 중에 둘이 외국인이었던 동네였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원래 사셨던 분들도 이렇게 좀 약간 뭐 잔반은 갈리겠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시는 분들도 그런데 20여 년 지난 지금 한국 사회 전체가 그때 원곡동에 닮아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0: 그렇죠. 원곡동은 네. 여전히 그 이주 배경을 가지신 분들이 훨씬 다수시고요.
1: 네.
0: 원곡동에서 그 사실 이주 배경이라는 거는 그렇게 큰 주민이라든지 원곡동이라는 네. 마을을 어떻게든지 활용하고 계시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큰 의미를 갖는 것 같진 않아요. 진짜로. 네. 그러니까 네. 대신에 거기 주로 상인분들이 많이 계시고
1: 네.
0: 아니면 원곡동의 원주민분들은 대체로 이제 노령이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1: 네.
0: 상인분들은 당연히 원곡동에 그렇죠 네. 그 상권이 활성화되고
1: 네.
0: 경제적인 그 어떤 부흥이 되기 위해서라도
1: 네.
0: 그 외국인 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가 네. 좋으십니다. 좋고 네. 또 외국인 사장님들도 많이 계세요. 그렇게 하니까 상가 활성회라든지 뭐 원곡동 발전 뭐 비슷한 이런 모임들에는
1: 네.
0: 외국인 대표들도 많이 오시죠.
1: 네.
0: 그래서 뭐 사이가 좋으신 편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노인분들은 조금 불편해 하시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네. 여기가 내가 말이야 몇십 년을 살았는데 왜 여기 다 그냥 이주민 중심으로만 다 정책도 하고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시지만 우리나라 특유 노인의 그런 어떤 관대함이나 아량으로 다 이렇게 또 살펴주시려고 하시지 그렇게 거부감이나 이런 걸 표출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현재 한국 사회는 저는 원곡도

0: 반은 비슷한데 반의 반쯤은 좀 다르지 않나도 싶어요. 그러니까
1: 어떤 면이었어요?
0: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면은 대한민국 네. 전체가 네. 우리 뭐 2년 전인가 국회에서 작년인가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은 소위 인구 절벽, 뭐 노동력 부족, 또 뭐 지역 소멸이라는 우리나라가 정말 21세기형 선진 국가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꼭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국가적인 난제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이 문제의 최적의 솔루션이 뭔지는 사회적 토론이 필요하겠지만 이민이 회피할 수 없는 솔루션 중에 하나라는 건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어떤 솔루션인 것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민에 대한 이민이라는 것에 대한 평가가 옛날보다는 훨씬 달라졌죠. 옛날에는 잠깐 한국에 오신 분들을 우리가 돌봐드리거나 관리하는 정도였다면 네. 이제는 네. 한국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 이민자는 꼭 필요해.
1: 네.
0: 특히 1차 산업, 그러니까 네. 농촌이나 어촌, 네. 또 2차 산업 중에서도 30인 미만의 작은 공장들
1: 네.
0: 이런 데는 이제 이주민이 안 계시면 그 산업 기반 자체가 붕괴된다고 해도 그렇죠.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1: 네.
0: 그러니까 특히 그런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농어촌에서 농장을 경영하시거나 네. 선주님들은 아, 이 친구들이 없으면 안 돼요. 꼭 필요해요. 네. 절실해요. 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죠.
1: 네, 네. 그렇죠.
0: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서는 네. 필요한 거는
1: 맞는데.
0: 맞아요. 한국 사회 네. 전체가.
1: 네.
0: 그런데 이제 조금 뭐 시간도 필요할까 싶지만 그 내 사업체나 내 농장이나 내 배를 네. 계속 운영하기 위해서 꼭 필요해.
1: 네.
0: 까지는
1: 네.
0: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 이상 가야 되는 거죠.
1: 네.
0: 단순히 외국인을 사용만 하고 돌려보내는 걸 가지고는 그 세 가지 난제 해결은 될 수가 없기
1: 없죠.
0: 때문에
1: 네.
0: 이제 어떻게 됐든지 한국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실 수 있게 역량도 있고 품위도 있고 네. 매력도 있는 외국인 분들을 많이 네. 한국 사회에 포용하려는 노력도 해야 돼요. 그런데
1: 네.
0: 아직은 한국 사회 전체는 저 사람들이 필요는 하지만 계속 나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1: 아,
0: 이 정도 그러네요. 수준인 거죠.
1: 그러니까.
0: 그런데 원곡동은 이미 그런 걸 넘어쓰셨죠. 아, 여기는 같이 사는 동네. 이렇게 네.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런 형태로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군요. 네, 이렇게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보면 그게 가장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단체,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현장에서는 돕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0: 그쵸,
1: 근데
0: 네.
1: 이 돕고 싶은 마음이 놓치는 게 있을까요?
0: 그렇죠.
1: 네. 이게
0: 누군가를 네. 나하고 네. 관련이 없는 더더군다나
1: 네.
0: 그런 분을 돕겠다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숭고하고
1: 네.
0: 진짜 아름답고 존경받아 마땅한 마음이시죠. 그
1: 네.
0: 마음에 거의 90% 이상은 지지받고
1: 네.
0: 칭송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특히 한국인 분들 가운데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놓치는 게 가끔 너무 모든 걸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 네.
0: 그럴 경우에 그 조력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존감이 조금 떨어지는 경험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너무 일방적으로 돕는다는 것만 강조하기보다는 내가 도와주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자존감의 그런 요소는 없나 이런 네. 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은
1: 예를 들으면은 같이 식사를 하실
0: 네,
1: 때
0: 그쵸.
1: 맨날 내가 종사자 내가 너를 도와줘야 되니까 내가 돈을 낼 거야
0: 그렇죠
1: 근데 사실상 그런 것도 있잖아요 사람을 한 번씩 나도 돈 내야 돼 내가 이게 오케이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한국을 품은 이야기 K-스토리.
1: 네, K-스토리 2부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20년 넘게 이주민 곁을 지켜오신 경기도 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어경석 대표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먼저 청취 및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K-스토리는 TBS와 송공213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FM 95.1MHz T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채널 K-스토리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골뱅이 K-스토리 숫자 213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방송 중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나 질문은 문자 샵 095 하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다는 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 대표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약간 퀴즈를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이주민들이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잡는다고 답한 사람은 열몇 중이 몇 명일까요? 이게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사실 이게 미리 여쭤봤거든요. 이 질문을 미리 여쭤봤는데, 이게 대표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상 아까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쵸? 우리가 1차 산업에 뭐 농어촌 쪽에서는 이 외국인들이나 이주민들이 없으시면 정말 어려워. 우리 식탁에서 우르는 이 채소와 과일이 우리가 밥을 이게 먹는 거는 전부 다 그분들의 손에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이주민들 중에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참는다 답한 사람은 열몇 중에 몇 명일까요? 그래서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우리 답변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네. 센터에서 고 대표님. 이게 상담하면서 이주민분들께 한국 사람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힘들었던 말을 물으면 어떤 테라비 가장 많이 나올까요?
2: 상담할 땐 뭐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는 않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네,
2: 그렇죠. 네, 개인적으로 많이 됐죠. 예. 뭐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 오히려 전에 대학원에서는 사회학을 했는데 사회학에서

0: 그래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적 무관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개개인마다 갖고 있는 자신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회적인 공간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1: 네. 네.
0: 그런데 이제 이주민 분들에게는 그런 거를 침범하는 질문이나 행동들이 사실은 조금 더 억제되지 않고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1: 네, 예를
0: 일단 왜
1: 들면.
0: 왔니 한국에 뭐 이런 거부터 그
1: 그렇죠.
0: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거죠. 그거를 답을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또뭐 너네 나라에 뭐가 있니? 뭐 요새 이를테면 뭐 아파트부터 맥도날드 매장부터 심지어 복숭아가 있니? 뭐 이런 것도
1: 네.
0: 묻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전 사실 처음에 왔을 때, 저희 시어머님이 냉장고 문을 열면서 손을 놓으시더라고요. 오, 차갑다. 냉장고. 이렇게 좀, 이게 어디지? 우지에서 어디에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참 있습니다.
0: 그리고
1: 진짜.
0: 이게 뭐 굉장히 많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 수준에 공부하러 온그
1: 아, 맞습니다.
0: 지적인 열망이 굉장히 충만한 그 청년 학생에게 교수님이라는 분께서 자네 우리나라 올때 어떻게 왔어? 이렇게 뭐 어떻게 오겠어요?
1: 그렇죠.
0: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 학생이 굉장히 좀 이걸 왜 물으시지? 하면서 정직하게 말을 해야 되니까 저 비행기 타고 왔죠. 이렇게 말씀을
1: 그렇죠.
0: 드린
1: 비행기
0: 거예요.
1: 타고 어떻게 오셨어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네.
0: 그랬더니 교수님이 아니 괜찮아 정직하게 얘기해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 네.
0: 아니 저 진짜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떤 항공.
1: 네.
0: 그랬더니 아니 전에는 말 타고 오지 않았어. 뭐 이런 식의.
1: 그러니까 이게 사실 농담이라고 문인이 생각을 하는데
0: 그쵸.
1: 당사자한테는
0: 아닌
1: 제가
0: 거죠.
1: 무례한 그런
0: 그런데
1: 부분인데.
0: 거기에 대해서 정색을 하고
1: 네.
0: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1: 그렇죠.
0: 그렇지만 그게 매우 불편하잖아요.
1: 네,
0: 그
1: 그렇죠.
0: 말이 그 교수님은 그걸 까지는 난 의도하지 않았어라고 분명히 하시겠지만 너네 나라에도 그렇게 안전한 항공편이 있다고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나 다름없고 21세기 현대 사회지만 너희들은 아직 일반적인 교통수단이 말이라는
1: 그렇죠.
0: 굉장히 전근대적인 그런 사회잖아. 이런 게 깔려 있는 거죠.
1: 맞아요.
0: 근데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막 기후지만 복숭아 있고요. 사막의 복숭아가 일반적인 온대 기후의 복숭아보다도 훨씬 맛있어요. 한번 오셔서 뭐 이걸 매번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거 자체가 이분의 일상생활을 다른 사람 같으면은 아무 거기에서 맥이 끊기지 않고 갈수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그 설명을 해야 되는
1: 해야
0: 거죠.
1: 되니까. 와,
0: 이거는
1: 맞아요.
0: 제가 볼 때. 친절이나 항공 문화에서는 그것이 누군가에 대한 악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정당화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 그렇죠.
0: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일상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이렇게 아무튼 긁어대기 뭐 이런 거라고 평가할 수도 있겠다
1: 맞아요.
0: 싶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는 하도 많이 하십니다.
1: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에서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게 가장 어렵다가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계속 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왜
0: 그러니까
1: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뭐 했어요? 어떻게? 이게를 항상 하다못해 뭐 어디서 왔어요라는 그 말이 그냥 아 서울에서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딱그말 속에 다른 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디서 왔어요라고 얘기죠. 서울에서 왔는데 지금 아니 그거 말고 어디에서 이게 멀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나 언어에서 나오는 그 있잖아요. 그톤 자체가 달라지는 거니까 이게 다른 사람 이거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물어볼 수 있는 질문, 같은 한국 사람들끼리. 내가 이런 질문을 같은 한국 사람한테 물어볼까? 물어볼 수

0: 수 있을까라고 한 번씩만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주민한테 물어보기 전에 하면은 그런 경우가 적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늘어나면 갈등도 늘어날 거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거든요. 근데 20년 넘게 현장에 보신 실체 모습은 어떠신가요?
1: 전 갈등은 두 가지 순기능과 역기능.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역기능만 생각을 하는데 순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특히 가족 문제를 상담해 주시는 여러 전문가 분들께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거기서 싸움은 갈등인 것이고요.
0: 그렇죠.
1: 잘은 그것을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갈등이 없는 것이
0: 그렇죠.
1: 무조건 최선은 아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담해 주시는 분들의 그 충고를 수용한다면 갈등이 없는 사회가 최고의 사회가 아니라 갈등이 굉장히 많이 합법화되고 정상화되고 잘 관리되는 사회가 한 단계 더 진보한 사회라고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외국인들은 갈등의 주체라는 그런 자격을 받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는 거는 그 갈등 당사자들이 최소한 대등한 힘과 자원, 자격 이런 걸 갖고 있어야지 갈등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일방적인 괴롭힘이 되거나
0: 그렇죠.
1: 일방적인 피해가 되는 거죠. 이거를 갈등이라고 하지는
0: 할 수는
1: 않거든요.
0: 없죠.
1: 어떤 범죄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해코지를 했는데 그걸 우리는 갈등 상황이라고 보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갈등조정중재위원회 외국인 버전이라고 할수 있는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라는 거를 몇년 동안 운영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수없이 많은 분들이 진정을 하셨고 저희가 성공적으로 해결해 드린 사례도 있지만 그 사례의 95%는 갈등 상황이라기보다는 일방적인 차별 피해라든지 제도적인 차별이라든지 이런 사안들이었어요.
0: 그러니까 이게
1: 그래서
0: 싸움도 상대가 돼야 싸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1: 그렇죠.
0: 거잖아요. 이제 상대도 안 되는 거를 싸움이라고 갈등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잖아요.
1: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거를 우려하는 분들이 고마운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하면 한국에 드디어 비로소 이제 이주민 혹은 이주 배경을 가진 분들이 지역에서 갈등의 주체성을 확보한 게 되기
0: 아,
1: 때문에
0: 그러네요. 상대할 만한 것이기 때문에
1: 그렇죠.
0: 갈등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
1: 그렇죠.
0: 외국인들도 이제 스스로 자기가 상대를 할수 있는
1: 그렇죠.
0: 이렇게 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게 갈등이 일어날
1: 그런데
0: 뿐이지.
1: 현재는 냉정하게 그런 상황은 거의 없어서 그거를 걱정하시기보다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힘을 합해서
0: 그렇죠.
1: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여전히 그래서 저희가 접수한 사례들도 피해라든지 민원성이라든지 호소라든지 뭐 탄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적절한 사례들이지 갈등
0: 갈등이라.
1: 사례라고 부를 만한 것은 정말 이걸 안타깝다고 해야 되나요?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0: 그렇죠.
1: 어떤 분 입장에선 다행이고 어떤 관점에서는 안타까운 건데 없습니다. 냉정하게.
0: 이것도 새로운 관점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분야에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또는 뉴스를 통해서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지금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약간 자기의 생각도 이게 좀 약간 생길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봐서 내 생각이 어떨까? 이런 상황이 이 말이 무엇일까라는 이런 무슨 의미였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드릴 것 같아요. 저또 하나는 같은 이게 좀 약간 같은 행동인데 한국 사람이 하면 그냥 넘어가고 외국인이 하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나요?
1: 많죠. 그러니까
0: 예를 들자면은 뭐 그러니까 딱 하나만 집어서 하나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1: 이를테면 뭐 음식을 먹는 그 네. 식기 문화도 다양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주로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한다면 그렇죠. 서양인들은 포크와 나이프를 사용하고 네. 또 저 중동이나 그 서남아시아 분들은 손을 사용하시죠. 오른쪽 그렇죠. 손을. 네. 다 여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나름의 근거와 규칙도 있는 거고요. 위생에 대한 관념도 반영이 되어 있는 정말 말 그대로 다양한 음식을 먹는 방법일 뿐인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이 김치를 손으로 누굴 찢어줬다고 하면은 아 이건 며느리에게도 전수하지 않는 김치의 비법 손맛이야 하고 칭송을 하는데 어떤 남아시아에서 오신 분이 카레를 손으로 드시면은 어떻게 저걸 손으로 먹지?
0: 그러네요.
1: 그런 것이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어 자체도 예. 사실 우리가 못 알아들을 뿐이고 익숙하지 않을 뿐인 것이지 그분들에게 익숙한 언어로 대화를 하시는 것은 한국인이 한국말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고 친밀성을 돈독히 하는 과정이자 수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 지하철이 됐든 카페가 됐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대화를 하면은 시끄럽다, 말이 많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됐든지
0: 네.
1: 그 대화 자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선험적으로 보기 시작하시죠.
0: 그러네요.
1: 뭐 그런 것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네. 익숙하지 않은 종교적인 의례, 복장, 네.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기피한다든지 음식에 대한 그런 네. 어떤 그 관행들
0: 네.
1: 이게 정말 우리의 취향이나 선호를 확대시켜줄 수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정당한 근거나 익숙한처럼 그분들에게도
0: 네.
1: 똑같이 그럴 것이고. 수 있는 네. 것인데 그 생각을
0: 못 하시는 거죠.
1: 아직은 하기가 네. 편하지 네.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똑같은 사람으로 이제 항상 많이 현장에 있으면서 아니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사람으로 바라봐야지 그래야 동등한 그 나야만 이게 동등한 그런 저기 뭐야 주체가 될 텐데 이게 뭐 대부분은 뭐 노동력만 빌려한 공장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 기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이런 말들이 많이 하는데 저렇게 한 번씩 내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그 말이 다시 갑자기 생각이
1: 나요.
0: 입장을 그 노래가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자 아무튼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자라는 한 번씩이라도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아, 저희가 사실 이게 며칠 전에 케이스토리 커뮤니티 퀴즈를 하나 냈습니다. 경기도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인권 침해를 겪었을 때 그냥 참는다고 답한 비율이 얼마일까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근데 참 시청자를 뭐 골라서 했는데요. 뭐 정답은 혹시 대표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1: 대부분 그냥 참으시죠.
0: 예.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87.5%에 열에 아홉 정도 되는 거라고 합니다. 이제 대표님이 공동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신 거죠?
1: 네.
0: 예. 근데 이게 왜 참을 수밖에 없는 건가요?
1: 여러 이유가 있지만.
0: 네.
1: 일단은 효과라고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거나,
0: 네.
1: 치매를 경험했을 때, 네. 대응이나 항의에 효과가 있어야지,
0: 그렇죠.
1: 제가, 사실 대응하거나 항의하는 것은 한국인도 쉽지 않습니다. 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 용감하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0: 네.
1: 했다고 하면, 결과가 네. 좀 있어야 되는데 네. 대부분은 그 결과를 보장받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도 생각을 하세요. 경험적으로. 네. 그러니까 항의를 해도 상황이 네. 나아지지 않는다.
0: 네.
1: 대신에 내가 불이익을 더 많이 받아야 될 위험성은 실제로 매우 높아진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네. 사회학에 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합리적 그렇죠.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0: 불만을 얘기를 해도 오히려 나한테 마이너스다 그렇죠. 라고 그러는 경우가
1: 해결될 확률보다는 네. 내가 더 큰 피해를 볼 확률이 그렇죠. 조금이라도 높다면 선택할 수가 없는 거죠.
0: 일자리를 잃거나
1: 그렇죠.
0: 뭐 사실상 이렇게 일자리도 같은 데서 기숙사를 살고 있으니까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까지 그렇죠. 다 잃을 수 있는
1: 네. 한국의 비자 시스템은 네. 일자리의 유지나 가정을 유지하는 걸 전제로 해서 체류 자격을 주기 때문에
0: 네.
1: 일자리를 잃는다는 거는 한국에서의 삶 자체가
0: 네.
1: 중단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0: 네.
1: 그 지경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항의를 적절하게 한다는 거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0: 그러니까요.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1차 산업이든 2차 산업이든 외국인이 또는 이주민, 뭐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정말 돌아가지도 않은데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 필요한데 사실상은 다른 사람들은 사실 이제 도시에서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겠지만 왜냐하면 제가 사는 것이랑 뭐 그 관련이 없다가 보니까 잘 모르고 있지만 사실 1차 산업, 2차 산업 계신 분들은 이전 노동자들이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데 우리 기반이 이렇게 좀 약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렇게 데려와서 무쇼인 이 사람들도 이렇게 여기서도 참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좀 약간 저축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받아왔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가 그래서 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종차별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뭐 이 조례로 이주민의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질까요?
1: 그렇죠. 그런데 이제 모든 그 이주민들이 그런 현재적이거나 잠재적인 피해자는 아닌 네. 것이고요. 굉장히 네. 그분들을 공정하게 대우해 주시고 네. 또 선대해 주셔서 그 한국에서 체류 기간이 끝난 다음에
0: 네.
1: 그분의 출신 지역 다른 네. 나라겠죠.
0: 네.
1: 그 나라 지역에 가서 같이 또 협업을 하시는 그런 사업주들도 많이 계세요.
0: 네.
1: 꼭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요. 어떻게 됐든 차별받는 분들이 여전히 또 다수 존재하시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요. 그런 것을 규율하기 위해서 작년에 경기도에서 이주 배경 도민 인정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라는 걸 만들었죠.
0: 네.
1: 이거의 상징적이며 선언적인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할 수 그렇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나라 법률에 아직 이런 것을 특정해서
0: 국회에서는 네. 시도를 해봤지만 되지
1: 네. 못했다. 이런 법률이 없기 때문에 네.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이주민 지자체답게
0: 네.
1: 이분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치 법규를 만드신 거는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0: 네.
1: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차별 행위를 네. 억제하거나
0: 네.
1: 차별 행위자들이 내가 이걸 하면은 안 되겠네 이런 네.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뭔가 그런 그 조문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0: 네.
1: 그런 것은 없기 때문에 상징적이고 선언적인 의미는 상당하지만
0: 네.
1: 그 실효적인 의미로 연결되기까지에는
0: 네.
1: 조금 더 매개적인 수단들의 강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0: 그렇죠.
1: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뭐 내가 인종차별 발언을 했고 이제 피해자들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 그러니까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사실상 이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일단 조례는 아닌 거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방과
0: 네. 네.
1: 사후 예방에 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0: 그렇죠.
1: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예. 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에 들으신 분들이 내일 당장 일상에서 바꿔볼 수 있는 한 가지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걸로 말씀을 너무 어렵다는 생각을 하시는데
1: 뭐, 네. 글쎄요.
0: 저희가,
1: 이런 네.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0: 네.
1: 그리고 제가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뭐 그런 위치나 그 역량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저는
0: 네.
1: 개인적으로는
0: 네.
1: 저 개인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런 말들을 줄였을 때
0: 네.
1: 훨씬 저하고 다른 분들하고도 지속 가능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원래라든지
0: 네.
1: 그냥이라든지 네. 다 그래 뭐 이런 말들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게 되면은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하고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공존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0: 네.
1: 이를테면 사람은 다 그래. 그렇지만 다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0: 그러니까
1: 이를테면 사람은 네. 다 깨끗하다는 거는 숟가락으로 먹는 거야라고만 네. 생각을 하신다면
0: 그렇죠.
1: 그 다라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들은 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더러운 사람이 되거나 손으로
0: 되는지.
1: 먹는 습관을 규칙을 숟가락으로 바꿔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도 그거는 비용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겠죠.
0: 그렇죠.
1: 또 그냥이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은 사실은 인종차별이나 외국인 차별에서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하지만 현실인 건데 왜 싫어합니까? 왜 그 차별합니까? 하면 그냥이 제일 큰 답이죠. 그냥 외국인이니까 다른 나라에서 왔으니까 이건 사실 합리적인 그렇죠. 노력이나
0: 네.
1: 뭐 몇백 년을 돌을 닦아도 사라질 수 없는
0: 그렇죠.
1: 그런 주홍글씨 같은 낙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0: 네.
1: 되게 쉬워 보이고 우리는 아 뭐 그
0: 네.
1: 쉬운 말을 진작 다큐로 하긴 하지만
0: 네. 우리 대표님께서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게 우리가 마무리를 하기 전에 사실상 나중에 한 번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전화번호가 있는데요. 상담 전화번호를 하나 1661-0222입니다. 혹시 주변께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 번호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생님.
1: 네. 네.
0: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아유, 아닙니다. 제가 영광이죠.
0: 네. 네. 네. 예. 다음에 더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네, 한국을 뽑은 이야기 K-스토리. 저는 이자스민이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1시간 사이 도로 위에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습니다. 퇴근길 정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도 계속되는데요.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가는 길 서초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데 2-3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가 있는데요. 가양대교 부근입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방화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 사이 이미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비슷한 구간에서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 습도는 59%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상아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영양제도 챙겨 먹고 운동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죠. 그런데 가장 간편하면서도 또 비용도 따로 들지 않는 좋은 건강습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손 씻기인데요. 오늘 10월 15일은 세계 손 씻기의 날이라고 합니다. 비누로 손을 씻는 일은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하죠. 생각해보면 건강을 지킨다는 게 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을 지켜주는 거잖아요. 오늘도 가정경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방법 같이 찾아볼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입니다.

네, 오늘 손 씻기의 날을 맞아서 이하이의 손잡아줘요 첫 곡으로 듣고 왔습니다. 옆에 혹시 뭐 손잡을 분 계신가요? 잡고 나면 위생을 위해 잘 씻어주시고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지금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축부터 보험, 재무설계, 연금까지 혼자 풀기 어려웠던 돈에 대한 모든 고민 이쪽으로 나눠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입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원하시면 상담 두 글자 만 남겨주시면 연결해 드릴게요. 생방송은 물론 재방송 중에도 문자창 열려 있으니까요. 샵 0951로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 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거래가 끝난 뒤에도 온라인에 광고가 남아있는 부동산 허위 매물 의심 사례가 최근 4년 7개월간 1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의심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법 위반이 의심돼 지자체에 통보된 사례는 3만 6천여 건으로 약 19%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서울의 조치 완료율은 66.3%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거래가 끝난 매물이 계속 노출되면 소비자들의 혼란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광고 삭제와 지자체의 후속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AI 해킹 공격으로 금융회사 16곳에서 침해 사고가 발생하고 약 1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 긴급 상황 대응 회의를 열고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사 등 모두 16개 금융사에서 피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만 계좌 비밀번호나 카드번호처럼 부정결제에 직접 이용될 수 있는 정보의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피해 금융사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유 전기자전거 업체들이 구독 상품의 자동결제나 중도 해지와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업체 5곳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업체가 자동결제 전에 별도의 알림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또 4개 업체는 구독 상품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2년 반 동안 접수된 소비자 상담은 600여 건으로 사전 안내 없는 자동결제 등 부당 행위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업체들의 자동결제 사전 알림을 도입하고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 출동 머니 119 시작합니다.

0: KBS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 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 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자,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재무전문가 이병우 팀장님, 김미정 팀장님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성함 한번 말씀해 주세요.
1: 이병우입니다.
2: 네, 김미정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파주로 가볼 건데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보험료 걱정, 혈압도 걱정, 우리 집 보험 어떻게 할까요? 입니다. 부부가 매달 90만 원씩 내고 있어도 정작 필요한 보장이 빠져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50대 부부의 사례를 통해서 뇌, 심장 보장을 어디까지 챙겨야 하는지, 은퇴를 앞두고 보험료 부담은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모르면 손해보는 알싸 정보 쏙쏙 나눠드리겠습니다.
0: 쏙쏙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오늘따라 뭐 물론 이제 머리도 이렇게 솟았지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신 것 같아요.
1: 어깨 뽕을 네. 좀 제가 장착하고 왔습니다.
0: 아, 그러십니까? 네. 오늘 또 어떤 알짜 솔루션을 준비하셔서 이렇게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사연부터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사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릴 땐 환갑이라고 하면 까마득한 할머니인 줄만 알았는데 살다 보니 어느새 제가 그 나이에 가까워졌네요. 그래도 아이들 어릴 때부터 한 동네에서 서로 의지하며 언니 동생으로 지낸 우리 이웃들이 있어서 늘 마음 한구석이 든든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날이 참 좋아서 오랜만에 우리 언니 아들과 기분 전환도 할 겸 집 근처 브런치를 먹으러 갔었죠.
3: 아우, 달다 달어. 역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건 남이 해주는 밥이라니까. 언니, 이것 좀 먹어봐. 응? 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1: 이상하다. 내가 요즘 너무 무리를 했나 봐. 갑자기 몸에 힘도 빠지고 일어날 수가 없네.
0: 언니가 갑자기 팔을 축 늘어뜨리고 어눌해지더니 저도 너무 놀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테이블을 유심히 보시던 식당 사장님이 다급하게 뛰어오셨어요.
4: 제가 119 부를게요. 저 아내도 비슷한 증상이 있거든요. 빨리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0: 구급차로 병원에 간 언니는 뇌졸중 진단을 받았습니다. 바로 도와주신 사장님께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병이 찾아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에 어딘가 조금 슬퍼지더라고요. 저도 남편도 몇 년째 혈압약을 먹고 있거든요. 남일 같지 않아서 보험증권을 꺼냈는데 뇌와 심장 관련 보장이 적혀 있어도 어디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도통 모르겠습니다. 부부 보험료는 매달 90만 원 정도인데 남편 은퇴가 가까워지니 이것도 부담이고요. 전문가님들, 저희 집 보험 좀 살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가까운 언니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뇌졸중 진단을 받아서 너무 놀라셨을 것 같은데 부부 두 분 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계시다고 했어요. 더 걱정되셨겠네요.
1: 그렇습니다. 그 가까운 언니가 또 갑자기 쓰러지는 모습을 보셨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0: 그러니까요.
1: 근데 요즘에 그 뉴스에서 보면은 막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심폐소생술 하는 뉴스 많이 보셨죠.
0: 네.
1: 그게 뇌하고 심장 쪽에 영향이 있어서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그래서 뭐 또 이 부부도 이제 현재 또 혈압약 드시고 있고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겠죠. 다만 그 약을 복용한다고 반드시 뇌하고 심장 쪽이 질환이 많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혈압뿐만 아니라 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0: 네.
1: 흡연이나 식성한 음주, 생활 습관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그러니까요.
3: 네, 특히나 이제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이런 건강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겪게 되잖아요.
0: 네.
3: 만나면 건강 이야기하고 뭐 몸에 좋은 영양제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많은데 사실 이런 일을 겪으면 내 보험은 괜찮을까?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새롭게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가입한 보험부터 좀 잘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리고 걱정되는 이런 질환들까지도 폭넓게 보장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확인을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따져보는 게 순서입니다.
0: 네. 주변에서 갑자기 이렇게 누가 아프면 덜컥 겁부터 나면서 나도 막 새 보험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가진 것부터 살펴봐라라고 우리 미정팀장님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부부가 매달 90만 원이나 내면 금액만 봐서는 보장이 든든해야죠. 이거 실제로는 어땠나요? 걱정됩니다.
1: 네, 대부분 보험료를 많이 내면 당연히 보장이 많이 받고 뭐 어떤 질병이든 간에 걱정이 안 되실 것 같아요.
0: 네.
1: 그런데 이제 보험에서는 이제 보험료 보장 크기는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보험료가 90만 원이라고 해서 모든 질병을 폭넓게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뭐 보험료가 30-40만 원대 내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보장이 또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보험료가 어떤 보장에서 사용되고 있느냐. 막상 열어보면 정작 필요한 보장이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뭐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는 적지 않지만 실제 보험증권을 분석해 보니까 90만 원 대비 보장 범위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0: 그래요. 어떤 네. 부분이 그렇게 아쉬웠을까요?
3: 일단은 부부 모두가 보험에 이제 뇌와 심장 관련된 보장이 있었는데요.
0: 네.
3: 그래서 이 문제 사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있다 없다의 문제가 아니라 보장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예요.
0: 네.
3: 그런데 이제 이 혈관의 보장 범위가 좀 좁게 협소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셔서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으로만 준비되어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청취자님 입장에서는 증권을 꺼내봤더니 뇌, 심장 이런 단어가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나는 보장이 잘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3: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험에서는 이렇게 같은 뇌질환, 같은 심장질환이라고 하더라도 명명하는 그 특약에 따라서 보장의 범위가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이렇듯이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보험이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이 어떨까요? 상당히 많고요.
0: 그럼요.
3: 네, 지금까지도 많이 상담을 해왔고
0: 네.
3: 그래서 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못 받고 계신 분들도
0: 네.
3: 상당히 많습니다.
0: 이래서 좀 우리 방송을 귀쫑긋하고 들어주셔야 하는 게
3: 맞아요.
0: 아닌가 싶습니다.
3: 네네.
0: 이게 일반인들은 사실 뇌 그리고 심장 이 글씨가 써 있으면 아 뭐 그냥 다 이렇게 좀 뭐 해주나 보다
3: 네.
0: 보장을 해주나 보다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떤 특약이 있어야 넓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그 상담을 하다 보면 차이를 모르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쉽게 말해 뇌출혈보다 뇌졸중이 범위가 넓고요.
0: 네.
1: 뇌졸중보다 뇌혈관 진단비가 보장 범위가 넓은데 뇌출혈은 말 그대로 뇌에 출혈이 생겨야 되는 거고 뇌졸중은 혈관이 좁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0: 네.
1: 뇌혈관은 뇌 쪽의 혈관은 거의 다 보장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뇌출혈이나 뇌졸중 진단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뇌혈관 진단비를 보장받는 것도 아니고요.
0: 네.
1: 뭐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심근경색 진단 자금만 있다고 해서 뭐 심장 쪽에 모든 걸 보장한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협심증 같은 그런 질환은 당연히 보장받기 어렵고요. 그래서 증권에 뇌나 심장이나 글자가 있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정확한 특약, 뭐 약관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0: 네.
1: 예전 보험에는 뇌혈관 진단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관을 봤더니 뇌졸중이라든가 뇌출혈밖에 보장을 안 해주는 상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 질환도 보장이 되는지 미리 살펴보고
0: 네.
1: 나중에 보험금 청구할 때 못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꼭 그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뇌 관련해서는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고 써 있는 게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거고 심장 질환 관련해서는 협심증 같은 것도 좀 보완을 해주면
3: 네.
0: 좋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험은 이름, 뇌심장 이런 것만 봐서는 안 되고 이렇게 세부적인
3: 네.
0: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50대가 심뇌혈관 보장을 특히 또 점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3: 사실은 50대뿐만 아니라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한 지가 한 10년 이상 됐다, 좀 오래됐다 하시는 분들은 다 모두 한 번씩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0: 네.
3: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는 당연히 설명을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잘 기억나세요?
0: 뭐했지? 나 어제도 기억 안 나는데.
3: 네, 저는 엊그제도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0: 네.
3: 그런 것처럼 가입할 당시에는 설명을 잘 들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냥 자동이체로 통장에서 돈만 빠져나가는
0: 그렇죠.
3: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마음먹고 하지 않으시면 제대로 내용을 파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특히 뭐 50대라고 해서 무조건 뭐 뇌나 심장질환이 뭐 많이 발생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고지 관절 등 이렇게 만성 혈관 질환 관련된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연자님 부부처럼 두 분 다 지금 혈압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장 점검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평소에 건강 관리도 당연히 좀 챙기셔야겠죠.
0: 네.
3: 이제 이 보험은 우리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를 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먼저 정기 검진을 좀 잘 받으시고 네.

0: 그리고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서 약을 또 복용을 하시면서 식습관을 뭐 개선한다든지 운동을 꾸준히 한다든지 사실 이런 부분이 더 필요하죠.
1: 그렇죠. 이게 보험금은 이미 아픈 후에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관리하는 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네. 또 두 분이 보험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건강도 진짜 준 전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어도 좀 쉬면 괜찮겠지 하고 넘길 수 있는데 뇌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할지 이런 좀 건강 지식도 공유를 좀 해주세요.
2: 네, 그 심장 질환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이나 압박감, 숨이 차는 증상, 식은땀, 메스꺼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1: 네.
2: 특히 평소와 다른 가슴 통증이나 호흡곤란이 갑자기 발생된다면 그냥 체한 것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 좋고요. 뇌졸중도 의심되는 경우에는 갑자기 그 팔이나 다리 한쪽이 힘이 빠지던가 얼굴 한쪽이 처지던가 말이 네.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갑작스러운 시야 이상이나 심한 어지럼증, 보행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신속한 진료가 필요하고요.
1: 네.
2: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지체하지 말고 119에 연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저는 진짜 건강은 염려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네.
1: 이게 잠깐 뭔가 이상하다라고 그냥 넘기지 말고 반드시 좀 검진을 받고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연으로 돌아가서 청취자님 부부의 보험 가입 내역을 좀 살펴볼게요.
0: 네, 먼저 남편분은 종신보험이 한 건, 그리고 종합건강보험이 두 건, 그리고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었고요.
1: 네.
0: 월 보험료가 약 50만 원 정도 되세요.
1: 네.
0: 그리고 참 희한하게 이게 부부들이 거의 비슷하게 가입을 해요.
1: 네.
0: 사이가 좋으신 건지 아내분도 남편분하고 동일하게 보험을 준비를 하셨는데 연령 차이 때문에 월 보험료는 40만 원대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두 분 모두가 보험을 좀 여러 건 가지고 있지만
1: 네.
0: 중요한 것은 이제 보험의 건수보다는 실제로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보장 내용이죠.
1: 네.
0: 특히나 이제 두 분 모두 다 뇌와 심장 관련해서는 뇌출혈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 위주로만 보장 범위가 좀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더 폭넓은 혈관 질환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좀 필요한 상태이십니다.
1: 네, 예전에 뭐 가입할 땐 괜찮았어도 지금 두 분의 건강이나 필요한 보장이 맞는지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0: 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상품을 잘못 가입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 적절한 선택이었을 수 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건강 상태도 좀 달라지고요. 그리고 보험 상품도 그만큼 또 진화하겠죠.
1: 네.
0: 그리고 또 나한테 필요한 보장도 좀 달라집니다.
1: 달라지죠.
0: 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은 좀 주기적으로 좀 점검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나는 보험 점검 받은 지가 한 1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더 늦기 전에 보험 점검 받으라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고요.
1: 네.
0: 사실 조금 안타까운 거는 이 청취자님도 고혈압 약을 이제 복용하시기 전에 이 점검을 받으셨으면
1: 네.
0: 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1: 맞아요. 보험은 또 건강할 때 가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잖아요.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이렇게 좀 뭔가 한 번씩 바뀌었다 상황이 그리고 나는 보험 점검 받은 지 꽤 됐다
0: 오래됐다.
1: 하시면
0: 네.
1: 그냥 점검만 받아보셔도 좋으니까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뇌와 심장질환 진단비를 넉넉하게 준비를 해뒀다면 치료가 길어져도 병원비에 생활비까지 어느 정도 걱정이 덜 수 있을까요?
2: 네. 혈관 진단비는 굉장히 중요한 보장이죠. 진단비는 약관에서 정한 진단장이 확정되면 지급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생활비라든가 소득 공백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 네.
2: 하지만 그 진단비만으로는 모든 병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2: 진단자금 최초 1회만 보장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질병이 발생하면 검사, 치료, 수술, 입원 여러 과정의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1: 네.
2: 교통비도 들고 여러 가지 그 비용들. 근데 치료비를 또 실손으로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는 또 고가 치료를 통원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럼 그만큼 이제 돈이 부족하겠죠.
1: 네.
2: 최근에는 이제 진단비와 함께 수술 혈관 치료 자금에 대한 그 특약을 기존 보험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불어서 좀 많이 가입하는 추세입니다.
1: 이게 그 종종 말씀해주셨던 뇌 심장 주요 치료비 특약인 것 같네요. 자, 어떤 치료를 받을 때 보험금이 나오는지 쉽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0: 네, 일단은 뭐 보험 상품마다 이름과 뭐 내용 그리고 약관의 보장 범위가 좀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데요.
1: 네.
0: 일반적으로는 뇌와 심장 질환과 관련된 특정한 치료를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 네.
0: 예를 들어서 혈관에 대한 수술이라든지 뭐 혈전 용해 치료, 뭐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그리고 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등 이런 사유들이 이제 약관에 정한 치료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을 받게 되는 건데요.
1: 네.
0: 결과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0: 상담금을 이제 수령을 하겠죠.
1: 네.
0: 그리고 이제 치료비는 실손에서 어느 정도 충당을 하시는데 그 외에 부족한 치료 자금을 보완을 하기 위해 가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뇌중풍 같은 경우는 마비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 네.
0: 그렇다 보면 재활 치료를 하는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단순하게 병원비뿐만 아니라 재활하는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부대 비용도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추가로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죠.
1: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사연자 부부의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보완하는 방향이 가능했나요? 우리 전문가님은 가능하시겠죠?
2: 가능하죠.
1: 네. 네.
2: 꼭 필요한 유지할 수 있는 보험만 골랐습니다.
1: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 있죠.
2: 어깨 이렇게 뽕을. 두 분의 상황에서는 네. 현재 이제 은퇴가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네. 자녀들도 다 독립을 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사망 보장보다는 앞으로 은퇴 이후에 의료비라든가 생활 자금에 더 무게를 뒀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약을 조정을 기존 보험을 조정을 하고 부족했던 뇌하고 심장 그쪽만 진단자금 치료비만 보완했고요.
1: 네.
2: 상담 당시 월 보험료가 두 분 합쳐서 90에서 100 정도였거든요. 근데 여기 보험료를 40만 원대로 한 50만 원 정도 보험료를 줄였고요.
1: 네.
2: 이렇게 줄인 돈을 은퇴 자금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매달 또 50만 원씩 저축하면 뭐 1년 또 600만 원 정도 모을 수 있고
1: 네.
2: 뭐 10년 동안 모으면 6천만 원이잖아요. 그죠?
1: 큰 돈이죠.
2: 네, 그러면 보험료도 줄이고 노후에 쓸 그 비상 예비 자금이라든가 은퇴 자금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시는 겁니다.
1: 네. 필요한 보장은 그래도 든든하게 채우면서 매달 50만 원가량을 줄였으니까 은퇴를 앞두고도 좀 한숨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는 우리 50대 뭐 부부 혹은 뭐 50대다 나는 이런 청취자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보험 점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0: 일단은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을 했는지 아셔야 돼요. 되게 좀 재미난 얘기지만 내가 무슨 보험에 가입한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1: 저예요.
0: 가까이에 계셨네요.
1: 네.
0: 그래서 일단은 이제 가입한 우리 가족이 가입한 보험 증권을 좀 한번 모아보셔야 되는데요.
1: 네.
0: 아, 증권이 없어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어플 서비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1: 네.
0: 그래서 본인 동의만 하시면 각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첫 번째로는 어떤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1: 네.
0: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각 보험마다 얼마씩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한 달에 보험료 얼마 내세요? 이러면 답변 못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얼마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암, 뇌, 심장. 우리가 이제 주요 3대 진단비라고 하죠.
1: 네.
0: 이 부분이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보장의 범위가 넓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진단금 이외에 치료나 수술을 받았을 때도 이제 이런 보험금이 나오는지 아까 우리 뇌 심장 관련된 주요 치료비 이야기했잖아요.
1: 네.
0: 이제 그런 치료비 부분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하시고
1: 네.
0: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은퇴 이후에도 이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할 수 있는지 요거를 따져보셔야 돼요.
1: 네.
0: 특히나 이제 50대 부부시다라고 한다면 마지막 질문 요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를 낼 수 있느냐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지금 현재 소득으로는 납입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은퇴 이후에 소득이 줄게 되면 당연히 부담이 커질 수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필요한 보장을 좀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생활비까지도 함께 좀 따져보셔야 되겠습니다.
1: 네. 머니 119 이번 시간에 남편의 은퇴를 앞두고 매달 90만 원의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되고 또 부부 모두 혈압약을 먹고 있어서 보장도 걱정된다는 우리 50대 여성분의 고민사연 함께 만나봤는데요. 상담을 통해서 납입이 얼마 남지 않은 건강보험은 유지를 하고 자녀 독립으로 필요성이 줄어든 사망보장은 조정을 했습니다. 또 부족했던 뇌, 심장질환 진단비와 치료비는 채우면서 월 보험료는 40만 원으로 줄여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뇌, 심장 보장이 있다는 말만으로 안심하지 마시고 뇌경색과 협심증까지 전부 포함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고요. 치료비 특약은 어떤 치료에 몇 번까지 보험금이 나오는지도 함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리 집 보험 점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소비자 민원실로 돌아올게요.
3: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

0: 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 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네,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0028님께서 상담 이렇게 두 글자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방송 끝나는 대로 연결해드리고요. 1878님은 딱 지정을 하셨습니다. 김미정 팀장님, 저도 전화주세요. 오늘 사연 저랑 비슷하네요 하시면서 남겨주셨는데 제작진이 방송 마치는 대로 직접 통화하실 수 있도록 연락드리겠습니다. 미정 팀장님 바로 전화 주실 거죠?
1: 네네,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상담 원하시면 샵 0951번으로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해드릴게요. 자, 실시간으로 또 문자 사연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 문제를 해결해드려야죠. 1580님께서 저는 60대 남성입니다. 제가 현재 고지혈,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데요. 간병비 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가입이 될까요?
2: 네, 당연히 이제 가입되고요. 네. 예전에는 이제 약을 이제 드시고 있으면 약간 그 가입하는 제한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요즘 60대 분들은 고혈압이라든가 아니면 고혈증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가입이 가능하고요. 대신에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약을 드시는 분과 약을 드시지 않는 분의 보험료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거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0: 네, 뭐 비용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가입은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2252님께서는 예전에 가입한 실손 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고민입니다. 5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15만 원이 나가거든요. 이제 50대인데 5세대 실손으로 변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아, 이거 많이들 고민하시죠.
1: 네, 맞아요.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좀 판단을 달리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기 앞전에 2252님은 10월 달에는 고민을 하지 마시고요. 하시더라도 11월에 고민하시는 게 더 유리합니다.
0: 자, 그 이유를 한번 짚어주시죠.
1: 일단은 11월 이후에 5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시게 되면 앞으로 3년간, 향후 3년간 5세대 실손 보험료의 50%를 할인해 받으실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나는 실손을 5세대로 바꾸기에는 좀 뭔가가 좀 찜찜하다 하시는 경우에 네. 기존의 2세대 실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특약을 조금 조정해서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대략 네. 한 30%에서 40% 정도 보험료 할인이 적용이 되는데요. 네. 유지하면서 약간의 조건을 달리하든 아니면 5세대로 변경하더라도 3년간 50% 할인을 적용을 받던 네. 어찌됐건 11월 이후에 하시는 게 유리하니까요. 네. 잠시 좀 그 접어두시고 네. 11월 1일 이후에 다시 고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0: 그러니까 11월 이후에는 할인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게 유리한지 궁금하다 하시면 또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2252님도 상담 연결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상담 신청하고 싶으시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우리 다음 민원은 5442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어머니가 10년 전 유방암 수술을 받으셔서 저도 가족력이 걱정되는데요. 예전에 가입한 암보험이 하나 있는데 치료비에 대비해 보장을 더 준비해야 할까요? 진단비, 항암치료비, 표적하방치료비 등 종류가 많아서 도대체 무엇부터 살펴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다면 암보험을 더 많이 준비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아, 그렇죠. 이게 어머니가 유방암을 앓으셨으면 나도 혹시 하는 걱정이 분명 있을 텐데 이렇게 가까운 가족에게 암 가족력이 있다 할 때는 보험 준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 네, 어머니께서 그 유방암을 치료하신 경험이 있다면 따님 입장에서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여성 암 가운데 발생 순위가 2위입니다. 유방암이. 1위는

0: 상당한 갑상선암이고요. 네. 특히 40대 이후부터 유방암 확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특히 40대는 30대에 비해서 발생 확률이 4배 수준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어머니나 자매, 딸처럼 일촌 가족에게 유방암이 한 명 있는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서 네. 대략 1.5배, 2배 정도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네, 특히나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주변에서 암 진단 받은 분들이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2: 맞아요.
1: 들으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봤을 때 나이를 불문하고 특히나 이런 여성 생식기 암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30대들도 발병률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어서 아마 더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네. 무조건 암보험을 많이 가입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저도 저희 가족분들 어르신들이 암이 엄청 많으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되게 가족력이 있는 건데 네. 뭐 그렇게 따지면 저도 얼마나 암보험을 알차고 잘 골라서 많이 가입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암보험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저 더 추가로 가입을 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암보험부터 먼저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가족력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뭐 보험을 막 뭐 여러 개씩 더 드는 것보다는 지금 가진 암보험이 유방암을 얼마나 보장하는지부터 살펴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0: 네, 맞습니다. 보험은 개수보다 실제 어떤 보장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2: 네.
0: 예를 들어서 현재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암 진단 자금이 얼마고 만약에 유방암이 생겼을 때 그 암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분류돼서 보험금 지급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2: 자, 이쯤에서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0: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2: 네.
0: 유방암은 모든 암보험에서 일반암과 같은 금액을 받는다. 맞으면 O, 틀면 X.
2: 유방암은 모든 암보험에서 같은 금액을 받는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막 갑상선암 같은 거는 뭐 유사암으로 돼서 10%만 받고 막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유방암 왠지 같은 금액 안 받을 수 있다. X 하겠습니다.
0: 아, 역시.
1: 전문가요, 이제.
0: 대단하십니다.
2: 주연 전문가로 인정해 네, 주십시오.
0: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방암이 걸리면 암보험은 당연히 똑같이 모든 보험사 상품이 똑같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2: 네.
0: 근데 실제로는 가입 상품이나 가입 시점, 보험사에 따라서 유방암이 일반암과 동일하게 보장이 되는지는 별도의 그 특약이라든가 이런 걸 그 약관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2: 네.
0: 일반적으로 특정 암으로 분류돼가지고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2: 네.
0: 소외암으로 분류돼서 또 적게 지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 조건을 보실 때 단순히 암 진단 자금이 있더라도 내가 만약에 걱정되는 암이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렇죠.
0: 유방이든 자궁암이든 네.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실제로 얼마 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2: 네. 그러면 우리 5442님처럼 이미 암보험이 있다면 부족한 보장이 있는지 어떤 순서로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 기존에 이제 암보험에서 체크할 부분은 암 진단비가 모든 암을 포함해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이 보장의 범위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하시고요.
2: 네.
1: 그리고 암 진단 자금이 얼마 나오는지 뭐 2천만 원 나오는지 3천만 원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하시고
2: 네.
1: 그 이후에는 암으로 인한 수술이나 항암 치료에 대한 보장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보셔야 되고요.
2: 네.
1: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암 같은 경우는 재발이나 전이가 상당히 많은 질병 중에 하나잖아요.
2: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재발이나 전이에 따라서도 치료비가 부작이 되는지 이 부분 이렇게 네 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이
2: 네.
1: 순서대로 확인을 했는데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보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부족한 부분만 보완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부족한 부분만 보완을 해라. 그러니까 새 암보험을 통째로 들기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부족한 부분만 채울 수도 있는 거네요.
1: 네, 맞아요. 우리 왜 문자로도 막 질문 많이 오는데
2: 네.
1: 진단비를 먼저 가입해요? 뭐 치료비를 먼저 가입해요?
2: 맞아요.
1: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2: 네.
1: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가 가입한 암보험에서 일반암 진단비가 충분하다라고 하신다면 당연히 치료비 관련된 부분 고액암에 관련된 치료비를 준비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요.
2: 네.
1: 그런데 내가 암보험에 가입을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생각보다 진단비가 좀 적게 책정이 되어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치료비보다는 진단비를 우선적으로 보완을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먼저 보험 가입을 막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2: 네.
1: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점검을 먼저 해보시는 게 맞겠죠.
2: 그러겠네요. 뭐

0: 예산비가 부족하다 하면 진단비를 채울 수도 있는 거고 치료비를 네. 보완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요즘은 이 표적항암이나 면역항암, 중입자 치료까지 이게 특약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잖아요. 이런 치료비 보장과 암 진단비 중에서는 뭐부터 챙기는 게 좋을까요?
1: 네,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진단비가 있어야 되고 네.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비만 발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을 쉬어야 될 수도 있고 소득이 줄어들고 뭐 간병비라든가 교통비 생각지도 못한 비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0: 맞아요.
1: 그래서 그 진단비는 환자의 생활비나 여러 경제적인 결을 이제 부담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암 치료비는 비급여 항암 치료 표적암 중입자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 많고 대부분의 암 치료의 경우는 통원으로 많이 치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실손이 보통 1일 통원 한도가 많아야 20에서 30만 원 한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암 치료에 대한 부분도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보험료 부담이 없다면 추가하는 게 좋습니다.
0: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어머니가 걸리셨다 이런 식으로 가족력이 있으면 아무래도 보장을 더 챙기고 싶잖아요. 그렇다고 보험료를 또 무리해서 늘려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2: 당연히 아니죠. 물론 이제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제 여성분들에 비해서 준비를 좀 더 좀 탄탄하게 하고 싶다. 뭐 그렇게 하시는 거는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가 가족력이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0: 그렇죠.
2: 뜻이에요.
0: 그냥 확률이 좀 높다 뿐이지.
2: 맞아요. 우리가 이제 가족력은 어떻게 보면 건강 관리를 조금 더 꼼꼼히 해라 이런 의미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점검을 하시는 것과 내 건강을 점검하시는 거는 우리가 건강 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병행하면서 좀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겠고요. 네. 이 중요한 것은 가족력 때문에 불안하다라고 해서 보험을 막 가입하시면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심리적인 불안감이 생겨요.
0: 그 스트레스 때문에 네. 아플 수도 있어요.
2: 맞아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또 다른 병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험은 한번 결정하면 최소한 20년, 뭐 30년 이렇게 내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쉽게 가입을 결정하시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보험부터 먼저 점검하시는 게 좋겠죠.
0: 맞습니다. 한번 가입하면 20년, 30년 가는데 이거 중도해지하면 더 아까운 거니까
2: 손해죠. 네.
0: 가입할 때 진짜 꼼꼼하게 알아보시고 결정을 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우리 50대 여성분들이 암보험 점검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이것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50대가 되면 이제 보험료도 젊을 때보다 높아지고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0: 네.
1: 그래서 무조건 지금이라도 많이 가입해야겠다 생각하기보다는 네. 현재 보험을 먼저 점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꼭 그 암 치료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0: 네.
1: 그래서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료 인상이 되는지 또 보험이 갱신돼서 보험료가 또 오르진 않는지 비갱신인지 갱신인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0: 네.
1: 보험료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도 확인하셔야 되고 처음에는 보험료가 저렴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또 올라가면 또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암보험이든 아니면 뭐 혈관보험이든 뭐 건강보험이든 가입하기 전에 질병 치료기 있다면 가입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0: 네.
1: 보험료가 또 변동되면 보험료가 더 올라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항상 보험 가입하기 전에 점검부터 받고
0: 네.
1: 그리고 내가 큰 질병이 생기기 전에 먼저 보험 점검을 받고 보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0: 아프기 전에 받아봐라.
1: 네, 맞습니다.
0: 그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가족력 때문에 불안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렇다고 뭐 암보험을 여러 개 무작정 가입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2: 네.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한 달에 막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많이 내시는 가정을 상담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2: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한 달에 40만 원, 50만 원 내는 가정이랑 네. 보장의 크기가 크게 차이가 없어요.
0: 아, 너무 아깝네요.
2: 너무 안타깝죠. 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돈값을 못할 수가 있냐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보험을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0: 네.
2: 필요한 보장을 제대로 가입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0: 네.
2: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불안감 때문에 막 가입하지 마시고
0: 네.
2: 먼저 점검을 받으신 이후에 제대로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결국 보험도 많이 가입하는 것 보다 내 상황에 맞게 빈틈을 찾아 메우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사사이님께서는 저희 팀장님들이 방송 끝나고 따로 연락드려서요. 가입된 보험증권 살펴보고 상담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5885님께서 저 보험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바로 연결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끝나고. 9540님께서 또 질문을 지금 실시간으로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58세 남성 입니다. 암보험에 가입돼 있는데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비도 안 나오고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비도 안 나온다는데 어찌하면 좋나요? 이거 상담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지금 남겨주셨거든요.
2: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실손에서는 병원비, 치료비 받으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문의하신 거는 암보험을 문의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보통은 암보험은 암에 대한 진단비, 수술비 뭐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요. 네. 자세한 보험의 이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전립선 비대증 자체가 암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마 진단비는 해당이 안 되셨을 거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상세하게 좀 그 가입하신 보험 내용을 보고 안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면 우리 9540님 그 가입 내역을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상담을 도와드린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계속해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무료 상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2343님께서요. 10년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예전에 연금도 쓸 수 있고 필요할 때 인출도 가능하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10년이 됐는데요. 아직 해지 환급금이 원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이거 왜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종신보험 관련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셨거든요.
1: 네. 그 종신보험 말 그대로 사망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이죠.
0: 그렇죠.
1: 그러면 내가 매달 뭐 지금 뭐 종신보험 가입된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저축도 되고 연금도 쓸 수 있고 필요하면 인출도 가능하고 맞는 통장처럼 얘기를 하는데 네. 종신보험 상품이란 자체는 사망보장을 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0: 네.
1: 사망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매달 내는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사의 사업비 명목으로 보통 30%에서 40%까지 사업비 명목으로 떼가요. 네. 왜냐면 당장 내가 가입하고 당장 사망하면 사망보장을 뭐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줘야 되니까.
0: 네.
1: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상품이죠.
0: 그렇죠.
1: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비가 보통 내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30% 정도 떼고 이자를 뭐 3% 4% 준다고 해도 네. 원금이 되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10년이 됐는데도 원금이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0: 네.
1: 근데 처음에 가입할 때는 뭐 이거 뭐 인출 가능하고 연금 쓸 수 있다고 하는데 잘못된 이제 상품이죠. 그러니까 연금으로 쓰기에는. 그러니까
0: 네.
1: 연금 목적이었으면 저축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을 가입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0: 네.
1: 이런 종신보험은 내가 누구 자녀라든가 배우자한테 상속을 위해서 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0: 네.
1: 그러니까 당연히 원금이 안 되고 원금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더 있어야지 원금이 될까 말까요. 그러니까 상품을 종신보험 가입할 때는 조금 상품 설명서라든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게 종신보험이 결국에는 목적이 사망보장이니까 이게 뭐 연금이나 적금을 원하시면 좀 다르게 접근 하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86186님께서 상담 요망 여자분 이름을 모르네요라고 김미정 팀장님입니다.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아니 병원 팀장님 좀 분발하셔야겠는데요. 지금 계속 미정 팀장님께 개인적으로 요청을 막 해오십니다. 어떻게 아,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병훈 팀장님도 굉장히 전문가시잖아요. 좀 네 분발해 주시고요. 3357님께서도 보험 상담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연결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4434님이 최근에 달러 저축보험을 추천받았는데요. 나중에 목돈 마련 상품으로 어떨지 궁금합니다. 오, 이런 게 있어요? 달러 저축보험?
2: 네. 근데 이게 뭐 목돈 마련 상품으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0: 네.
2: 지금 4434님이 네. 투자 성향이 어떠신지가 더 중요해요.
0: 아, 성향이 중요하다.
2: 네. 왜냐하면 이 달러 상품 같은 경우는 네. 환율 차이에 따르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0: 네.
2: 뭐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0: 네.
2: 그런데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수 있는 투자 성향을 가지신 분인지
0: 네.
2: 아니면 나는 수익이고 뭐고 원금 손해보는 건 절대 네. 용납할 수 없다 하신 분이신지
0: 네.
2: 이거에 따라서 좀 상품 선택을 달리하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좀 자세한 상담 요청을 해주시고
0: 네.
2: 그거에 맞는 상품을 선택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그러게요. 저도 미국 주식을 샀다가 그러니까 수익률은 플러스가 되는데 이 환율 환차 때문에
2: 네.
0: 결국에는 좀 몇십만 원
2: 또 세금도 또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0: 그러니까요.
2: 네.
0: 이런 것도 참 진짜 그 성향에 따라서 잘 신중하게 좀 상담을 해보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443님이 건강보험 알아보고 있는데요. 몇 군데 알아봤는데 보험료가 차이가 많이 나서 고민 중이거든요. 아니, 이거 보험료 차이가 왜 이렇게 나는 걸까요?
1: 그게 이제 보험사마다 매년 그 손해율을 이제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손해율.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매년 다를 겁니다.
2: 네.
1: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자동차 보험 가입을 하잖아요.
2: 네.
1: 그러면 예전부터 내가 뭐 거래했던 가입했던 뭐 손해보험 뭐뭐 화재보험에 그렇게 국한돼 가입하지 마시고
2: 네.
1: 1년마다 보험료가 다 다릅니다. 보험사마다 손해율에 따라서 손해율이

0: 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많이 했으면 그만큼 자산이 없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그만큼 보험료를 인하하기는 어렵겠죠. 예를 들어서. 근데 뭐 그 해에 어떤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적었어요.
1: 네.
0: 보험금 지급을 덜했다든가 안 했다든가 했겠죠.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다 보면 손해율이 적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폭이 적던가 아니면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달라져요.
1: 네.
0: 뭐 올해는 어느 보험사가 저렴했고 내년에는 어느 보험사가 저렴했기 때문에
1: 네.
0: 보험 가입하실 때는 이왕이면 한 보험사 원했던 보험사에 쭉 보험을 알아보고 가입하지 마시고 좀 네. 비교해서 가입을 하고 두 번째는 내가 또 병력이 있다면
1: 네.
0: 그 병력에 따라서 뭐 치료 이력이라든가 병원 치료력에 따라서 어떤 보험사는 조건이 굉장히 좋고 어떤 보험사는 조건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것도 맞춰서 또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 따져보시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일반인 관점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회사마다 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걸 따지기가 힘들어요. 손해율이라는 이런 개념도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아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우리 5820님께서는 운전자 보험을 가입 중인데요. 현재 보험료로 3만 원대 납입 중입니다. 친구들은 만 원대로 가입 중인데 3만 원대로 가입하면 운전자 보험에 뭐 특별한 혜택이 있나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변경해야 하는지요? 궁금하죠. 이게 나는 조금 더 비싸게 내고 있는데 그럼 나는 더 좋은 건가?
2: 일단은 우리가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이랑은 달라요. 의무 보험은 아니지만 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뭐 벌금, 뭐 그리고 뭐 이 변호사 선임 비용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
1: 네.
2: 그 운전자 보험만 가입하시면 만 원대로 가입이 가능한 게 사실이고요. 다만 3만 원대를 내고 있으시면
1: 네.
2: 여기에 이제 뭐 골절이라든지 뭐 깁스 치료비 등등 뭐 상해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장을 추가해서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고요.
1: 아,
2: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가 원치 않고 가입을 한 거다. 그러면 당연히 만 원대로 운전자 보험 가입하시는 게 유리하겠고요.
1: 네.
2: 나는 기왕 가입하는 김에 여기에다가 상해 보장도 좀 추가해서 가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1: 네.
2: 3만 원 납입하시는 게 뭐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1: 그러니까 어쨌든 3만 원대라는 거는 뭐 골절 치료비 이런 게 포함이 됐기 때문에 보장이 더 있기 때문에 더 비싸게 내고 있는 건 맞다.
2: 네.
1: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하라 하시는 원포인트 하나씩 콕 집어주신다면요.
0: 네, 이제 10월이잖아요. 그죠?
1: 네.
0: 12월 전, 요 근래 이제 고객분들하고 통화하면 건강검진을 많이 하세요.
1: 아, 그렇죠.
0: 예, 그죠. 10월, 11월 때 또 연말에 또 많이 하시고 그래서 뭐 건강검진 예약하려면 뭐 내년에 받으셔야 된다라고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받으면서 보험점검 1년에 한 번씩 받진 않잖아요. 그죠?
1: 네. 그러네요.
0: 예. 근데
1: 네.
0: 문제는 건강검진을 하다가 이상소견이라든가 아니면 뭐 혈압 수치가 높다든가 아니면 고지혈 수치가 높다든가 이렇게 하면 기존 보험 가입을 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예전에 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다가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보험 리모델링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항상 그 미리미리 이제 1년 한 정기 검진하는 것처럼 보험 점검도 미리미리 건강 검진 하기 전에
1: 네.
0: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근데 그렇게 듣고 보니까
0: 네.
1: 건강 검진을 하기 전에 보험 검진을 먼저 받고 나서 하는 게
0: 당연하죠.
1: 더 좋겠네요.
0: 네.
1: 혹시나 뭐 이상 소견이 네. 있을 수
0: 그쵸.
1: 있으니까.
0: 그렇죠. 용종이라도 나오면
1: 그러니까요.
0: 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네. 보험 점검을 먼저 해봐라.
0: 네.
1: 알겠습니다.
0: 네.
2: 일단 이제 좀 있으면 금방 연말이 올 것 같아요.
1: 네.
2: 요즘 시간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한 해를 마무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점검하시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괜히 부담 갖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 보험 막 이거 잘못 손대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네.
2: 정확한 내 보험을 한번 진단해본다라는 생각으로 저희한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이병호, 김미정 팀장님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방송 끝난 후에도 문자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드릴게요. 마지막 곡으로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남겨드리면서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 평소 목요일에 비해서 차량이 많은 편이고요. 퇴근길 정체가 길게 이어지는 이 시간 돌발 상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먼저 고속도로 중에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판교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죽전휴게소부터 시작된 정체가 사고 지점까지 내내 이어지고요. 이후로 양재 부근에서 반포까지도 밀립니다. 서울시내 분당수서로는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데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는데요.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 또 진입로 부근이라서 더 혼잡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8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당진 대전강 고속도로 당진 방면으로 신양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는 데는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1, 2차로에 걸쳐서 승용차끼리 부딪힌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 지나 청담대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반대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여전히 긴 구간에서 더딘 흐름 이어지고요. 나란히 가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성수대교와 반포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속도 떨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5도, 습도는 6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3: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사는 우리나라야.
2: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1: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2: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3: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0: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4: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내일부터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지겠습니다. 다만 모레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매우 크겠고요. 오늘 늦은 밤에는 서울과 인천에, 내일 새벽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또 그 밖에 수도권에는 내일 새벽까지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는 점 출근길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한편 고속도로 중에 당진 대전광고 고속도로 당진 쪽으로 신양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 처리가 1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으로는 대덕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관련한 사고 처리하고 있다는 점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2도, 습도는 65%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고

나오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0: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0: 뉴스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

0: 끼지 마세요. 운동화 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지난주에 블랙신드롬에서 노래했던 박영철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새벽 공감에 출연하신 방송이 살아생전 마지막 방송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블랙 신드롬 With the power cable into me 들으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이제는 앞에 고자를 붙여야 되겠군요. 고 박영철님의 목소리입니다.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 여기 두 달 전 방송 오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한국 헤비메탈계의 큰 별이 또 하나 졌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크랜베리스 오드 투 마이 패밀리 이어서 콜드플레이 픽스 유 두 곡 들으셨습니다. 오늘 블랙신드롬의 보컬 박영철님 얘기를 해서 조금 차분한 노래로 두 곡을 한번 열어봤습니다. 사연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건강한 식품 제조회사 동성식품에서 담흑 흑염소 프리미엄 진액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메탈리카, 엔터 샌드맨, 스콜피언스, 티즈 미, 플리즈 미 두 곡 들으셨습니다. 메탈리카 노래는 384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신 곡입니다. 1부 마지막 곡 에바네센스 Bring Me To Your Life 신청하신 분이 계신데요. 수원에서 국밥 장사합니다. 12시에 마감하고 귀가하는 중입니다. 연휴에 다들 돈 많이 버셨는지 밥집인데도 손님이 별로 없었네요. 그래도 퇴근은 즐거워요. 에바네센스 Bring Me To Life 듣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9132번님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워낙 유명하죠. 이정선의 기타 교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세 권 가지고 있습니다. 1950년생이시네요. 원래 솔로 포크싱어로 시작을 하셨죠. 그러다가 해바라기, 신촌블루스 이렇게 포크와 블루스를 오가는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지금 말씀드린 해바라기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바라기 맞습니다. 1973년도에 YWCA 대강당에서 열린 이정선 노래 발표회라는 것을 통해서 데뷔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집 첫 번째 음반을 냅니다. 이정선 노래 모음이라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음반을 발표한 포크싱어들은 참 많았어요. 근데 작사, 작곡, 편곡까지 스스로 다 담당한 그런 싱어송라이터는 거의 없었죠. 선구자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반에서 9곡이 심의 불가를 받아요. 그때 당시에는 조금이라도 의심의 눈초리가 있으면 무조건 심의가 안 나와서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정식 앨범은 1975년 그때 이제 발매가 되고 그 음반에 수록된 섬소년이 히트를 하면서 우리 앞에 이정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솔로 활동하시면서 매주 토요일 명동 가톨릭 여성회관에서 해바라기 음악회를 가졌어요.

지금도 SNS를 가끔 보면 아주 상당한 활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정선 선생님 응원합니다. 오늘 이정선님 노래 중에 두 곡 듣겠습니다. 섬소년 이어서 뭉게구름.

이정선, 섬소년, 이어서 뭉게구름 두 곡 들으셨습니다. 5584번님께서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들국화 편도 부탁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알겠습니다. 들국화는 제가 사적으로도 아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한 편으로 하기에는 조금 짧을 것 같긴 한데 네, 조만간 들국화 편 마련해 보겠습니다. 0052번님 수고하십니다. 항상 채널 고정한 청취자입니다. 좋은 음악 잘 듣고 있고요. 권순우님 목소리 좋습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신청곡 권순우 밴드의 초창기 노래 못 살겠네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오늘 선곡표에는 못 살겠네는 없어요. 없는데 혹시 하다 보면 뭐 시간이 좀 남을 수도 있으니까 되면은 들어드리겠습니다. 미어캣님 안녕하세요. 미어캣이라고 합니다. 완전 제 스타일의 프로가 생겼다니 너무너무 신나요. 자주 놀러 올 거예요. 신청곡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뭐 여기서 말씀드리는 아무거나, 아니 물론 노래 중에 아무거나는 없겠지요. 다 좋은 노래들인데 저희 이 시간에 새벽 공감에 어울리는 노래로 제가 잘 선곡을 해볼게요. 8428번님 오랜만에 들어오네요. 그동안 순우디 새벽 공감 식구들 잘 지내셨죠? 환절기 감기 조심하세요. TBS도 정상화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노래 듣겠습니다. 아까 5584번님 들국화 부탁드린 5584번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Yesterday.

비틀스 예스터데이 들으셨습니다. 문게이저님, 하루를 가르는 12시에 들은 노래는 하루 종일 생각난다 하고 뒤척이는 새벽 3시의 걱정은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는 며칠간의 여는 말에 공감하면서 여전히 가난한 위태로운 시민의 방송에는 부질없는 응원보다 소망을 담은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화살 기도를 드립니다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문계이저님 카톨릭 신자신 것 같죠? 네, 그러면서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Letters to Cleo. I want me. 듣겠습니다.

Letters to Cleo. I want, want me. 들으셨습니다. 이 밴드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미국 보스턴 출신의 얼터너티브 록 밴드죠. 그 보컬이 진짜 시원하죠. 그런데 이 노래 원곡은 칩스틱이라는 밴드가, 먼저 부른 노래를 카피 커버한 버전이죠. 이게 영화 내가 널 사랑할 수 없는 열 가지 이유라는 그런 영화에서 OST로 삽입이 되면서 예, 유명해진 곡입니다.

유투 With or Without You 1245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곡 들을 시간 됐죠. 오늘은 6556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You and Me Blue의 비와 당신 이 노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 해야겠네요. 아까 0052번님이 버전업 밴드 못 살겠네 신청을 해주셨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기회 나면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 운전법 에코 드라이빙 어떻게 실천할까요? 가장 먼저 버려야 할 운전 습관은 바로 급가속과 급정거인데요. 평소보다 30% 이상 연료를 낭비하면서 환경오염 물질까지 내뿜게 하죠. 차의 무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불필요한 물건은 차에 두지 않고 정기적으로 트렁크를 정리해 비워둡니다. 또 2분 이상 정차할 땐 시동을 끄고 공회전하지 않기, 타이어 공기압 확인하기. 생활 속 작은 실천 하나만으로도 지구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와,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3: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2: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너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3: 싫어. 무서워. 자기도 그만 내려와.

0: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자,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 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 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TBS 라디오의 광고 책임자는 마케팅 팀장 최정민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고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여기 풍경 정말 좋다. 역시 산은 우리나라야.
1: 조심해. 낭 떨어지러 위험하단 말이야.
0: 아니, 괜찮아. 안 떨어져. 저 그러지 말고 자기도 여기 와봐. 거기서 보는 거랑 경치가 또 달라.
1: 싫어. 무서워. 아, 자기도 그만 내려와.
2: 가을의 정취를 찾아 나선 산행.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불행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3: 아무리 작은 산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산행할 때 등산화 착용은 필수고요. 산행 전 발목이나 허리, 다리 등을 가볍게 풀고 충분한 스트레칭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을 할 때는 샛길은 피하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해야겠죠. 아름다운 가을 정취, 안전한 산행으로 제대로 즐겨보자고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 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아직 모르는 하루 해가 저물 때쯤 울리는 친구들의 전화 나오라고 하루 산 얘기 회사 얘기 새로 만난 여자들 데이트 얘기 웃긴 얘기 지나치는 여자들 바라보기 TV에 나오는 스포츠 경기에 목숨을 걸고 덤벼들면서 밥값 내기 시간이 가는지도 모른 채 떠들다 지쳐서 돌아오니 이런 어느새 새벽 2시 찾아야겠지 친구들이 오늘 했던 얘기 떠올리면 자꾸 숨이 나와 웃으면서 누워있으면 잠이 와

0: TBS 캠페인
1: 여보, 앞차랑 너무 바짝 붙은 거 아니야? 이러다 부딪히겠어.
2: 아이, 걱정 마. 이래야 내 앞에 다른 차들이 끼어들지 않지. 야, 내 운전 실력 한번 믿어보라고.
0: 앞차와의 안전거리 잘 지키고 계십니까? 크고 작은 교통사고의 30%는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하는데요.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중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사망자가 평균보다 2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3: 앞차와 적정거리를 유지한다면 앞차가 급정거를 하거나 전방에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도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겠죠.
0: 운전 실력을 과시하기 전에 안전거리 확보로 안전을 과시하세요.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아이고,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너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자기야, 오랜만에 자전거 타러 나오니까 정말 좋다, 그치?
2: 너무 좋아. 그럼 이제 출발해볼까?
1: 잠깐. 스트레칭 해야지.
2: 아, 자전거 타면서 무슨 스트레칭이야?
1: 자전거도 신체 활동인데 당연히 준비 운동 해야지. 그리고 이거. 헬멧이랑 장갑? 무릎 보호대도.
2: 아, 포만 나게 무슨 이런 걸 아냐?
1: 자전거 낙상사고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자전거 타기 전엔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고 핸들, 또 브레이크, 타이어 공기압, 전조등과 후미등 상태도 미리미리 체크해야 한다고.
2: 무슨?
1: 어머, 자전거도 엄연히 차야. 헬멧 썼으니까 난 간다. 한결 시원해진 가을바람. 자전거 위에서 안전하게 만끽하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에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0: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6.3도입니다.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4도가량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에는 서울 23도까지 올라서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오르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 온 후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또 오늘 아침까지는 경기 북부와 강원 중북부에 5mm 안팎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가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이후로 반포대교 조금 못 간 지점 3, 4차로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두 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여의도 부근부터 반포대교 부근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맞춤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맞춤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5: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8: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9: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의회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2: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 의회와 함께합니다.
3: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4: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3: 아, 네. 죄송합니다.
4: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4: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1: 10월 21일 오후 2시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는 용인서울고속도로 협찬 7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의 출근길 정체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사고도 있는데요.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입니다. 이 사고 여파로 뒤로 천호대교부터 청담대교 조금 지난 지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옥수동에서 이촌동 주변 서행합니다. 그리고 반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또 여의도 부근 이후로도 청담동 주변 각각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는 홍제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정체고요. 이후로도 성동 분기점 부근도 밀립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요즘 일할 때 AI 많이 쓰시죠?
2: 요청하신 포스터 시안을 완성했습니다.
3: 이 시안 그대로 써도 되겠다.
1: AI의 답에 그대로 마침표를 찍고 있진 않나요?
3: 내 아이디어도 더해볼까?
1: AI의 마침표 뒤에 당신의 물음표를. 공익광고협의회.
4: 운전하고 가는데 갑자기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오더니 급정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쌩 가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놀랐던지 하마터면 사고 날 뻔했어요. 이거 보복운전 맞죠?
5: 도로에서의 운전, 서로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6: 상대의 운전에 불만이 있다고 보복운전을 한다면 모두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여유로운 마음과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7: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9: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 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 정렬.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갈분기점 부근 4차로에는 고장난 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고장차 여파로 뒤로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사이 5km 구간 정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에서 반포 사이 8km 구간 정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탄천일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사고 여파로 뒤로 북정 나들목부터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성남 쪽으로는 청담대교 다리 건널 때 남쪽으로 다리 건널 때 속도가 줄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강변북로가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 정체인데요. 그 사이 서강대교 조금 지난 지점 2차로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